형분이었는데 커다란 캐리어를 깔고 앉은 채 거기 앉아가지고 몸도 흔들흔들 인이어를 끼고 리듬을 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디 뭐 좋은 데로 여행 가는 거 같은데 여름 휴가 글쎄 생각만 해도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으세요? 진짜 딱 최소한으로만 챙겨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그런 여행 간다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그나저나 슬슬 진짜 여름 휴가 계획 생각해 보셨나요?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네, 오늘 첫 곡 브라이언 아담스의 아주 파워풀한, 예,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넘버 Summer of 69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에 모래를 걷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8962님 가시죠? 예, 뭐 아직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또 이게 막상 한여름이 접어들면은, 예, 좀 부랴부랴 이렇게 해야 되는, 요즘엔 또 뭐 예약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저는 이른 여름 휴가를

0: 내일 떠납니다. 와, 다 이렇게 계시다고요. 5900님, 제 생일 겸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여행이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설레요. 벌써 맛집 알아보고 신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바뀐 풍경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수백 가지가 수천 가지가 바뀌었겠지만 안 가본데도 마치 전문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계획을 쭉 짤 수 있다는 거.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네, 내일 떠나신다고. 또 그죠? 뭐 해외 가라고 뭐 해외만 적인가? 7938님은 혼자서 제주로 내일 떠나신대요. 아이 낳고 10년 만에 혼자 떠나는 첫 휴가입니다. 야, 10년 맞추시려고 기다리신 건가? 오프닝을 들으니까 더 설레는 거 있죠? 고작 1박 2일이지만 해안도로 혼자 드라이브도 하고 알차게 먹고 놀다 오겠습니다. 야, 10년 만인데 하루만 더 쓰시지. 1박 2일 조금 너무 아쉽다. 토요일날 오시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가서? 뭐 어찌됐든 네, 안 가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거니까. 자, 계획 있으신 분들 진짜 좋은 여행 되시기를 저희 오늘 아침에서 응원 드리면서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식으로 시작할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아, 아는데 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다가 후반부 가니까 알겠다고 하신 0822님. 네. Johnny, Don't Stop Believing. 야, 웅장하면서도 파워풀한 오늘 축구 꼭 이기길. 1403님. 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멈추지 않는 한. 네. 아, 진짜. 예, 꼭 부담,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안 들릴 테니 거까지 꼭 이겼으면 좋겠고. 네, 가야죠. 역대급 이렇게 선수들을 꾸리기도 참 힘든. 아무튼 뭐 멕시코전은 예, 그 개최국에서 너무 이겨도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딱 적당하게 예, 한 골 그냥 내줬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큰 점수 차이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예, 뭐 축구 팬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침 가족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귀는 오늘 아침에 네, 고정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따가 원석 씨 데이브레이크에 이원석 씨

보면은 중간중간 네, 상황들 설명해 드리면서 또 옛날 노래들 들으면서 재미있게 해 드릴게요. 네. 형편이 되어 영어 공부를 신나게 하며 듣던 그 노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을 신청합니다. 7857님 네, 그래서 영어 많이 드셨나 궁금하네요. 신청곡 바로 같이 들어요.

황선정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였어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갑자기 추억이 와르르. 라디오 들으면 이런 게 좋아요 라고 9228님. 벌써 이 노래도 한 15년? 거의 20년 돼가나? 아, 출장 가는 길 KTX 안에서 듣는데 지루하지가 않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김정은님 귀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야, 이원호님은 오늘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리고 출근했습니다. 기운과 기분이 좋은 아침이라고. 야, 이 기운으로 우리 축구. 예? 아, 진짜. 예, 아주 진짜. 4대 0 어떻습니까? 4대 0. 남아공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아, 진짜. 파이팅이고요. 지금. 정신이 지금 제밥에 가 있어가지고. 자, 김명아님 신청하신 곡 듣고 바로 네, 저칼로리 시사로 이어드릴 텐데요. 신청곡은 박효신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한 후에.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이 코너에서 바로 얼마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벌써 천만 명이 넘었대요. 야, 지난해는 7월 중순 정도에 천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해서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숫자이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인천국제공항뿐이 아닌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도 5월 한 달 동안 36만 명이래요. 야, 이건 이제 여행지가 서울 도심을 넘어 지방도시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반갑고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 음식을 즐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평소 같으면은 지금쯤 장마 소식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장마는 7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원인은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북쪽의 찬 공기가 꼽히고 있는데, 이게 남하하면서 장마 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을 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여기에 현재 일본 방향으로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메칼라와 8호 태풍 히고스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했을 때 장마는 이르면 6월 30일, 뭐 이러면 바로 얼마 안 남은 거고, 7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하시고, 예,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모두 안전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은 65세부터 지하철을 탈 때, 예, 무료로 탈 수가 있죠. 근데 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조례안이 통과되었대요. 대신 무료 승차 대상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추가되는데, 아, 그동안은 이게 버스들은 안 됐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도 고르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생활권 내에서 짧은 거리를 오가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는 이런 버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고요. 또 무료 승차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서 여기서 발생한 금액으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이래요. 또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버스 무료 승차 횟수가 월 최대 14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뭐 추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내년부터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14회? 나이 들어가니까 뭐 기왕이면 왕복인데 30회 정도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예요. 과거에 70년대 시작해서 90년대 말까지 우리가 버스 탈 때 현금 대신에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 때는 회수권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얘는 크기가 50원짜리 비슷하고 가운데가 엽전처럼 뻥 뚫려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구나. 99년 10월 1일에 이제 이게 전면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거 사용해본 아침 가족들 많이 계시죠? 두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리고 샵 8000번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어디를 통해서든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찰리 푸스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노래하는 We Don't Talk Anymore.

찰리 푸스와 셀레나 고메즈의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자, 토큰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예. 근데 아, 그게 그 말로만 듣던 책에서나 보던 그런 건가요? 99년 10월까지 사용했으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사용된 거네요. 저 중학교 때는 회수권이었고 그때도 토큰이 있긴 있었어요. 그럼 회수권이랑 토큰은 뭐가 달랐지?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가지로 만들어갖고 종이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다섯 살 많은 남편이 라떼 썰풀 때 단골로 등장하던 게 토큰입니다. 김동학님. 그죠. 다섯 살 차이가 20대 때는 참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한 30대까지는 그렇다 쳐도 40대 이상부터는 예 그냥 같이 나이 드는 걸로. 자, 동학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서 토큰으로 하두두 사 먹었어요. 아유, 그랬구나. 9760님이었고 토큰 넣는 지갑만 따로 가져오고 다녔던 일이

있습니다. 홍순자님. 맞아요. 보통 그 다른 동전하고 안 헷갈리게 토큰 전용 지갑 갖고 다니는 분들 꽤 있었죠. 중학생 땐가 토큰이 하도 작아서 잃어버릴 줄도 모르고 버스 탔는데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랬더니요, 기사님이 그냥 타라고 그랬어요. 시골이라 버스 기사님이 자주 바뀌지 않아서 저를 기억하시는 거래요. 다음날 그래서 차비 냈어요. 나 왜 어린애처럼 읽지? 옛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유, 그러니까 참. 2552님. 하루에 토큰 딱 두 개만 받아서요. 중간에 어디로 세지도 못하고 바로 하교했었어요. 이은희님. 아,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용돈 대신 딱 교통비로 토큰 두 개 그리고 100원 하드 사 먹어라. 자, 요거트 세트 받으실 9760-2552 또 홍순자, 김영광, 이은희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날씨가 그나마 오늘, 아 진짜 멕시코 지금 축구장 날씨랑 한국이랑 바꿔주고 싶다는 분들 문자 게시판에 막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선수들, 야 진짜 4-0. 네. 이번에는 신유나님의 신청곡이에요. 이게 팀 이름이구나. Of Monsters and Men, Dirty Pose.

네, Band of Horses, 말들의 밴드래요. Is there a ghost? 거기 귀신이 있니? 대답을 해줄까요? 있으면?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생방 중에 문자 보내줬던 분들, 내일 첫 곡, 예, 지난주에 저희가 컴퓨터 그 핑계보다 아무튼 저희가 예, 저희 실책으로 조성 힌트를 못 들

0: 였는데 아무튼 오늘은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내일 첫 곡의 초성 힌트 보내드렸습니다. 정답이 벌써부터 오고 있는데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비교적 최신 곡이에요. 네,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받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사용하시는 단체 대화방에 초성 한번 쓱 올려보시면 네, 누군가가 걸려들지 않을까. 10분 추첨해서 보리차 세트 그리고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춤 선물인데요. 이번에는 리을 선물 3종 세트입니다. 올리브 오일, 로스팅 원두 세트, 실트 크림 세트 이렇게 3종의 리을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MBC FM4U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이 바로 글로벌 비틀스 데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비틀스의 음악 그리고 그들이 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는 글로벌 팬 축제인데요. 이게 오늘인 이유는 1967년 6월 25일 영국 BBC에서 세계 최초의 위성 생중계 방송을 했대요. 근데 여기에 출연한 비틀스가 All You Need Is Love라는 곡의 공연을 이걸 생중계로 전 세계에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비틀스를 기리며 오늘 FM4U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All You Need Is Love를 틀기로 했거든요. 함께 들어요. 오늘 아침에서도. 그래서 지금 2부 마지막 곡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야.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애국가가 흘러퍼지고 있고 네, MBC FM4U에서는 All You Need Is Love가 울려퍼지고 있고요.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 예. 오늘 라떼쇼가 있는 날이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스튜디오에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어 볼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은 최근에 제가 영국 출신 그런 뉴웨이브 밴드들 음악 몇 곡을 떠올리게 됐었잖아요. 이 팀은 팀 이름부터 국내에서는 아예 싹이 노란 그런 밴드입니다. 밴드 이름을 재팬으로 지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 얘긴가. 예, 그래서 굉장히 홀대당하고. 근데 문제는 이 팀이 뭐 무슨 생각으로 재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여러 그 뉴웨이브 밴드들 중에서는 가장 음악적으로 뭐랄까 깊이라든지 고민이 많았던 밴드고요. 소위 그 아트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음악적 세계를 보여줬던 팀입니다. 특히 베이시스트 미칸이라는 뮤지션,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의 연주 스타일은 지금도 뭐 흉내 낼래야 따라 하기조차 힘든 그 플랫이 없는 베이스를 연주하셨는데요.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너무 좀 이 듣기에 뭔가 좀 부담스러운 곡들도 꽤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팀이 이례적으로 예전에 그 스모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흑인 뮤지션의 곡을 굉장히 또 이들 잡지 않게 친근한 편곡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I Second That Emotion 이라는 곡인데요. 네, 원래는 스모키 로빈슨 앤 더 미라클스라는 팀의 곡인데 오늘은 그룹 재팬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참고로 베이시스트 미카는 이 곡에서 색소폰 연주도 했고요. 특히 살짝 콧소리 들어간 보컬 마음이 몰랑몰랑해진다는 8525님. 이 리드 보컬 데이비 실비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이 조지라는 그 뮤지션이 컬처 클럽에서 여자인 줄 착각했던, 예, 진짜 그렇게 여장 남자로 유명했다면 이분은 남성성을 보여내면서도 굉장히 엘레강트한, 네, 진짜 뭐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막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아무튼 우리 국내에서는 팀 이름부터 아무튼 아무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 네, 그런 밴드였는데 사실 음악적으로는, 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너무 다시 좀 다시 봐야 할 부분이 많은 팀이라 오늘 한번 흘려가듯이, 네, 이런 분위기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자, 2주 만에 모시는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 꾸며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의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3, 4부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반 학생 수가 50명이 넘었었다.
1: 넘었죠.
0: 당근 넘죠.
1: 60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0: 고등학교 때는 한 70명 됐던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오전 오후반 나누고 막 그랬어.
0: 맞아.
1: 초등학교 때.
0: 초등학교 때.
1: 네.
0: 자, 방학 때 통지표 나오잖아요.
1: 네.
0: 수우미양가로 찍혀 있었다.
1: 그랬네요.
0: 그치?
1: 수우미양가 있었어.
0: 요새는 애들 기죽는다고 점수 안 공개하나?
1: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 우리 애들 클 때랑은 또 달라 있더라고요.
1: 뭐 ABC
0: 그러니까 그거 아예 안 할 거야.
1: 이제 안 해요? 등급 자체를?
0: 초등학교도
1: 네.
0: 고학년 전까지는 안 할걸요 아마.
1: 아

0: 아,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1: 아, 참 많이 달라졌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0: 네.
1: 졸업할 때 개근상 받은 적 있다.
0: 저는 못 받았어요.
1: 아, 진짜?
0: 결정적으로 한두 번씩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정근상을 받았어요. 정근상.
1: 그건 뭔데?

0: 거나
1: 그 정도는 봐줬구나. 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세 가지에 공감하셨다면 오늘 들려드릴 음악도 아마 추억이 방울방울 올라오실 겁니다.
0: 네.
1: 아 지난주에 못 뵀는데.
0: 네.
1: 네. 최근에 아주 바쁘시다고요.
0: 아 뭐 그 지난주에 제가 무슨 지방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못 찾아뵀었고.
1: 어제 별밤은 잘 다녀오셨나요?
0: 다녀왔죠. 바로 이 자리에 있었죠.
1: 그러니까.
0: 이 스튜디오 이 바로 이 자리.
1: 오늘 별밤에 라이즈가 나온대요.
0: 얘기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복도에 그 대기실 있잖아요.
1: 네네네.
0: 대기실에 이미 붙어 있어요. 여기 라이즈 쓸 거라고.
1: 아 벌써?
0: 예.
1: 야
0: 오늘 목요일 라이즈 쓸 거니까 아무도 오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1: 야 밤 8시인데 벌써부터 거기를.
0: 네 지금 예. MBC가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어제 문톡이 왔더라고요. 네. 큰아들 이 나이 뭐 만나는데
0: 아.
1: 예, 오랜만에 보는데
0: 네.
1: 뭐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0: 준비는? 별밤 측에서 해야죠.
1: 아니, 예, 뭐 얘는 또 각별함이 또 있어가지고.
0: 아, 예. 착하네.
1: 재장 부엉 때문에 얘가 갑자기 그때 그 인별그램 팔로워가 확 늘었어갖고 이제
0: 아,
1: 바람이 확 지펴져가지고
0: 상대랑 같이 찍은 사진.
1: 네, 예, 맞아요. 그게 바로 데이브레이크의
0: 네.
1: 서머 매드니스 보고 밥 먹으러 가갖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뭔가 그 장본인들이.
0: 그럼 저한테도 좀 잘할 준비해 달라고 저희 다음 달에 서머매드니스 하는데
1: 삼촌은 밥을 안 먹었고 아 다음 달입니까?
0: 예.
1: 언제지?
0: 7월 25, 26일입니다.
1: 아, 딱 한 달 남았구나.
0: 예, 오늘부터 이제 일반 매매가 시작됩니다.
1: 어디서 해요?
0: 그 장소를 얘기해도 되나요?
1: 될걸요?
0: 서대문구에 있는 예스24 원더로쿨이라고.
1: 아 야외가 아니었구나.
0: 예 올해는 실내에서.
1: 그래 아이 더운데
0: 예.
1: 물 뿌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0: 네.
1: 시원하게 에어컨 튼 데서
0: 뭐 시원하진 않을 겁니다.
1: 왜?
0: 제가 뜨겁게 만들 거니까요. 말해놓고 이 말 내가 너무 멋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짬 좋아. 작년엔 추웠어요.
0: 왜 그러니까
1: 아, 또 작년에
0: 히터를 틀어버렸어요.
1: 작년에는 겁나 추워가지고. 아, 근데 이제 네. 한 두 곡 딱 시작하고 나면 이제 후끈후끈해집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과천에 사는 새아이 엄마 김은희입니다.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를 포기 못해서 축구랑 고민하다가 눈으로는 축구, 귀에다가 에어을 꽂고
0: 네.
1: 둘 다 즐기고 있다고.
0: 좋습니다.
1: 네,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뭐 0-0이고요.
0: 네.
1: 아, 딱 지금 뭔가가 훅 지나갔는데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0: 상디 지금 패션이랑 이 말씀하시는 이게 너무 좀 이질감이 괴리가 좀 있어요. 너무 지금
1: 나가.
0: 예 해외 약간 파리 깐느를 프랑스 깐느를 걸으셔야 될 것 같은 패션인데 뭐었다 뭐하면 막 이러니까 약간 아니, 좀
1: 요새 또 놀면 뭐하냐서 컨셉이 또 남쪽이더라고.
0: 아 그래요.
1: 아,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경상도 하면은 예. 또 이제 그거 영향을 좀 받다가 요즘엔 또 이렇게 아따 그 저기 누구야 저기 동방신기의 그
0: 아 윤호 네
1: 어떻게 잘하대
0: 그 양반 광주 아니요
1: 그러니까 토박인께
0: 근데
1: 아 그 옛날 그 영화보다 빵 터졌잖아. 아따 이놈의 인기는 전방이나 후방이나 가리질 않아 보러
0: 아, 너무 구수해요. 그쪽은
1: 그러니까.
0: 너무 재밌어.
1: 자 월드컵과 함께하는
0: 네.
1: 라떼를 들었다 놨다.
0: 네.
1: 자, 오늘 어디로 갑니까?
0: 오늘은 1996년 6월 넷째 주로 갑니다.
1: 아, 딱 요맘때구만. 96년이면 이것이 딱 30년?
0: 딱 30년이 지나고 그렇네요.
1: 근데 어제 같아.
0: 둘 다 너무 어색한데 열심히 한다 진짜.
1: 그 맛이야.
0: 그죠?
1: 그 맛이지 뭐.
0: 확실하게 뭐 우린 또 가니까이.
1: 그러니까.
0: 30년 전
1: 네.
0: 96년 6월 넷째 주
1: 요때 우리나라가 무궁화 위성 2호가 발사가 됐고요.
0: 네.
1: 요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확정이 됐대요.
0: 아 이때 확정됐군요.
1: 야, 한 8년 전부터 그렇게 했구나.

0: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맘때요. 예, 맞아요.
0: 예, 1월 31일이라고 하네요.
1: 난리 나는 줄 알았죠. 그냥
0: 그렇죠.
1: 네. 드라마로는 MBC에
0: 네.
1: 야, 이거 이게 그 미련한 사랑이 여기 나오죠.
0: 아.
1: 알고 있지만 너무 두려워.
0: 너무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1: 네. 아, 우리 저기 JK 김동욱 씨.
0: 네. 네. 뭐 이런
1: 유동근 씨, 황신혜 씨가 주연했던 애인이란 드라마가 아주 사랑을 받았고.
0: 그렇습니다.
1: 저 옆집에서는 목욕탕집 남자들.
0: 아.
1: 야, 이것도 참 진짜 큰 사랑을 받았고.
0: 전 둘 다 못 봤네요. 보니까.
1: 나는 뭐 그냥 둘 다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을 다 본 게 아니니까.
0: 다시 보기가 뭐 다시 보기가 없으니까 그때는.
1: 그때 녹화했어. 다.
0: 녹화해가지고 겨우 네. 한 편 못 보면은 막 주변에 물어보고 야 어떻게 됐었냐. 그러면서.
1: 내가 그때 이거 오프닝 때도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0: 네.
1: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사실.
0: 아, 그 표현 자체를요? 어.
1: 우리가 뭐 그 안 보면 비디오 말고 뭐가 있었죠? 안 들어도 뭐 안다 이런 거 뭐 있었지 않아요?
0: 안 봐도 뻔하다?
1: 그러니까 뻔하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언젠가 내가 그냥 야 그거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걸 뭘 봐야 돼 이랬는데
0: 네.
1: 갑자기 이게 막 온 세상이 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가지고
0: 그게 상디가 어디서 그럼 그 표현을 그냥 일상 대화 중에 그 쓴 건가요?
1: 아니 방송에... 우리 집에서.
0: 아 이런.
1: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없어.
0: 그러네요.
1: 어.
0: 아, 누가 방송이었으면 그래도 네. 자료가 남아 있을 텐데.
1: 그러니까.
0: 그 최초라고 또 주장하면 또
1: 네.
0: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어디서 썼길래? 어. 집에서. 어, 약간
1: 아, 그러니까 뭐 저도 뭘 바라고 산 얘기가 아니라
0: 네.
1: 신기했어요. 아무튼 어. 나는 이걸 어디서 듣고 한 게 아니라
0: 네.
1: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랬는데
0: 네.
1: 어, 이게 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길래.
0: 상디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소문 내주십시오.
1: 아, 그것은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고.
0: 확실한 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해 본 거 아니에요, 형님. 성님이라고 해야 되나?
1: 아따, 아따. 자, 96년 6월 넷째 주입니다.
0: 네.
1: 10위.
0: 아, 이분들이 또 나오는군요. R&B 삼총사 솔리드입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1: 솔직히 나 이 노래는 전주가 좀 낯섭니다.
0: 아, 그래요? 저는 이 노래까지는 그래도 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이게 아마 3집, 그러니까 2집이 그 이 밤의 끝을 잡고가 2집이고
1: 맞아요.
0: 그 다음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야 갑자기 전주에 이 디스토션 백킹 쫙 나오길래 그러니까,
1: 이 솔리드 안 같은데.
0: 네. 근데 노래 딱 들어가니까 어 솔리드 맞네.
1: 약간 뭐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우리 보컬 김주환 씨.
0: 김주환 씨.
1: 좀 들어볼까요?
0: 네.

0: 조현주님은 이 밤의 끝보다 이 노래를 더 좋아했대요.
1: 아,
0: 그 보니까 딱 그 여기 작곡 멤버죠 정재훈 씨.
1: 네.
0: 그 특유의 나나나나나나나 요게 나오네. 어. 이 밤의 끝을 잊지 않게.
1: 어, 약간 비슷한 톤이네.
0: 그분이 즐겼으면 그 어떤 박자.

0: 역시 성디.
1: 아 참.
2: 비밀을 파헤쳤어.
1: 아 여기 진짜 그 이준 씨라고.
2: 네.
1: 그 맞죠? 맨몸에 조끼 하나 걸치고 네. 나와가지고.
0: 난 슬슬 이런 분. 이렇게 하면 내가 슬슬 알았어.
1: 뭐지 이거? 아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2: 이 삼집에 또 명곡이 있죠. 천생연분.
1: 아 그쵸. 예. 그 곡은 제가 확실히 전주부터 예. 아는데 솔직히 진짜. 이 노래는 지금 들으면서도
2: 네.
1: 아 약간 내가 96년 6월이면 민간인인데 전역하고 몇 달 흘렀을 때
2: 어. 예,
1: 제가 3월인가 그때 전역했으니까.
2: 어 그렇군요.
1: 자 10위가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지금 흐르고 있고요.
2: 네.
1: 9위 갑니까?
2: 9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조관우입니다.
1: 아 빠지질 않아요 이분도.
2: 모래성.
1: 모래성.
2: 약간 좀 뭐지 싶죠. 근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후렴 들으면
1: 네.
2: 아. 아!
1: 아 그렇게 돼요?
2: 예.
1: 네. 이거 앞에는 지금 이 부분은 조관우 씨 목소리 아니죠?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어떻게 여성 코러스 같은데?
2: 여성 코러스 두 분인가가 제가 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2: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 95년도에 나온 메모리라는 앨범인데요. 그 리메이크 곡하고
1: 아 꽃밭에서 들어있는 거.
2: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신곡하고 이게 좀 섞여서 나온 앨범이에요.
1: 네.
2: 그래서 이 모래성은 아마 리메이크가 아니고 신곡일 거예요.
1: 아 맞다. 네. 자 지금 축구는 그 요새 새로 도입된 그 더울 때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2: 어, 예, 예.
1: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팽팽한
2: 네.
1: 아직 0대0이고 지금도 모래성을 그러면은 직접 요게 그 유일한 신곡
2: 네.
1: 들어보시죠.
2: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곡입니다.
1: 네.

0: 기억납니다.
1: 기억나시죠?
0: 네네.
1: 뭔가 묘하게 애수가 있는 그런 느낌.
0: 네. 이 직접 그 하광훈이라는 프로듀서가
1: 네.
0: 그 뭐 대단했죠 당시에. 그 변진섭 씨 뭐 이런 김민우 씨.
1: 네.
0: 김민우 씨 일집 같은 경우에는 하광훈 씨 반 윤상 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발매가 됐었고요.
1: 아~
0: 다른 작곡가 아예 안 썼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0: 하광훈 A면 B면 윤상.
1: 오
0: 맞나? 아마도 맞을 뭐, 거예요. 1집 같은 경우는
1: 상대가 제일 정확하지 않으신가?
0: 몰라. 30년이 넘은 기억은 나도 못 믿어.
1: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0: 믿지 못해. 네. 아무튼 지금 이 곡이 벌써 30년 전이고요.
1: 네.
0: 모래성 조관우 씨의 아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소록소록 납니다. 2064님
1: 네 김규남님은요 당시에는 가수분들 신보 내면은 라디오에서 음반 광고도 많이 했는데 이 노래도 광고에 나왔었죠.
0: 맞아. 원석씨 기억나요?
1: 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0: 가수들이 새 음반이 나오면
1: 네.
0: 라디오에 PR 광고를 샀어요.
1: 와
0: 일주일 정도
1: 멋있다.
0: 네.
1: 그 조관우의 신보 메모리 막 이런
0: 그렇지
1: 진짜요?
0: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 아 진짜? 그런 좋다.
0: 네 그런 거 했었어요.
1: 지금 해볼까? 비싼가요?
0: 비싸지. 얼마나 팔릴 거라고?
1: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0: DJ 할인 이런 거 없나? 막 이러면서
1: 해보직한데.
0: 아 그러니까.
1: 오.
0: 자, 아 진짜 30년 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8위 가나요?
1: 네 8위 곡도 굉장히 반가운 노래입니다. 안치환입니다. 내가

0: 아니
1: 이건 알지. 아,
0: 이 노래는 거의 뭐 교과서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은
1: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0: 오, 잘해.
1: 아, 뭘 잘해.
0: 너무 잘하지.
1: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건전가요까지는 아니지만 네. 정말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0: 맞아요. 어? 상대 살짝 불렀지만 되게 어울리는데 이 노래.
1: 아유, 에이, 또 안지환 씨 또 절창 가수 아닙니까?
0: 상대도 리메이크 앨범 한번 갑시다. 조관우 20 메모리 이후에 이거 450만 장 팔렸대요. 메모리가 역대 추상치가
1: 진짜?
0: 네.
1: 어디 써 있어 그게?
0: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봤어요.
1: 야, 400 그건 좀 믿을 수가 없다.
0: 물론 인터넷 뭐 저 정보긴 하지만
1: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단일 앨범이 아마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0: 안 돼요?
1: 네.
0: 그럼 거짓말인가?
1: 아니 뭐 그 정도로 네. 많이 팔렸다 뭐 이런 의미겠죠. 안치환 씨 그러면 뭐 노차사 출신에
0: 네.
1: 정말 뭐 대표곡이 한두 곡이 아닌데 자 아무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0: 네.
1: 이 노래 조금만 더 듣다가
0: 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555.

0: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아, 뭐지 이 애절함은?
1: 아니 이게 널 잊어보는 거야 이거 끝날 줄 알았는데
0: 한 번 더 나와
1: 더 나오네요.
0: 널 정신있게 까지 이거를 멤버들이 서로 안 하려고 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메보 이성욱 씨가 했대요.
1: 그래 녹음할 땐 더 약간 민망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곡인데 아무도 모를.
0: 야, REF의 찬란한 사랑이 네. 96년 6월 넷째 주 가요 종합 차트 7위의 랭크가 됐는데요.
1: 네. 근데 이게 참
0: 뭐라고 할 말이

0: 어, 백진화님께서요. 어, 나레이션 들어가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 노래가 독보적이에요.
1: 처음부터 이렇게 어, 이런 걸 뭐라 그러지?
2: 포효?
1: 포효지, 포효.
0: 포효.
1: 네.
0: 근데 이거를 진짜 되게 수지, 내용은 되게 좀 처절하는 포효거든요. 그게 다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1: 아니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느닷없이 네. 갑자기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 네. 포효가 들리니까.
0: 그러니까요. 그 노래방에서 이거 누가 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그래? 이거 할 때 막 이성욱 씨가 무릎 꿇고 막 했던 것 같은데.
0: 그랬던 것 같아. 네. 거의 그 쇼생크 탈출.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
1: 본인도 좀 민망해 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아 아무튼.
0: 그 뒤에 멜로디보다 앞에 이 포효하는 이 랩 나레이션이 더 기억에 남아요.
1: 야 거의 모노드라마지 이 정도면.
0: 그렇죠.
1: 아, 잘
0: 아 거의 뭐 지금 어 이거 봐 진짜 물고.
1: 아 그러니까 내가 기억 난다니까.
0: 네.
1: 여러분 그 땡튜브 보시면은요
0: 네.
1: 단발머리 이성욱 씨가 정말 한 편의 정말 진한 모노드라마를 처음에 탁 이렇게.
0: 근데 이성욱 씨니까 진짜. 이게 된다.
1: 그렇지. 이 정도 얼굴에 네. 이 정도 분위기가 되니까
0: 멋있다.
1: 아, 그래도 한 잠깐 들어볼까요, 좀 이 네. 부분.

0: 야, 김혜경 씨가 네. 중학교 때 이 노래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다가 줄을 끊어 먹었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 정확한 어디건 현 끊어 먹었다요.
0: 야, 그 시절엔 멋있었어요. 노래방 가면 이거 서로 하려고 했다고요. 최인승님.
1: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뭉크의 절규보다 더 절절한 REF의 절규. 제목이 절규인 줄 알겠어. REF의 찬란한 사랑입니다.
1: 절규로 했으면 더 사랑받았겠고.
0: 내 말이. 그냥 절규하지. 네. 아니, 충분히 사랑받았고.
1: 맞습니다. 자, 6위로 가면 됩니까?
0: 6위 가면 됩니까?
1: 네. 네. 6위로. 와, 이 노래.
0: 이게 지금 올라가는 중인가요? 내려가는 중인가요?
1: 아,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중일 거예요.
0: 그죠?
1: 96년 5월에 발매된 클론의 1집의 타이틀곡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금 6위니까
0: 네.
1: 진짜 한여름으로 진입하면 그냥 바로 1위로 쭉 올라가.
0: 맞아요.
1: 꽤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죠.
0: 이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쿵따리로 기억하는데
1: 네.
0: 앨범을 딱 보면
1: 네.
0: 쿵 아닙니다.
1: 그건 뭐예요?
0: 쌍기어.
1: 꿍?
0: 어, 꿍따리 샤바라예요.
1: 귀여운데?
0: 그러니까.
1: 꿍!
0: 잘 살리네.
1: 꿍따리 샤바라.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뭐랄까 댄스곡이지만 이 곡의 DNA는
1: 네.
0: 왜 그 335 70년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통기타 들고서 그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이창이 주법으로
1: 예.
0: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곡이죠.
1: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작곡가 김창환 씨인가요?
1: 예.
0: 김창환 씨.
1: 예.
0: 됐어. 이건 뜨는 거야.
1: 그 나무 그 가수분은
0: 예.
1: 그날 밤 엄청 많이 포금하셨다고 들었는데.
0: 아, 그래?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1: 이거 진짜 되는 분한테 맞는 거니? 왜냐면 두 분 진짜 멋있는 댄서 출신이잖아요.
0: 아, 그쵸.
1: 네. 네. 그래서 막 힙합, 막 레이브니 뭐 멋있는 거 막 쫙 하려고 지금 실제로 키도 크고 멋있었는데.
0: 아, 대단했죠.
1: 근데 프로듀서가 통기타 하나 들고
0: 공따리
1: 샤바라 얼마나 이
0: 야, 그 어려운 걸 살린 클론이 대단한 거지.
1: 아, 그렇죠.
0: 이건 정말 클론이 살린 거예요.
1: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때.
0: 야, 진짜. 데뷔하자마자.

0: 자, 네. 기냥 전성기가 와버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한 달 만에 가요 톱10 후보
1: 톱10을 들고 그 다음 달에 바로 1위였을걸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좀 더 들을까요? 이거 나중에 아이유 씨가 꽃갈피에서 리메이크도 했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0: 여름도 되고 했으니까 좀 들어보시죠.
1: 네.

0: 최현희님이 네. 원성님은 별밤과 오하이온에서 온도가 너무 달라요. 별밤에서 어떻게 하는데? 어제 못 들었네.
1: 별밤이요? 네. 별밤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과 좀 싸움과
0: 거기는 자기들이 선곡한 곡이 네. 더 많은 그 표를 받으면 이기는 그런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대장부엉 김이나 네.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승부욕이 좀 세가지고 종종 과열될 때가 좀 있습니다.
0: 근데 거기서는 뭐 약간 점잖다는 듯이 하신 표현 아닌가?
1: 아 그런가요? 그런 거라면은 아무래도 DJ 선배냐 후배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제가 또 리스펙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에 대해서.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리스펙하는 후배님이시죠. 자, 노래 끝났네.
1: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제가 네. 좀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0: 별밤은 도베르만이고 오아유는 뭔가 더 귀여운 강아지래요.
1: 아 그렇다면은 DJ
0: 거기서 도베르만이야?
1: 좀 막, 많이 호통치고
0: 물어?
1: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리고 막 멸시하고
0: 가학 방송이네.
1: 도대체 선곡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
0: 아, 그렇구나.
1: 전에 이거 한 3주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절대 안 감싸죠.
0: 그만큼 뭐 두 분이 막역하게 예, 그렇게 또 이나 씨가 또 엄청 우리 데이브레이크의 또 네. 왕팬 아니겠습니까? 자, 96년 6월 넷째 주 딱 30년 전 이맘때 가요계 종합 차트 지금 6위까지 들었고요. 5위입니다. 아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1: 이야 이 노래가 5위군요. 신해철의 아주 가끔은
0: 제목만으로는 낯선데? 나 어디 갔었나?
1: 이게 영화 정글 스토리 OST
0: 아니에요? 정글 스토리면 저기잖아. 저기 윤도현 씨가 주연했던
1: 맞아요, 맞아요.
0: 좀 전주역 같고는 잘 모르겠어.
1: 이것도 한 중후반 가면은 아 하실 거예요.
0: 오,
1: 네. 이 영화는 좀 흥행에 좀 실패를 했었대요. 영화 관람객이 한 6천 명 정도인데
0: 망했네.
1: 음반은 50만 장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0: 진짜? 네. 영화는 6천 명이 봤는데 네. 앨범에 50만 장.
1: 네. 이게 좀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일단 라인업이 좋아요. 신해철 씨뿐만 아니고 뭐 김동률 씨. 넥스트 멤버였던 뭐 김세형 씨, 이수영 씨 다 앨범이 좀 앨범도 괜찮아요 실제로.
0: 그러니까 이게 그 정글 스토리의 공식 OST라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맞아요.
0: 야, 이때는 그 아, 이 노래구나.
1: 기억나시죠?
0: 아, 이게 이때가 아무튼 노댄스 결성 전이라서
1: 아 맞아요.
0: 해철 씨도 뭐 이것저것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하던 때라
1: 네.
0: 야.
1: 근데 이게 약간 대중적인 막 감성이라기보다
0: 그래.
1: 좀 멋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5위예요.
0: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요거 코러스 굉장히 인상적인데 좀 들어볼까요 요것도?
1: 네.

0: 이게 아주 뭐 락이면서도 뭔가 아주 소울풀한 또 펑키한 분위기가 있네요.
1: 맞네요.
2: 그래서 이 짱구 깨끔 깨끔 했더니 김미란께서도 깨끔 깨끔 깨끔
1: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0: 그 짱이가 이거 기억나요.
1: 맞아요. 네.
0: 야 이게 5위까지 했구나. 자 그리고 4위가
1: 네.
0: 야 이것도 아마 이 앨범까지 아 이때는 신해철 씨가 손을 뗐을 땐가?
1: 제 기억에는 왜냐면 그래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전람회라는 팀이 아무튼 일찍 때는 신해철 씨가 아주 프로듀서로 큰 역할을 하셨다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이방인이라는 곡이 4위입니다. 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1: 너무 이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약간 민망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0: 그러니까 우리 좀 들어야 되나? 그냥
1: 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0: 전람회 2집에 수록된 이방인 네. 4위를 차지했습니다.

0: 김동률 그리고 서동우. 아 너무 안타깝게 동욱 씨가 네. 말도 안 되게 비보가 들려와가지고 전람회 팬들은 이 노래 들으면 또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집 앨범 96년 4월에 발매가 됐고 휘문고 동창입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학도 같은 대학을 후배님들이네요 우리 원석 씨.
1: 아닙니다. 제가 후배죠.
0: 아 그쵸. 그러니까 후배님이네요.
1: 네 제가 후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네. 깜짝이야.
0: 한 가만있어 봐.
1: 한 1, 2년 전 1년?
0: 2년 선배예요.
1: 2년
0: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때문에 저기는 73년생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1: 네.
0: 김동률 서동욱 씨가 아마 74년생
1: 네 맞아요.
0: 입학했고
1: 네.
0: 75년생 입학하셨고
1: 네 누가 보면 75년도 입학한 줄 알겠어요. 93년 94년
0: 네, 그렇죠.
1: 그래서 MBC 대학 93년 MBC 대학가요 이제 대상을 이 전람회가 수상을 하면서
0: 맞다
1: 데뷔를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 참 MBC의 아들들이 참 많아요.
1: 그러네요. 신해철 씨도 대학가요제 88년 네. 출신이.

0: 동리, 데이브레이크 유원석, 뭐 이한철 씨도
1: 맞아요.
0: 대학교 주신 말이죠.
1: 참 그때는 대형 기획사 못지 않은 MBC의 음악 파워가 있었는데,
0: 네.
1: 이참에 MBC도 그냥 엔터사 하나 만들면
0: 그래서 대학가요제 부활을 작년에 한번
1: 했었죠, 우리.
0: 했었죠. 예.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기억이 납니다.
1: 자, 3위 이어드립니다.
0: 네.
1: 야, 이게 이때인가?
0: 그러네요.
1: 난 좀 더 됐을 줄 알았어요.
0: 이게 90년 4월에 나온 앨범이래요.
1: 90년?
0: 네, 96년.
1: 아,
0: 그러니까 4월에 나와서 한 2, 3주 있다가 3위 갖고.
1: 네, 이때 나름 윤종신 씨가 그래도 네. 공유로비를 통해서 꽤 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었는데,
0: 네.
1: 진짜 이 앨범부터 뭔가 좀 진짜 새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동료 입장에서 볼 때도.
0: 네.
1: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제가 그 상디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전에는 그냥 뭔가 고급스러운 웰메이드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의
1: 맞아요.
0: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프로듀싱이 굉장히 훌륭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1: 그러니까 진짜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네. 프로듀서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0: 그래서 환생인 거예요. 환생이네요.
1: 그러면서 자신의 환생을 깨달은 거야.
0: 와.
1: 우리 앞에 여기 또 코러스가 그 조규찬 씨.
0: 조규찬 씨.
1: 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0: 어때, 상지랑 저랑 이 정도로 말 이렇게 합이 잘 맞으면서 앨범 소개해 주니까
1: 네.
0: 앨범이 진짜 너무 좋게 들릴 것 같아요.
1: 저
0: 이쪽으로 한번
1: 좋아.
0: 약간 홍보 마케팅 쪽으로 한번 저희가 짝꿍짝꿍 하면
1: 남을 홍보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새 노래 소식도 있잖아요.
0: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쵸?
0: 네.
1: 뭐 언제 가을을 목표입니까? 아니면 여름을 목표입니까?
0: 일단 저희가 그 여름 공연 때,
1: 아, 서머 매드니스
0: 때, 공연 때
1: 얼마 안 남았네.
0: 하면 됩니다.
1: 여러분, 7월 25일
0: 네. 예,
1: 오늘부터 데이브레이크의 여름 공연
0: 네.
1: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0: 네.
1: 자, 다음 곡 바로 들어야 돼요.
0: 시간이 이, 지금
1: 예.
0: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1: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시간이 가 있어.
0: 2위 곡입니다. 신승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 아, 기억나죠. 이거는 뭐 진짜
0: 네.
1: 대형 히트곡의 그 궤를 같이 하는 신승훈 씨의 굵직한 히트곡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이 노래가 5집 타이틀곡인데요. 247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1: 대단해 진짜.
0: 근데 이 노래 진짜 제가 공연장에서 한번 최근에 들었거든요. 작년인가.
1: 아, 가셨구나.
0: 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90년대 발라드에 다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항상 다시 만날 수 없고 나도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막 눈물을 확 흘리냐, 클리셰 같은 장면이 연상되는 곡이긴 한데 실제로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1: 그러니까 이렇게 200 몇십만 장이 나가지.
0: 그죠?
1: 네.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는 얘기고.
0: 네.
1: 김영석 씨가 또 편곡을 참여하셨고.
0: 맞습니다.
1: 야, 진짜 대단합니다.
0: 서창아 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층간소음 무마송이라고.
1: 아,
0: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돼.
0: 그치. 층간소음 그럴 수 있지. 네가 높은 곳에 있어. 센스 좋으시네.
1: 아, 진짜. 지금 우리가 96년도 6월달 가요 차트를 알아보는 사이에
0: 네.
1: 한국과 남아공의 3차전은 0대0으로 일단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야, 이제 후반에 네 골 들어가려면 이거 빨리 달리셔야 될 텐데.
0: 네 골을 꼭 넣어야 되는 거죠?
1: 나는 4대0이라고 봐요.
0: 아, 상대의 예상은?
1: 네네.
0: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1위 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96년도 6월 넷째 주 가요 종합 차트의 12곡부터 쭉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솔리드, 안치환, 클론, 뭐 조관우, REF, 신해철, 다들 반가운 이름들.
4: 네.
3: 또 윤종신의 환생이 3위였고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2위 곡이었고요.
4: 네.
3: 이러면 1위는 여기서 빠진 누군가가 있다.
4: 그렇죠.
3: 네.
4: 이 96년도면 이분의 뭐 최고 전성기 시절
3: 그러니까.
4: 아닙니까?
3: 바로
4: 네. 말씀해 주세요.
3: 마른 털.
4: 이것도 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3: 아니, 본인이 어딘가 나와서 그랬었어.
4: 아, 그래요?
3: 어. 건 건모. 이 노래 대단했죠, 진짜.
4: 네. 김건모의 스피드.
3: 야. 이게 이렇게 시작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4: 네, 갑자기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3: 자, 아. 매일 아, 맞아. 허구한 날 매일매일이지.
4: 네, 이 노래가 아, 그러고 보니까 탑10 안에 같은 소속사 3명이 3팀이
3: 클론, 신승훈, 김건모.
4: 네, 라인이면?
3: 네, 라인이 쫙 그려지네.
4: 진짜 너무했다.
3: 그래서 라인이야.
4: 그러네요.
3: 자, 제목도 스피드인데
4: 네.
3: 우리 축구도
4: 네.
3: 후반전 진짜 스피드 끌어올려서 네, 4대 0 한번 가보죠.
4: 아, 진행 너무 좋으신데요.
3: 아우, 클리셰. 아. 자, 아무튼 원석 씨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4: 감사합니다.
3: 자, 스피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과 축구는 그냥 결과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죠? 실제로 1등 당첨자들이 많이 꾼 꿈들이 있다고 합니다. 홍수나 파도에 잠기는 꿈, 돼지 꿈, 과일이나 곡식이 가득한 황금 들판, 그리고 가장 많았던 건 용이 나타나서 꿈틀대는 꿈이었다고 하네요. 복권 1등 당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겪게 되는 전조 증상들이 있죠. 종일 이유 없이 예감이 좋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라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 행운의 하루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 담아가시죠.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이 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다시 목요일 아침 브런치 카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아메리칸 어서스의 Best Day of My Life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겪게 되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저는 요 며칠 사실 몸 컨디션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번 주 다른 요일들에 비해서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오늘 하루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또이 시간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공과의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전반전이 0대 0으로 마무리됐던데 대표팀에도 여러분께도 오늘 하루 좋은 소식이 찾아오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곡표 많이 비워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 이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노래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세요. 샵 1133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번만 바르면 한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에서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응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네요. 네, 오늘 지금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도 투입이 됐던데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2460님, 후반전 하자마자 한 골 넣자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대표팀. 2980님, 안녕하세요. 신청곡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연디 목소리 오늘 상큼하네요. 정신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오전 시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상큼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2980님의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신청곡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또 오늘은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는 목요일이잖아요. 2부에서 함께 할 텐데 강원도의 찐 맛집들 이곳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추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몇분 꼽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1233, 샵 1133번으로 우리 강원도 여러분들의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신청곡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대로 도착하는 대로 바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690님의 신청곡입니다. 가끔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아시는 분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네요. 5690님 부럽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싶다 하셨는데 바로 띄워드릴게요. 선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멜로망스의 선물 지금 함께 듣고 왔습니다. 7269님, 오랜만에 놀러 오셨나 봐요. 서울 사는 청취자인데 예전에 용디가 진행할 때 진행청자였는데 오랜만에 놀러 왔다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선전하라는 기원으로 질풍가도 신청해본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신청해주신 질풍가도 유정석 씨가 불렀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질풍가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에서 제이크 드라이님께서 날씨도 꾸물꾸물한 게 나나 무스꾸리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해주셔서 제가 뭐 선곡해 봤습니다. 나나 무스꾸리의 Only Love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나나 무스꾸리의 Only Lov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나나 무스꾸리 노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청해주신 분도 꾸물꾸물한 날씨 이 노래 듣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잠시 후 2부에서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2부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찐 맛집들 중에 이곳에 한번 가보라는 추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중에서 몇분 꼽아가지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맛집도 좋고요. 카페도 좋고요. 또 맛집 갔을 때 사실 맛집도 좋지만 거기서 어떤 메뉴를 잘 시켜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꿀팁까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오늘 푸짐하게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MBC FM for you.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선.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공식 주제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이다이라는 노래인데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른 다이 다이.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함께 듣고 왔고요. 네, 이제 내 맛소 바로 출발해 볼게요.

홍이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 찐 맛집들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 해주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합니다.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 오늘 살짝 저희가 함께 풀어보고요. 선물도 아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1133 열려있습니다. 오늘 먼저 가볼 맛집은요. 김나연 아나운서 제 맛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점심으로 먹었던 식당이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원주시 원동에 위치한 다담 한땡입니다. 한식 맛집이고요. 저희 회사의 모 국장님께서 원주의 맛집 SNS 계정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팔로워가 정말 많아요. 그만큼 우리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구석구석의 찐 맛집들, 현지인 맛집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SNS에 다 저장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제 국장님께서 저를 데려가서 식사를 하게 해주신 원주시 원동에 위치한 다담한댁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사진부터 바로 띄워드릴게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는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들어오시면 사진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먹고 온, 어제 찍은 한식 메뉴 제육볶음 먹었거든요.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사진까지 띄워드렸고요.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 저는 4시서 가서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우선 파채와 제육볶음을 같이 줘서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제육을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흡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반찬도 1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우선 직접 재배하신 꽈리고추 무침 정말 맛있었고 계란 치즈 계란말이 또 가지 튀김도 튀김이 얇게 너무 담백하게 맛있었고요. 다양한 콩나물 무침을 포함한 나물 무침도 있었고 전 별미였던 게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토마토 샐러드인가 토마토 김치인가 보니까 우리 단골분들께서는 토마토 김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새콤해서 식전에 하나 먹고 식사를 시작하고 또 식후에 하나 먹으면서 입맛을 이렇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본 반찬이 아주 푸짐하고 다양하고 알찬데 정말 거리를 타선 하나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모든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었고 와, 보니까 이 가게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맛집, 동네 맛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 것 같더라고요. 네, 원주시 원동에 위치한 한식집, 백반 맛집 다담 한땡 소개해드렸고요. 이 밥도 무제한이어서 아주 양껏 식사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반 마니아라면 최고의 식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제육볶음 말고 다양한 메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비밀의 화원 이상은의 노래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까지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 댓글에서 우붕봉님께서 나연님 호식하고 살고 있었구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저 강원도 3년차 살고 있는데 강원도에 아주 호식을 하면서 살도 찌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의 강원도 맛집들도 매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다시 만나볼게요. 어떤 분 맛집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 맛집이 속속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9099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점심을 춘천 동부시장 밖에 있는 실비 서리트 콩국수집을 다녀왔습니다. 자리는 조금 협소했는데, 콩물이 꺼다랗고 감미되지도 않고, 자연의 맛을 너무 맛있게 느끼고 와서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늘이 시간 잘 듣고 있다면서 잘 챙겨 드시고, 잘 챙겨 드시라고 저를 걱정도 해주셨네요. 운동 나와서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잘 듣고 있다고까지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099님이 신청해주신 춘천 동부시장 밖에 있는 서리트 콩국수집 상호명을 안 알려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춘천 동부시장 근처에 전주식당이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네, 동부시장 길에 있고요. 메뉴는요, 콩국수, 서리태 콩국수 맛집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다양한 한식 메뉴를 팔고 있네요. 김치찌개, 두부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뽀글장이라고 고추장이랑 팽이버섯이 들어가서 비벼 먹는 그런 메뉴도 있고요. 제육볶음도 있고, 오징어 덮밥, 생선구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심지어 콩국수는 메뉴 맨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아, 그런데도 콩국수가 정말 맛있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식당 춘천 동부시장 밖에 위치한 전주식당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리태 콩국수

맛집이라고 하셔서 한번 이 콩국수 후기를 남겨주신 블로거분 메뉴 후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춘천 동부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골목 안에 있어서 사실 처음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도를 잘 켜시고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호 광장에서 명동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동부시장 남문 입구가 보이실 텐데 그길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갈래길이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 딱 왼편으로 꺾으면은 바로 앞에 춘천 동부시장 맛집인 전주식당이 위치해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네요. 근데 또 이곳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가 무료 적용된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전주식당 한번 후기를 살펴볼게요. 동부시장 은한 차례 정비를 맞춰서 정갈해진 느낌이라고 이 상가 건물이 아주 가게마다 블록마다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찾기 좋아졌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와, 반찬도 아주 푸짐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각종 나물들부터 알타리 김치, 뭐 오이지 무침까지 있고요. 콩국수와 청국장에 나눠서 시켜 드셨는데 우선 밑반찬이 촤라라 깔리는데 너무 맛깔나 보였고 밤 나오기 전에 배고파서 밑반찬을 이미 많이 드셨다고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번 청국장 후기부터 살펴볼게요. 파글파글 끓여서 나오는데 대충 봐도 청국장 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둥둥 떠있대요. 보기만 해도 완전 군싸게 되더라고요. 라고 적어주셨고 청국장 요 근래 먹으면 약간 슴슴하니 구수하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전주식당에서 먹는 청국장은 진한데 자극적이지 않고 맵칼한 듯 맵지 않은 맛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 청국장 콩이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 별미인 콩국수. 보통 콩국수 하면 뽀얗고 흰 콩물 떠올리실 텐데 이 전주식당에서는 검은 콩을 갈아서 콩물을 만드셨는지 색부터가 너무 맛있어 보였다고 이렇게 탁하고 검은 거 너무 맛 보기에도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넘겨주셨습니다. 또 삶은 계란이랑 채 오이도 야무지게 올라가서 비주얼도 너무 좋다. 또 누른 면이어서 맛이 더 쫀득하고 쫀쫀하고 좋았던 것 같다 남겨주셨네요. 소금 넣지 않고 그냥 먹어도 구수하고 깊어서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드셨다고 하고요. 콩물이 아주 찰랑찰랑 담아주셔서 배 터지게 드셨다는 후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동부시장 밖에 위치한 전주식당 콩국수와 네, 청국장 맛집 소개해드렸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한곡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732님의 신청곡입니다. 스테이시의 To Love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신청곡 7732님의 신청곡 스테이시의 툴럽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맛집들 만나볼게요. 0746님, 처음 문자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친정이 춘천이어서 자주 가는데요. 아이가 어릴 땐 외식이 힘들어서 친정에 방문하는 날이면 가끔씩 배달을 시켜 드셨대요. 그래서 벌써 10년 이상의 단골이 된 배달 전문점을 오늘 추천해 주셨네요. 그동안 우리 브런치카페 네마스에서 배달 전문점은 아직까지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배달 전문점 짝땡이라는 곳인데 김치찌개와 닭볶음탕 맛집이라고 음식점 운영하신 지도 30년 넘으신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와, 지금 점심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요. 배달 전문점 춘천에 위치한 곳입니다. 짝땡, 김치찌개와 닭볶음탕 맛집. 저도 언젠가 춘천에서 한번 뭔가 숙박을 하고 올 일이 있다면 0742님의 추천 맛집 한번 짝땡 시켜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2980님, 원주 행구동에 위치한 호호 부대찌땡 소개해 주셨어요. 항상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 식당이라는데, 반찬 무생채무침, 아삭이고추, 된장무침, 맛김이 너무 깔끔하고 싱싱하고 맛있다고, 또 손님이 직접 부대찌개 육수를 넣을 수 있어서 또 맛있고, 각종 건더기인 소세지, 햄, 스팸, 통조림, 콩, 떡, 고기, 두부 다 너무 푸짐하게 나오고, 제일 좋은 건 라면 사리와 공깃밥이 무제한이라고 하셨네요. 테이블 옆에 비치돼 있어서 양껏 갖다 먹을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네요. 2980님의 맛집, 원주 행구동에 위치한 호호 부대찌땡이었습니다. 네, 주차 공간도 있어서 행구동에 가시거나 꼭 들러보시라고 아직도 얼큰한 국물이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2980님의 맛집까지 알아봤고요. 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맛집을 너무 많이 소개해 주셔서 아직 다 나누지 못했는데 빠르게 한곳더 만나볼게요. 7605님, 어릴 적부터 먹던 속초에 있는 조롱땡이라는 분식집이래요. 즉석 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끓기를 기다리면서 먹는 야채빵도 맛있다고 소개해 주셨네요. 분식집인데 속초 놀러 가면 조롱땡 한번 가보겠습니다. 9099님, 0746님, 2980님, 7605님 맛집 소개해드린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해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드는데 유독 새벽 3시나 5시가 되면 귀신같이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 계시죠? 다시 자려고 누워있어도 정신만 또렷해지고 결국 아침에 곰 두 마리를 양 어깨에 얹은 채 출근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의학 뉴스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흔히 내가 예민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기 쉽지만 그 새벽 각성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아침을 깨우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리듬이 와르르 깨졌거나 자는 동안 나도 모르게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전문의들은 이게 2주 이상 반복되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밤새 뇌를 혹사시키거나 주말에 몰아자는 불규칙한 생활로 생체 시계를 망가뜨린 건 아닌지 사소한 습관부터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에는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과감히 끄시고 내 몸의 휴식 모드로 완벽하게 환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25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로 출발해 봅니다. 장범준이 부릅니다. 빗속으로.

0: 솔직히 맞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4: 현대 오피스.
15: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오프닝에서는 또 밤에 잠은 잘 드는데 새벽에 3시나 5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조금 전에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이 났는데 스코어 1대0으로 졌어요. 예,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2강 진출도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가 A조이기 때문에 다른 조의 경기 결과들을 확인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3위까지 뭐 진출할 수

있다,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에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1승 2패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B조, C조, D조에서 1승 1무 1패로 3위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온다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경우의 수를 또 돌려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의 경기 결과까지 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아, 일단 3521번님께서 안본 재눈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저도 10시부터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휴대폰으로도 보고, 그리고 앉아서 방송 준비할 때는 또 이렇게 TV로도 잠깐 보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딱 끝나니까 왼쪽 관자놀이가 아픈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또 축구 팬분들, 또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정규 시간 90분, 그리고 추가 시간까지 공격을 한 장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유효 슈팅이라든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기억이 일단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축구를 한 거지? 싶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축구가, 현대 축구가 감독 노름이다라고 할 정도로 감독의 그 전술이 참 중요하고, 그 색을 어떻게 입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이 남아공전에서는 어떤 전술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의도로 가지고 왔는지, 의구심이 일단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대0으로 절대 바라지 않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일단 뭐 경기를 좀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황인범 선수도 경기 중에 쓰러지는 장면이 있었고, 근육통이 좀 있는 것으로 보였고, 중간에 김민재 선수도 지금 듣기로는 종아리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팀내 주축 기둥인 선수들이 하나둘씩 또 쓰러지기도 한 경기이기도 했는데, 선수들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참 속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께서도 출첵해 주셨고, 또 그리고 0948번님도 아쉽게도 남아공 1, 대한민국 0, 1대0 졌네요.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줄일게요. 정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 7269번님 후디 힘 빠지네요.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 빠집니다. 화가 난다.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탈락을 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우는 선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물론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뭐 이렇게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허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불길했던 그 예감은 왜 틀리지 않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전반전부터 저는 와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 남아공의 역습 한번한 번이 순식간에 단 공격수 두 명, 세 명의 숫자로 박스 안까지 와서 결국에는 뭐 슈팅이나 유슈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전반전이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체로 물론 변화를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원한 내용을 만들진 못했죠. 그렇습니다. 6358번님, 졌지만 잘했어요, 우리 선수들.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탈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의 결과들을 좀 보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이제는, 하늘에게 달려 있습니다.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조별리그를 마친 또 우리나라 대표팀인데, 일단 응원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윤종신의 불멍,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 이두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1부 듣고 계시고요. 아, 또 오늘 조금 전에 월드컵이 종료가 우리나라의 경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문자창에서도 청취자분들께서 좀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를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경기 뭔가 리뷰 이야기를 좀 후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이야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12개 조 가운데 8개 조의 3위가 그래도 32강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32강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만나게 될 국가는 독일, 이집트, 이란, 벨기에 4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독일을 만날 확률은 4% 정도라고 하고요. 이집트, 이란, 벨기에 중에 만날 확률이 96%, 95에서 6%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뭐 상대를 지금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가 과연 중요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체코, 멕시코, 남아공. 일단은 우리나라의 뭐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질 않았으니까 그냥 선수만 그리고 위치만 바뀌었을 뿐 경기 내용이나 풀어가려는 방식은 같았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에서도 뭔가 뭘 하려는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해올지가 또 관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2337번님께서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듯요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허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노래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춘천 지역은 비가 조금 빗방울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콜드 윤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에픽하이 피처링 콜드 윤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3873번님 선수들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 보내주시면서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뭐 아직 탈락한 건 아니니까요. 조금 더 결과들을 기다려보면서 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로디 비오는 날이면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7: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주요 월드컵 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는 바람에 외식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누리기 힘들 거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오전부터 주문 폭발의 문을 일찍 열며 핫한 호황을 누리는 국민 야식 겸 이제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19일 멕시코전 당일에는 낮 시간대 매출이 평소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음식은 맥주와의 환상적인 궁합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평일 아침 응원 문화의 필수 짝꿍으로 환승해버렸습니다. 이 국민 대표 튀김 요리는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파스타, 3번 치킨입니다. 자, 오늘 문제 실수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정준일 씨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밤이라는 곡인데, 밤 야식으로는 그래도 이 음식이 1등이지 않을까, 예, 가장 많이 주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축구 경기하면은 이거부터 시켜 라고 하거든요. 1번 떡볶이, 2번 파스타, 3번 치킨.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송 정준일의 우리의 밤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는 바람에 외식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누리기 힘들 거다라는 예상을 깨고 오전부터 주문 폭발의 문을 일찍 열며 호황을 누리는 국민 야식 겸 이제는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전 당일에는 낮 시간대 매출이 평소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는데요. 맥주와의 환상적인 궁합은 물론이고요. 이제는 평일 아침 응원 문화의 필수 짝꿍이 돼버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떡볶이, 2번 파스타, 3번 치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또 정준일 씨의 우리의 밤 들으셨고요. 두 번째 힌트송으로는 6358번님께서 추천해 주신 힌트송이거든요. 오 해피라는 곡이고요. 컨츄리 꼬꼬. 예, 컨츄리 꼬꼬의

건추리 꼬꼼 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치킨이었습니다. 아, 월드컵 경기들이 평일 오전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외식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이번에는 누리기 힘들겠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로 치킨을 드시는 분들 많아졌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무려 5배에서 6배 정도 매출이 뛰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응원 겸 또 그리고 아침 겸 해서 치킨을 드시는 분들, 특히나 오늘도 또 우리나라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치킨 혹시 시켜서 드신 분들 계셨나요? 정답은 치킨이었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정답들을 보내주셨습니다.

0: 였습니다. 0518번님. 치킨. 열심히 달린 선수분들, 또 열심히 특전사 훈련받는 멋진 아들에게도 아들 아프지만 말자. 서늘한 장마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9099번님, 5598번님, 0746번님, 7045번님께서도 치킨 맞춰주셨습니다. 6942번님도 치킨. 1189번님, 오늘 치맥 먹었어요. 아침부터 치킨엔 맥주까지 하셨군요. 그러시면서 공격다운 공격이 없어요. 화난다. 보내주셨는데. 아, 그쵸. 아마 경기를 90분 동안 앉아서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비슷한 감정을 지금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경기가 종료된 지 지금 한 40분 정도 좀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도 아직까지도 그 패배의 그 기운이 돌고 있어요. 9079번님께서는 또, 월드컵. 또 우리나라가 32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를 좀 따져주셨는데, 요약을 하자면 그렇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3위 국가 가운데 4순위인데 8위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32강에. 그래서 정리해 주신 게, 일단 내일 경기에서 일본이 스웨덴을 두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스웨덴이 우리 밑으로 내려옵니다. 또 파라과이와 호주전, 호주가 이기게 된다면 파라과이는 그대로 우리 아래에 있게 되고요. 파라과이가 이기게 된다면 파라과이가 2위로 올라서는데, 호주의 두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호주가 3위 팀 중에 우리 아래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콰도르, 독일을 이기지 않은 이상 우리보다는 아래에 위치합니다. 조 3위의 경우의 수까지 따져야 하는 게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부족했던 점 보완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근데 뭐 득점을 몇골 이상 해야 내려오고 확실히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12개 국가 가운데 8번째 안에 들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32강에 진출한다고 해도 만나게 될 국가들의 이름들이 무서워요. 예, 가능성 있는 국가가 독일, 이집트, 뭐 벨기에, 이란, 다른 조의 1위 국가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32강전, 예, 올라가더라도 우리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9714번님, 5313번님, 5598번님께서도 3번 치킨 보내주셨고, 4987번님도 치킨입니다. 아우, 경기 안타깝네요. 또 보내주셨고, 2980번님, 치킨이죠. 1인 2일 통닭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리 하나도 겨우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늙었나 봐요. 보내주셨는데요. 정말인가요? 1인 1닭 하시다가 다리 하나? 약간 요거는 과장을 좀 하신 거겠죠? 다리 하나도 겨우 드신다고요? 그러시구나. 양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속상한데요. 또 그리고 1385번님은 오늘 저녁 때 가족들과 치맥 해야겠네요. 맞춰주셨고, 8309번님, 그리고 1419번님, 5205번님, 3976번님께서도 치킨 맞춰주셨습니다. 2212번님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두분 선정해 뒀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적재 건지나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7045번님 그리고 074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동방신기 풍선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 목요일 코너죠. 명반 도장 깨기 안지밀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명.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 리더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오늘 6월 25일 목요일에 명반을 또 부서주시러 네. 또 오셨습니다.
1: 부셔야죠.
0: 네. 오늘 또 근데 비가 살짝 좀 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오전에.
1: 좀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지금.
0: 몇 주 연속 우산을 들고 오셨는데 비가 오지 않네 하고 그냥 들고 왔다가 들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그래서 그래 오늘도 안 오겠지 하고 우산을 아예 안 들고 오셨다고.
1: 네. 양산도 안 가져왔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다 젖은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좀 얘기했던 게
1: 네.
0: 안지멜 리포터가 인바디를 좀 재고
1: 아하.
0: 확실하게 내 삶을 변화를 줬다.
1: 네.
0: 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운동에 지금 나는 미쳐있다.
1: 그쵸.
0: 어떻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
1: 그랬었죠.
0: 그랬었다.
1: 네.
0: 일주일 만에 왜 과거형이 나와요.
1: 아 근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0: 아, 할 수 없었던 에피소드.
1: 네.
0: 뭡니까? 네.
1: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0: 네?
1: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교상을 당한 거예요.
0: 어이구.
1: 근데 제가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계속 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막 병원도 가고 막 치료도 받고 한다고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0: 강아지가 물렸나요?
1: 물렸어요.

0: 어딜 물렸나요?
1: 눈이 물렸어요.
0: 눈이요?
1: 네.
0: 어떻게 됐습니까?
1: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0: 괜찮나요?
1: 네. 다행히.
0: 아.
1: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0: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1: 그쵸? 운동 못할 뻔했죠.
0: 못할 뻔하네요. 지금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1: 맞아요.
0: 가족의 눈이 다친 건데.
1: 너무 놀랐습니다.
0: 아, 많이 놀랐겠네요.
1: 혼자 있는데 네. 그런 사고가 나니까 제가 운전도 못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아, 병원이 좀 거리가 있나요?
1: 네. 아,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이거 큰 병원 가야 된다.
0: 어? 아, 그 정도였다고요?
1: 눈이라서 큰 네. 병원 가야 된다. 아~ 하셔서 막 아~ 난리가 났던 그런 난리가... 한 주였습니다.
0: 아, 난리가 났겠네요.
1: 네.
0: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그래도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1: 네, 회복 중입니다. 잘 아물고 있어요. 네.
0: 눈이 이렇게 그럼 흉이졌나요?
1: 상처?
0: 상처.
1: 네.
0: 어, 그 강아지도 많이 놀랬겠다. 이름이 뭐죠?
1: 별이요.
0: 별이 많이 놀랬겠네.
1: 별이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어우, 그게 멍멍 짖는 거랑 비명 지르는 거랑 차이가
1: 맞아요.
0: 있긴 하니까.
1: 다르죠.
0: 네. 밥은 잘 먹죠?
1: 너무 잘 먹어요.
0: 아, 그러면 일단은 다행입니다.
1: 네.
0: 예, 밥도 안 먹기 시작하면 그 진짜 아픈 거거든요.
1: 그렇죠.
0: 일단은 운동을 못할 만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회복을 네. 얼른 별이가 하길 바라겠고.
1: 게을렀던 게 아니에요.
0: 그러네요. 다음 주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예.
0: 자, 오늘도 명반 한 장을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네, 오늘 들고 온 앨범은 가수 이문세 씨의 독창회 2 앨범 가져왔습니다.
0: 독창회 2.
1: 네.
0: 이 앨범이 근데 옆에 괄호치고 1981년에서 2002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1: 맞아요. 이 시대 때에 유명했던 곡들을 다 담은 그런 앨범인데 이 독창회라는 게 이문세 씨의 콘서트 이름이래요.
0: 아.
1: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부르는 노래들을 다 한 곳에 모은 그런 앨범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라이브 앨범 같은 건가요?
1: 맞아요. 공연장 라이브 앨범 느낌입니다.
0: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음원을 좀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1: 네.
0: 콘서트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라이브 앨범이 2003년에 발매가 된 거죠.
1: 네, 근데 그 라이브도 워낙 너무 잘하셔서
0: 네.
1: 앨범이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0: 차이가 거의 없죠?
1: 네, 네.
0: 이문세 씨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1: 네, 진짜 이문세 씨는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그 대한민국의 가요사 그리고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가수인 것 같은데요. 이 낭만 가객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0: 네.
1: 그만큼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또 저는 이문세 씨 하면은 그 별이 빛나는 밤의 DJ로
1: 저 오래 하셨잖아요.
0: 오래 하시기도 했고 지금 현재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연예인분들도 이 이문세 씨의 별밤을 듣고 자란 세대들이 많아서
1: 네.
0: 연예인이 연예인이다. 생각하는 생각도 들고
1: 혹시 후디도
0: 네.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살짝 위에 세대입니다.
1: 아.
0: 내가 그 밑세대죠, 정확히는. 저는 라디오를 사실은 뭐 어렸을 때 듣고 막 녹화하고 녹음하고 그랬던 세대는 아니어서 아버지 자동차 타고 명절 내려갈 때 명절 때 내려갈
1: 듣죠.
0: 때
1: 네. 네,
0: 그때 보통 듣죠. 이문세 씨는 또 1959년 1월 17일생이시네요. 만 67세.
1: 맞아요. 근데도 네. 여전히 뭔가 그 청년 같은 목소리
0: 네.
1: 열정으로 무대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지금도 MBC에서 라디오 DJ로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이랑
0: 네.
1: 시간이 살짝 겹치더라고요.
0: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 11시부터 12시 이걸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그 바로 전 시간대.
1: 네네.
0: 네, 전 시간대.
1: 아, 전.
0: 네, 전 12시부터요.
1: 아,
0: 네.
1: 아, 맞네요. 지금 1시니까.
0: 아, 저희 프로그램 잘 모르시네요. 네. 1년 넘게 하고 계신데.
1: 전 시간대입니다.
0: 전 시간대.
1: 네.
0: 왜냐면 또 안지민 리포터가 3부, 4부에 워낙 집중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1부, 2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더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예.
1: 아, 네네.
0: 또 그리고 이문세 씨가 입담 좋기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인지 네. 처음 데뷔를 이 라디오 DJ로 하셨다고 해요. 먼저 DJ로 방송인으로 얼굴을 알렸지만 나중에 그 1983년에 가수로 데뷔를 해서 본격적인 이 전설적인 앨범들을 내게 됐습니다.
0: 네. 독창회 2. 공연장 라이브 앨범이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0: 주시죠.
1: 네, 이 독창회라는 게 솔직히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렇죠. 독창회가 뭐지? 네. 싶은데 이게 원래는 그 성악가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0: 타이틀로 가져와서 공연 이름을 독창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콘서트에서는 다른 악기도 등장을 하죠?
0: 네,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1: 근데 저도 라이브가 어떤 형태 라이브가 저는 가장 좋았냐라고 한다면 그냥 피아노 반주에 담백하게 그냥 아티스트가 노래하는?
0: 그쵸, 막 네. 통기타 하나만 들고 네.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1: 악기 하나에 그냥 목소리 하나?
0: 네.
1: 이게 저는 제일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독창회, 클래식에서 쓰는 단어를 또 아티스트, 대중가요로 가지고 왔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0: 첫 번째 노래는 붉은 노을 가져왔습니다.
1: 붉은 노을.
0: 네.
1: 이 노래는 요즘 이제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빅뱅의 노래로 알고 계세요.
0: 맞아요. 저도 예. 사실 이걸 빅뱅 노래로 알고 있었는데
1: 와, 역시 안지민 리포터도
0: 원곡이 이문세 씨의 곡이었다니.
1: 아, 빅뱅 노래를 처음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원곡을 들으신 분들도 많고
0: 네.
1: 근데 안지민 리포터처럼 아예 그냥 빅뱅 노래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도 많고
0: 맞아요.
1: 근데 리메이크를 한 거였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콘서트나 축제 하면 진짜 빠질 수 없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래 이 곡은 1988년에 5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 앨범에서는 그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에너지를 잘 보여주셔서 더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1: 약간은 좀 신나기 때문에 응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가사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저도 당연히 신나는 곡인 줄 알았는데 가사를 보니까 이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밝게 표현한 곡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슬픔을 슬픔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뭔가 밝게 이승화시키는 이문세 씨의 음악의 힘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하지만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에서 또 느낄 수도 있죠.
0: 네.
1: 혼자서 외치는 거죠.
0: 뭔가 혼자 외치지만 사실은 이게 대답 없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외치는 거죠.
1: 근데 또 이문세 씨는 1988년에 이 노래를 낼 당시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 줄은 몰랐다고 하시네요.
0: 맞아요. 이게 원래 늘 부르던 그런 발라드 계열이 아니라 뭔가 좀 신나는 리듬이라서 어색해 하셨다고 해요.
1: 오.
0: 어쨌든 이별 노래인데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서
1: 네.
0: 그랬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은 정말 최고의 효자곡이 됐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6358번님께서도 야 너무 좋아요. 붉은 노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통했네요. 저도 빅뱅 노래로 알게 됐어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바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씨가 부릅니다. 붉은 노을.

0: 이문세 붉은 노을 듣고 오셨습니다. 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 첫 번째 노래였고요. 자 이제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신나게 갔으니까 네. 이제 좀 촉촉하게 가야죠.
0: 촉촉하게.
1: 네, 두 번째 곡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입니다.
0: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아, 이 노래도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텐데, 그죠?
1: 맞아요. 진짜 명곡이죠. 이 곡은 1988년 5집에 수록된 곡인데 뭔가 그 가로수 길을 걷다가 쓸쓸한 감정을 딱 포착을 해서 음악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0: 그 특히나 또 이영훈 작곡가가 실제로 걷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 음악으로 만든 곡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문세 씨하고 이 작곡가 고 이영훈 씨의 그 뭔가 협업이 우리나라 팝발라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따 나올 곡도 이 콤비로 만들어진 곡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고 듣는 조합이구나 맞아요. 싶었습니다.
0: 그런 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문세 씨하고 고 또 이영훈 작곡가
1: 네.
0: 또 그리고 다른 또 유명한 조합으로는 작곡, 작사, 윤종신 뭐 성시경
1: 맞아요, 맞아요.
0: 거리에서 같은 곡도 오. 있고 한 번 더 이별 이런 조합들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뭔가 네. 그 맞춰놓은 합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곡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0: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을 플레이리스트에 하나 두 개씩 담잖아요.
1: 네.
0: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곡가가 다 똑같은 경우가 있거나
1: 아 진짜요?
0: 작사가가 알고 보니까 다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1: 그럼 약간 그 스타일을 네. 계속 다른 곡에서도 내나 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수 부른 싱어는 달라져도 작곡가는 모아두고 보니까 이 작곡가가 쓰신 거네? 라고 했던 경우도 많고 확실히 그 색채가 참 담기지 않나.
1: 좋네요.
0: 네. 아, 좋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또 곡 설명 좀 더 해주시면요.
1: 이 곡은 이 어쿠스틱 피아노랑 현악기의 그 절제된 선율 위로 이문세 씨의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가 얹어지고 있는데요.
0: 네.
1: 뭔가 그 화려한 기교 없이 목소리 톤과 이 감정만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맞습니다. 뭐 별다른 기교보다도 그냥 담담한 느낌?
1: 맞아요. 막 고음 찍고 이런 거 없이 네. 진짜 말하듯이 담담하게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사가 잘 들리고 우리가 진짜 이 가로수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가 네. 싶어요.
0: 그리고 또 제목에서부터 뭔가 시적이에요. 가사 내용도 그렇고.
1: 그늘 아래 서면.
0: 네.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 문득 마주해버린 그 이별의 쓸쓸함을

0: 표현한 곡이긴 한데 실제로 이문세 씨도 이 곡을 좀 부를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젊은 날의 초상화가 떠올라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먹먹해진다. 이 말을 하셨네요.
1: 진짜 시적이네요.
0: 네. 젊은 날의 초상화. 특히 또 이 곡의 배경에 비밀이 또 숨어 있다고요?
1: 맞아요.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가로수길이 어딜까 많이 떠올리실 텐데 네. 이 정동진 길이라고 많이 생각하신다고 해요.
0: 네.
1: 이게 광화문 연가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배경이 정동진 길이었어가지고
0: 정동길.
1: 네.
0: 네.
1: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
0: 네.
1: 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배경이 됐던 곳은 전남 목포에 있는 한 가로수길이었다고 합니다.
0: 많은 분들이 그 서울시청 옆에 정동길 말씀해 주신 덕수궁 돌담길을 떠올리는데
1: 네.
0: 전남 목포였어요?
1: 맞아요.
0: 그렇구나.
1: 이 작곡가가 여행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목포로 떠났을 때 마침 그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그 가로수 그늘 아래를 걷다가 이 뭉클한 외로움을 느껴서 바로 멜로디를 썼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확실히 그 어떠한 감정이 확 들어올 때 예술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기시는 것 같긴 해요.
1: 너무 신기해요.
0: 좀 남겨보시죠.
1: 음성 메시지 켜서 막
0: 네, 흥얼거리도 좋고 실제로 타악기를 또 전공하셨고
1: 네.
0: 타악기로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0: 네, 뭐 둥둥탁 해서 둥둥탁 둥둥탁으로
1: 네, 이렇게.
0: 두둥탁 그건 무릎팍도사 아니야? 일단은 두 번째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1988년 5집 수록곡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이문세 씨 노래와 함께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

0: 1677 IS 동서.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또 이문세 씨의 독창회 2 앨범을 함께 듣고 계시고요. 9079번님께서도 너무 일찍 고인이 되셨지만 작곡가 이영훈님과 가수 이문세님의 콤비 너무나 유명했죠. 이문세 씨의 대부분의 노래는 이영훈 작곡가 작품입니다 하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8: 그러니까요.
9: 콤비. 콤비라는 단어가 너무 좀 귀여우면서 좋은 것 같아요. 콤비.
8: 콤비.
9: 지민 리포터의 콤비가 있나요? 콤비?
8: 콤비요?
9: 네. 콤비라 할 만한 뭐 베스트 프렌드나?
8: 아, 찾아가야죠, 이제.
9: 아, 콤비. 아, 그래. 아니, 친구 많으시잖아요.
8: 찾아가야죠. 콤비.
9: Searching for?
8: 네, 네.
9: 왜요? 왜? 아니, 많으시잖아요. 근데 콤비라 할 만한
8: 또
9: 막 떠오르진
8: 명만
9: 않아요?
8: 딱 고르면 또 다른 친구들을 속상해 할 수도 있으니까.
9: 아, 다 챙기는구나.
8: 후디는 있어요? 네.
9: 저 찾아봐야죠.
8: 그렇죠.
9: 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예. 지금 앨범 독창회 2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앨범이 발매됐을 때가 2003년이거든요.
8: 맞아요.
9: 당시 이문세 씨 나이가 만 44세셨네요.
8: 네, 진짜 딱 이때가 음악적으로 가장 완숙하고 보컬로서의 깊이가 진짜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고 해요.
9: 네.
8: 그래서 뭔가 그 우리가 아는 곡들이 이 다시 라이브 앨범으로 발매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 독창회 2기 때문에 독창회 1도 있었잖아요.
8: 맞아요. 이 1은 1999년에 발매됐었는데 이때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그 뒤를 잇는 후속작이 나오게 됐습니다.
9: 근데 이 90년대 후반 이때만 해도 사실 가수들이 체육관이나 대형 무대를 좀 빌려서 화려한 무대 중심으로 공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8: 맞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9: 네, 똑같죠.
8: 막, 네, 똑같이 네. 막 엄청 큰 공연장
9: 어디 체육관
8: 네, 체육관 네. 이런 거 빌려서 하는데 이 이문세 씨는 소극장이나 중극장 중심으로 와. 정말 그 관객과의 숨소리까지 공유할 수 있는
9: 너무 좋다
8: 그런 스타일의 공연을 정착시켰다고 해요.
9: 아, 저는 연극도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8: 오,
9: 근데
8: 네.
9: 그 소극장 연극을 봤어요.
8: 네네.
9: 의자도 두 줄?
8: 아,
9: 몇 명 없어요. 몇 분 안 계세요.
8: 네.
9: 와, 근데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8: 저 무대랑 한 몇 센치
9: 안 나요.
8: 안 나잖아요. 차이가.
9: 만약에 배우분이 열변을 토하시는 장면이 있다? 침이 튈 수 있는 거리예요.
8: 미스트.
9: 미스트가
8: 쫙
9: 튀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침을,
8: 네.
9: 아멜라제를. 근데 그 정도로 가깝다 보니까 빠져드는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소극장이나 네. 이렇게 콘서트나?
8: 저는 악기 네. 연주하기도 했고 주변에 직접? 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공연을 많이 보.

0: 보러 가는데
1: 와우.
0: 뭔가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 어때요?
0: 이런 작은 공연장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1: 왜냐면 관객들 표정 다 보이니까.
0: 다 보이고
1: 네.
0: 다리 떨고 있는 것까지
1: 아,
0: 보이니까.
1: 그리고 껌. 저거는 이 브랜드 껌이네. 향도 나고.
0: 자두향
1: 자두향
0: 나고.
1: 나네. 아, 나도 좋아하는데. 하면서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네.
1: 아, 그렇구나. 안지민 리포터는 또 직접 무대를 서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0: 근데 대극장이면 그 객석은 암전이 돼
1: 맞아,
0: 있잖아요.
1: 안 보여요.
0: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1: 하기 편하죠.
0: 검은 벽과 하는
1: 네.
0: 그런 느낌이라서 훨씬 하기가 편한데.
1: 조명도 눈으로 쫙 쬐니까
0: 그러니까요.
1: 보이는 게 없죠.
0: 보이는 게 없죠.
1: 네.
0: 그래서 더 편하게 할수 있는데 이문세 씨가 이렇게 소극장 중심으로 한 거면 정말 그 엄청난 도전과
1: 네.
0: 자신감 있지 않았나.
1: 저는 그거 플러스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됐을까? 오픈런을 해도 모자랐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창회 2라는 앨범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걸어온 음악 여정을 총 28트랙 또두 장의 CD에 담아냈던 그런 앨범이네요.
0: 맞습니다.
1: 세 번째 노래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또 가져오셨을까요?
0: 세 번째 곡은 솔로 예찬. 이라는 곡입니다.
1: 솔로 예찬. 저는 이 제목이 좀 눈이 가더라고요. 솔로
0: 맞아요.
1: 예찬. 예, 커플들을 좀 저주 내리는 곡인가?
0: 진짜 그 솔로를 예찬하는 건 맞지만
1: 네.
0: 가사는 결국 이 솔로임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1: 아이고야.
0: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1: 반전이다.
0: 그래서 계속 이 주요 가사가 나도 내가 미워요. 내 짝을 찾아주세요. 막 이런
1: 네.
0: 가사가 나와요.
1: 아.
0: 그래서 정말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이런 유쾌한 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나도 내가 미워요. 내 짝을 찾아주세요. 요즘 시대로 다시 이 노래가 리메이크된다면
0: 네.
1: 결정사를 가세요라고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0: 결정사 광고 곡으로 쓰면 되겠네요.
1: 괜찮다.
0: 네.
1: 결정사 광고로. 솔로 예찬 이 노래가 또 90년대 후반에 좀 사회 전체가 좀 침체돼 있던 시기에 발명이 됐었던 곡이잖아요.
0: 맞아요. 좀 대중들에게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다 해서 이렇게 좀 웃기게, 코믹하게 나온 곡인데 정말 이 스타일이 라틴 음악과 뭔가 팝댄스 스타일이 겹쳐서 정말 흥겨워요. 막 계속 알로하 해야 될것 같고.
1: 알로아.
0: 그래서 뭔가 이 곡은 콘서트에서 봐도 이문세 씨가 춤을 춘다고
1: 오,
0: 하더라고요.
1: 오 마이 갓.
0: 그래서 뭔가 팬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사랑을 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1: 아, 결국에는 이 제목 자체가 좀 그러면은 나 솔로야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짝좀 찾아주세요.
0: 네.
1: 외로움에 대한 극복을 해보자 노래하는
0: 맞아요.
1: 그런 응원곡이라 해야 될까요?
0: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노래와는 별개로 배고플 때장 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 연애 상대 찾으면 안 된다.
0: 오,
1: 저는
0: 좋은
1: 그렇게
0: 말이네요.
1: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
0: 맞죠.
1: 한번 하시죠. 예.
0: 그러면은 보는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1: 배고프면은 그 카트에 금방 차요, 음식. 다 담아요, 그냥 보이는 거.
0: 진짜 뭐
1: 네.
0: 맛없는 것 같은 것도 다 맛있어 보인다니까요.
1: 근데 집에 가서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처치곤란인데?
0: 이거 왜 샀지?
1: 근데
0: 싶죠.
1: 연애 상황에서도 외로움이 좀 해소가 됐어요.
0: 네.
1: 그거 어떻게 뭐 물을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0: 어떡해요.
1: 네. 끝까지
0: 환불도
1: 가야지
0: 안
1: 뭐 환불도 안 되고 바코드도 없는데 어떡해요.
0: 되는데. 어떡해요.
1: 그냥 가야죠 뭐.
0: 그쵸.
1: 그래서 노래와는 좀 별개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솔로의 찬세 번째 곡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또 이문세 씨가 콘서트에서는 참 재치 있는 춤, 또 무대 매너 극대화되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비타민 같은 곡이죠.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0: 이문세 씨의 솔로 예찬 듣고 오셨습니다. 또 명반 도장 깨기 세 번째 노래였는데 콘서트에서는 뭐 거의 탭댄스 나와야겠네요.
1: 좀 출만하죠.
0: 그러니까요. 라틴 리듬, 또 팝댄스 스타일, 흥겨운 노래, 또 솔로 예찬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명반 도장 깨기 어느덧 마지막 노래거든요.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를 또 가져오셨을까요?
1: 마지막 곡은 이 곡이 나와야죠.
0: 네.
1: 옛사랑 가져왔습니다.
0: Old Love, 옛사랑. 이문세 씨 발라드 중에 이 노래를 최애로 꼽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맞아요. 정말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이 수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뽑는 와우.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1991년 7집 수록곡이잖아요. 네. 옛사랑. 이 노래도 또 작곡가 이용훈 씨의 또 이런 콤비 조합이 네. 눈에 띄네요.
1: 맞습니다. 이영훈 씨가 본인의 이 첫사랑 스토리를 담은 그런 곡으로 유명하죠.
0: 네.
1: 네, 이 이영훈 씨가 한 인터뷰에서 내 모든 음악적 역량과 이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다시는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곡이다 라고 고백했을 만큼 이 애착이 참 깊었던 그런 곡입니다.
0: 이문세 씨, 이영훈 씨 콤비 조합이 또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곡 그리고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곡이 옛사랑이라고 꼽으셨네요.
1: 진짜 이걸 보면서
0: 와, 그건 몰랐네요.
1: 어떻게 인생에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왜 어떤 부분에서?
1: 뭔가 다시는 만들 수 없는
0: 네.
1: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진짜 내 네.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그런 작품이
0: 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 있죠.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서?
1: 네.
0: 특히나도 이문세 씨도 녹음하실 때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0: 몇 번이나 녹음을 중단했다라는 또 배경도 있네요.
1: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녹음 버전이 진짜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0: 아, 그러시구나.
1: 계속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목이 메기도 하고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막 음이 떨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0: 네.
1: 진짜 이제 이야기하듯이 한 번에 끝내자. 한 번만 딱 해보자.
0: 네.
1: 해서 했는데 오케이가 된 거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저는 오히려 그 녹음하다가 약간 그 실패의 작들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듣고 싶다.
1: 어, 눈물 이렇게 한번 훔치는
0: 네.
1: 그런.
0: 하시다가 아우 잠깐 끊었다 갑시다.
1: 아.
0: 네, 이 버전도 듣고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너무 이 노래가 좋은 노래다 보니까.
1: 그것도 좋네요.
0: 그 특히나 이 옛사랑의 가사가 또 정말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나간 사랑을 좀 원망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1: 맞아요.
0: 고독, 그리움 이것마저도 내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어린 사랑을
1: 네.
0: 노래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문세 씨에게 이 곡은 뭔가 진짜 그 가수 인생 그 자체인 곡이라고 표현할 만큼 가장 소중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0: 아, 저는 그 가사 중에 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여기가 가장 좀 슬픔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사 아닐까 싶은데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녹음할 때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마지막에 진짜 이야기하듯이 한번 불러보자 해서 딱 오케이 하고 나왔는데 그 녹음실 안에 있던 엔지니어랑 이용훈 작곡가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0: 그래요?
1: 하더라고요.
0: 끝나고 딱 나가니까
1: 문을 열고
0: 다
1: 나왔는데
0: 울고 있는 거죠?
1: 네, 다 울고 있었던 거죠.
0: 야, 정말 사랑의 힘이 무엇일까요? 다 큰 성인들을
1: 다 울게
0: 그냥
1: 만든.
0: 울게 만드는
1: 네.
0: 사랑은 위험합니다. Love is dangerous.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이 옛사랑도 좀 아련하고 또 그리고 먹먹한 이 보컬이 이문세 씨가 정말 정교하게 뭐 계산해서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니라 실제 눈물을 좀 참아가면서 부른 기록이었다.
1: 네.
0: 볼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9079번님, 7269번님께서도 너무 이문세 씨의 명곡이 참 좋다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시간은 늘 좋지만 오랜만에 또 이영훈님의 곡을 소개해 주시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079번님께서는 이문세 씨 최고 명곡은 그녀의 웃음소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명반도장끼기 마지막 노래죠. 이문세 씨의 옛사랑. 울음을 좀 참아가면서 불렀던 그 녹음 스튜디오를 상상하면서 한번
1: 네.
0: 들어보시죠.
1: 거기 있다.
0: 거기 있다 생각하고
1: 네.
0: 노래 지금 띄워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정오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1075번님께서 옛사랑 생각나네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대표팀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남아공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4: 했잖아요. 네.
3: 예, 춘천 오시면서 기차 타고 오실 시간에 경기가 진행이 됐을 텐데
4: 맞아요.
3: 축구를 안 보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4: 왜 웃으시죠?
3: 어떻게 보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4: 저도 이렇게 헛웃음이 나는.
3: 아, 헛웃음이 나요? 오, 예리하게 보시는데?
4: 네. 해설을 네.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3: 아, 오시면서 네. 조금 그래서 아쉬움도 표정에 있으시고.
4: 아쉽네요.
3: 아쉽죠.
4: 저 거리 응원 해보고 싶었거든요.
3: 아,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탈락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졸업도 이번에 하셨잖아요.
4: 맞아요.
3: 그래서 거리로 나갈 수 있는
4: 그러니까요.
3: 기회가 오기를
4: 나가야 되는데.
3: 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것도 하고
4: 집에 그 머리띠도 다 있거든요.
3: 다 있어요? 네. 이번에 사셨어요?
4: 저번에 미리 네. 사뒀어요.
3: 카타르 월드컵 때 4년 전에?
4: 아니요, 그건 아니고
3: 네.
4: 그 사놨습니다.
3: 언제
4: 다른
3: 썼어요?
4: 경기 보러 갔을 때.
3: 아, 다른 경기 보러 갈 때.
4: K리그 보러 갔을 때.
3: 아, 그거 한번 쓰셔야 되는데.
4: 그러니까요.
3: 기회가 한번 더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5061번님도 하얀 눈이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가사가 참 아름답네요. 보내주셨습니다.
4: 그러니까요.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서 왜 이거를 다시는 못 쓸 네. 그런 곡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3: 옛날 노래들은 고전 문학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4: 진짜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3: 그냥 음을 다 빼면 멜로디를 빼면 시예요.
4: 진짜 헌책방에서 네. 꺼낸 그런 책 같은.
3: 사 꺼냈는데 먼지하고 같이 나와서 콜록콜록 빼면서 손 두 번 휘저으면서 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 같은 느낌.
4: 너무 디테일하다. 너무 근데 정확했어요.
3: 저 문과예요. 저 문과기 때문에 이런 거에 강합니다. 자, 일단 오늘 또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늘은 방송 어떠셨나요?
4: 오늘 이 명반 도장깨기에서 진짜 이문세 씨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곡들 만나봐서 너무 좋았는데 또 이문세 씨의 명곡이 많잖아요.
3: 너무 많죠.
4: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곡 말고도 다른 곡도 많이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 네, 오늘 또 완지민 리포터가 독창의 2 가져왔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3: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0: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들을 보다 보면 각 팀들의 공통점이 딱 보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팀의 핵심인 주전 선수가 막 부상을 당해도 강팀은 그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운다는 거죠. 저 이무진 또 오늘 오후 2시에 빈자리를 야무지게 한번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분의 풀타임 여러분도 함께 뛰어주실 거죠? 6월 25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네, 6월 25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체인스모커즈와 할씨가 함께한 클로저 듣고 오셨습니다. 자, 2시에 데이트 주전 DJ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4일째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스페셜 DJ 가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이렇게 4일이나 함께 하니까 저는 점점 좀 익숙해지는 기분인데 두댕이 분들께서는 어떠시려나요? 이 두댕이 분들의 콧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약간 기대에 찬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경기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응원하셨던 분들도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좀 아쉬운 마음일 테지만 그래도 우리 2시의 데이트에선 음악으로 위로를 좀 건네드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제 축구장에서 공연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이름하여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잠깐 그 전에 감사한 광고주님들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사장님 왔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듣고 왔습니다. 6월 25일 오늘이 비틀즈의 음악과 그들이 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는 팬 축제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하는데요. 아, 두대와 제가 이런 날을 또 절대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비틀즈는 제가 팬으로서 음악 감상한 시간 또 굉장히 길지만 동시에 이 전공을 하고 제가 업으로 삼고 싶어서 노력한 시간 속에 거의 모든 이론과 대중음악 그리고 현대음악으로 넘어와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각종 메커니즘들을 직접적으로 만든 세계 유일한 굉장히 역사적인 팀 그리고 음악들입니다. 아, 가수로서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오늘.

이렇게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까지 하게 된 날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1967년 6월 25일에 전 세계에 중계됐던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를 BBC Our World 라이브 리허설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이 버전 자체가 이 라디오 역사에서도 그렇고 음악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해온 역사에서

가업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는 가수는 없어도 라이브는 멈추지 않는다. 2시의 데이트 특집 가수 없는 라이브. 오늘 아주 이렇게 재밌는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수여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노래도 라이브로 들으면 또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대 청취자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라이브, 그때의 함성과 공연장의 열기까지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하면 야 정말 라이브계의 형님이시죠. 싸이님이 빠지지를 않아요. 1508님께서 8년 전 부산에서 봤던 싸이 흠뻑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탠딩으로 제대로 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 못 돌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 최고였었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듣고 싶네요. 야 정말 싸이님의 공연은 장난 아니죠. 대박이죠. 저도 이 흠뻑쇼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신념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가수가 되고 이 가요계에 발을 들여서 인맥이 넓어졌다 한들 표는 돈 주고 가고 싶고 가능하면 초대권을 안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가끔가다 이제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는 돈은 낼 테니 좌석만 좀 확보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싸이님과는 친분이 두텁지도 않아서 계속해서 빈자리표를 노리고 있지만 항상 실패를 하고 있네요. 언젠가 제 돈 주고 싸이님 공연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싸이님을 뵙게 된다면 제 돈 주고 가가지고 정말 즐겁게 놀았다. 돈값 하시더라. 진짜 다음에 또 갖고 싶다. 아, 두터운 친분 유지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올해는 또 공연 언제 하시나 제가 찾아봤더니 대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의정부에서 흠뻑쇼를 하시더라고요. 와 의정부에서. 2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제목까지 재밌게 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508님이 신청하신 싸이의 연예인 2006년 올나이트 스탠드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오도록 할게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싸이의 연예인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 와 싸이님의 라이브는 잊을 수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아 저도 한번 진짜 눈앞에서 제대로 직관해보고 싶네요. 물론 제 돈 내고 제대로 시간 내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7725님께서 저는 대학교 축제 때 들었던 싸이의 챔피언을 잊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페스티벌에서 들었던 무진 씨의 청춘 만화를 잊지 못하고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이 싸이의 챔피언 이무진의 청춘 만화가 한 이야기에서 나온다니 굉장히 감개무량한데요. 아 제 라이브에 대한 사연 또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2407님께서 혹시 2022년 여름 페스티벌을 기억하시나요? 부지님이 응원용 슬로건 던져주시다가 본인이 쓰던 마이크 던지셔서 고장났던 그 역사적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 목격자 이현정 올림. 아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무대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더 가까이서 교감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신나서 제가 미리 이제 사인도 해놓은 그 페스티벌의 슬로건을 마구 무대 밑에서 이 스탠딩 하고 계신 관객들에게 막 던지다가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도 던졌다. 그래서 마이크가 두동강이 나고 근데 정말 정말 너무나 다행인 게 마이크가 관객을 맞지 않았었어요. 마이크가 펜스를 맞고 슬로건은 그대로 관객에게 날아가서 저는 그냥 한 4마디에서 8마디 사이 정도 노래를 못 부른 정도의 해프닝. 야 정말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아직도 철렁 내려앉는데 그때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가수로서 나아가고 먼 미래로 갈수록 이게 더 큰 레전드 사건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목격자로 남아있으심에 뭐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뒤로 객석 아 내려가긴 잘 내려가는데 슬로건 던질 때 좀 유난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안 던지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3023님께서 지난 토요일 부산에서 들었던 무진님의 라이브 덥고 습한 공기를 청량하게 날려버린 최고의 라이브였어요. 점점 물들어가던 무진님의 셔츠처럼 저도 무진님한테 물들었네요. 아 이게 사실 저는 뭔가 외적으로 민망하거나 막 이런 걸 크게 느끼진 않아요. 그 옛날부터 약간 제가 직접 저한테 정한 포지션이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침 흘리는 사진이 찍힌 늘 뭐 무대 위에서 뭐 굳이 그러진 않겠지만 뭐 다비치의 강민경 누나는 무대 위에서 코를 파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거 해도 상관없고 노래만 잘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면 된다 주의라서 그에 대한 민망함이 없긴 하지만 그날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정말 겨드랑이부터 가슴, 등은 정말 진짜 한 면이 그냥 싹 다 젖을 정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에 제가 공연을 했었거든요. 빨간 셔츠가 버건디 색깔로 하다못해 검붉은 색깔로 이렇게 젖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말하고 나니까 좀 민망하네요. 얼른 다른 라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248님께서 전 초등학생 때 부천중앙공원에서 들었던 유피의 뿌요뿌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졸라서 함께 가서 봤었는데 지금 또 이 노래 들으면 그날의 아빠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이 음악의 가장 강한 힘이며 선순환 중 하나입니다. 음악은 그 음악의 선율만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음악을 듣기 위해 애썼던 그 나를 나에게 다시금 데려다 주거든요. 그 날에. 자, 뿌요뿌요. 90년대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죠.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왔던 노래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얼핏 알고 있을 만큼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보니까 음악방송에서 1위를 정말 많이 해서 명예 졸업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와, 선배님. 정말 부럽습니다. 음악방송. 저는 음악방송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노래 바로 들어봐야죠. 오늘은 UP의 멤버 김용일, 박상후와 오마이걸 승희, 미미가 함께 부른 슈가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뿌요뿌요 렛츠고!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0: 두세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발음 어렵네요. 가업라. 마룬5의 This Love Live in Manchester 2015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137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고요. 사연 또 왔어요. 저 몇 년 전에 마룬5 내한 공연 다녀왔어요. 그것도 스탠딩으로요. 갔다가 정말 두 다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제 나이 38. 신난 것만큼 지치더라고요. 쫙 보내주셨어요. 야, 근데 저는 두 다리가 힘들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리스너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이 업계 종사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장 라디오에서도 라이브 버전을 어렵지 않게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음에도 정말 현장의 그 공기, 비하인드,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써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제 공연에서도 항상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될 만큼 시대가 발전했음에 도 공연장을 이렇게 찾아가 주신 38의 나이로도 이렇게 찾아가 주신 1375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 마룬5 형님들 2008년 첫 내한 공연 이후로 꾸준히 한국 공연을 하고 계신데요. 방문을 해주실 때마다 한국 팬들이 보여주시는 역대급 떼창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가신답니다. 야, 떼창 이 가수로서 또 감동 모먼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대표곡이죠. 신호등을 어디서 부르든 그냥 한 16마디 정도 드럼 솔로로 두고 마이크를 관객에게 돌린 채로 공연을 하곤 하는데 이 후렴 두 번을 돌리는 동안 관객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 그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그만한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을 평생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무페이로 공연을 뛰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저를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실제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이번에는요 9998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긴 추억인데요. 사연이 길어요. 군 시절 자대 배치 받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첫 휴가를 썼습니다. 2008년 8월 15일에 잠실 야구장으로 서태지 형님의 무대를 보러 가기 위함이었죠. 비가 미친 듯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군복이 다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방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공연 끝나고 택시를 탔었는데요. 기사님이 군인이 비 맞으면서 걸어가길래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의자 젖는 거 각오하고 태웠더니 서태지 보고 왔다 해서 어이없었다 그랬어요. 별일 없어 다행이라고 토닥여주셨던 기사님과 그날의 라이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날 오프닝 곡으로 불렀던 서태지 형님의 모아이 듣고 싶네요. 와우. 야, 이 아마 서태지님의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겠죠. 이 첫 휴가를 여기 쓴 게 비가 와서 쫄딱 젖은 채로 택시를 탔음에도 이걸 태워주신 택시 기사님의 마음도 너무 예쁘고 첫 휴가를 이렇게 공연에 딱 당당하게 반납한 9998님의 마음도 예쁘고 너무 좋은 추억 사연인데요. 야, 모아이까지 딱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모아이 잠시만 가사가 잠깐. 이젠 내 가슴 속에 남은 건 이 낯선 시간들 내 눈에 눈물도 이 바닷속 그러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In the Starland.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직접 좀 찾아봤더니 서태지 컴퍼니가 직접 주최한 락 페스티벌로 라인업이 마릴린 맨슨, 더 유즈드, 드래곤 애쉬, 야마라아시, 에픽하이 등등등 엄청난 공연이었어요. 그날의 열기 바로 한번 느껴봐야겠죠.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모아이 라이브 버전 듣고 올게요.
1: 준비됐어요? 여기는 UFO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두 함께 있어섬으로 출발합니다.

0: 잘 다녀왔어요?
1: 댄스 최고예요. 댄스곡 뭐다? 뭐다?

0: 투제데이트 스페셜 DJ 오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태지 모아이에 이어서 성시경의 미소천사 그리고 악뮤의 다이너소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 또 계십니다. 0501님께서 여수에서 성시경님을 봤는데요. 그날 비가 내려서 공연하는 동안 시경님 바지색이 아래서부터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함께 공연을 보던 저희 엄마 노래 부르는 내내 아이고 우짠데 바지 무겁겄는지 아이고 불편하겠다 이러시더니 급기야는 노래 그만 부르고 바지 갈아입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걱정을 누가 보면 성시경이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날 엄마 때문에 집중해서 못 들었던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싶어요. 맞아요. 어머니들은 가수를 제가 느끼잖아요. 저 지금 27으로서 지금 몇 년째 공연을 다니면 어머니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 제 노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또 무대 서면은 진짜 불태우는 타입인데 에, 밥은 먹었나. 에, 아우 덥겠다. 이런 걱정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수 입장에선 아, 그게 문제시구나. 아, 감사한데 그 노래 들어주면 저는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싶은데 저를 아들 삼아서 항상 다들 걱정해 주시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항상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성시경 형님 팬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 전에 고막남친에도 출연해서 같이 듀엣 무대도 했었는데요. 변진섭님의 숙녀에게를 둘이 파트를 나눠서 멋지게 두 남자 노래로 한번 바꿔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반응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노래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요청도 많이 주셔가지고 아, 제 다음 앨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볼까 생각도 긍정적인 검토도 했던 기억이 있네요. 6864님께서 23년 12월 마지막 날 생애 처음 간 악뮤 콘서트에서 들었던 다이너소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대 청취자분들이 절대로 잊지 못하는 라이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6416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도 어리고 소시 언니들도 어릴 때 제가 소녀시대 콘서트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현실감 없는 외모, 춤, 가창력. 야, 저 거기 가다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상사병을 앓았네요. 언니들 나의 우상 보내주셨어요. 야, 좋습니다. 소녀시대 하면은 빠질 수 없는 대표곡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곡 중 대표곡 다시 만난 세계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0: 왜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0: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7231님께서 어머나 낯선 목소리에 채널 잘못 튼 줄 알았어요. 울집 초등 어린이가 귀 아프도록 불렀던 신호등 아저씨네요. 목소리 라디오에 딱이다 딱.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신호등 아저씨입니다. 예. 제가 나이 27에 초통령 타이틀 한번 달았더니 아저씨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분들은 군인 또 아저씨라고 아 옛날부터 그랬구나. 네 신호등 아저씨 이무진입니다.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영미 DJ님께서는 지금 둘째를 만나러 가셨고요. 저는 그 자리를 채우러 온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두대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나를 안아봐.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기.

0: 지금 이 순간 이 스튜디오에 가수는 없어도 라이브는 멈추지 않는다. 2시에 데이트 특집 가수 없는 라이브. 이번에 들어볼 라이브는요,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인데요. 사실 이번 주제에 이문세 선배님 얘기가 가장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676님, 2600님, 0010님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 보러 갔다가 라이브에 반했다는 사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바로 듣고 와야겠죠?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1: 자, 그래도 제 노래 중에 가장 유일하게 흔들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업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A에서 9849님의 신청곡 붉은 노을, 8340님이 신청하신 DJ DOC의 여름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9849님께서는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20년 전 이문세 아저씨가 단독 콘서트를 영남대 천마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공연이 정말 너무 감격적이었답니다. 그날 그 현장에서 들었던 붉은 노을 다시 듣고 싶네요. 보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이문세님의 공연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되게 크게 자주 하신다고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명곡들의 잔치죠. 8340님께서는 DJ 덕의 여름 이야기, 제가 콘서트장에서 진짜 듣고 너무너무 반했던 곡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DJ DOC 공연 재밌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 유명하죠. 우리 선배님들 또 근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서울 은평구 연신내 쪽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직접 구워주기도 하시고 맛집이랍니다. 보내주셨어요. 배고파! 아, 제가 오래 하는 거 아니지만 저 이거 하는 동안 먹는 거 얘기 보내실 땐 진짜 신중하게 보내세요. 먹는 거 얘기하더라도 뭐 오이, 당근, 피망 이런 거 보내세요. 아, 배고프네. 아, 진짜 맛있겠다. 저것도 가보고 싶네요. 자, 다음 라이브 곡은요. 3519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소라 언니 콘서트 다녀왔어요. 순수의 시절 라이브로 듣고 반해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10번씩 노래 듣고 있어요. 열심히 들었더니 멜땡에서 이소라 매니아 배지도 받았습니다. 순수의 시절도 좋지만 여긴 두 대니까 분위기 맞춰서 청혼 신청할게요. 무진씨 보내주셨어요. 아, 이소라 선배님 이 봄 콘서트 되게 유명하죠? 멘트 거의 없이 노래로만 2시간을 꽉꽉 채우신다고 들었는데 관객들 모두가 숨죽여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이소라의 청혼 바로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청혼 듣고 왔습니다. 두 대 청취자분들께서 라이브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으시네요. 8363님께서 올해는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1년 전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로포즈하고 근사한 식당을 예약하고 이재훈의 사랑합니다를 피아노 반주까지 연습해 부르고 있는데요. 연습해 준비했었는데요. 그날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1절이 끝나고 2절을 시작하려는 그때 이재훈님이 나타나셔서 저랑 듀엣으로 사랑합니다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을 드시러 오셨다가 제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대로 나와주신 거죠. 덕분에 프로포즈 대성공했습니다. 재훈 형님 저희 부부 잘 살고 있어요. 와우! 대박이다. 와, 이 소식은 재훈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네요. 이야, 진짜 대박 초대박이다. 제가 얼마 전 다른 분 아마 윤정수님 결혼식 축가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재훈님 나오셔서 원래대로면 안 하고 하객으로만 오신 건데 윤정수님이 이재훈님 노래로 이제 본인이 축가를 부르다가 이재훈님 막 야 재훈아 도와줘 해가지고 또 나와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냥 이런 어떤 즉흥 무대에 되게 강하신 것 같네요. 이야 이런 비하인드. 야 이건 평생 이재훈님 찬양하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소식이 재훈님께 꼭 닿았으면 좋겠고 8363님 부부의 결혼 21주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진짜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라이브 버전이 없다고 합니다. 아, 아쉽지만 깔끔한 음원 버전으로 들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그날의 라이브 버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음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231님께서 신청해 주신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콜드플레이 내한했을 때 아빠가 보고 싶어 한다고 딸이 표를 예매해 줘.

0: 갔었어요. 덕분에 딸이랑 둘이서 라이브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있네요. 거기 모인 모든 관객들과 함께 다 같이 떼창도 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작년 내한 때 콜드플레이 처음 보러 갔었었는데 그날의 열기가 정말 야, 인형 틀 쓴 사람이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서 춤추고 경비 보던 사람 또 갑자기 춤추는데 너무 잘 추고 또 콜드플레이가 그런 멘트를 했던 게 되게 음악인으로서도 많이 와닿았던 게 어떤 멘트? 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언어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어는 세계 공통어까지는 안 되지만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제 공연을 해야 될 때 제 노래를 미리 연습해오고 따라 불러주시고 의미를 해석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콜드플레이는 사실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걸 항상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존경스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이 한국의 뮤지션들을 샷아웃하기 위해서 당시 굉장히 핫했던 로제의 아파트를 두 번이나 불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저도 가수로서 굉장히 바라는 너무나 바라는 세상인데 공연 볼 때 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알지만 핸드폰 좀 적당히 들어줬으면 하는 왜냐면 저는 핸드폰 들고도 감상해보고 안 들고도 감상해봤는데 이 2시간 3시간 내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집중이 안 돼요. 아니에요, 전 찍으면서 집중이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아닙니다. 그분은 핸드폰 내려놓고 공연을 관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근데 그 멘트를 하면서 이 여러분들 나라의 노래예요. 아파트 듣는 동안은 한 번에 핸드폰 들고 마구 찍으셨으니까 한 번은 진짜 정신없이 놀아봅시다 하면서 두 번을 불러주셨었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이 너무 컸어요. 저도 언젠가 커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무한으로 찍고 있다면 한 번 할 때는 진심으로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거 아닙니다. 핸드폰 내리시고 한번 미친 듯이 뛰어놀아봅시다! 하는 그런 용기도 대단했고 아 정말 그날의 감동이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네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해봤습니다. 9545님께서 바로 지지난주 6월 12일 13일에 했던 BTS 월드투어 아리랑인 부산에 다녀왔어요. 와우 맞아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던 콘서트였더랬죠. 특히 13일은 데뷔 13주년이라 더 뜻깊은 공연이었답니다. 그날의 흥분과 감동을 그리며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신청해요. 야 맞아요 맞아요. 이 BTS 콘서트로 인해서 부산이 엄청 들썩였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저도 들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유럽을 이렇게 들썩들썩하러 가셨죠. BTS 스페인 마드리드 공연 또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에서 일본 앨범 아리랑을 2026년 최고의 앨범 명단에 올려줬다고 합니다. 야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바로 듣고 올게요.
1: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보시죠, 한번. 예!

빠르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못파버리스까 커져버린 허대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기도했어 번호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다시 했던 거 네가 쇼 네가 루스에 나가로 태양이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과 함께하는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가음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이어서 라이브 정말 정말 잘하는 가수들이죠. 마마무의 보랏빛 향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8394님께서 2018년에 대학 입학한다고 사연 써서 KBS 불후의 명곡에 수험생 뒷바라지 해주신 엄마랑 둘이 다녀왔어요. 그날 마마무가 보랏빛 향기를 불러줬는데 저랑 엄마도 같이 불러 제꼈습니다. 아마 가수들 목소리보다 저랑 엄마 목소리가 더 컸을걸요? 보내주셨어요. 모르는 거죠. 이 마이크 수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장치가 없었더라면 본인과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존중합니다. 이야, 정말 즐거웠을 것 같은데 라이브는 계속해서 만나봐야겠죠. 두 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이분의 공연에 정말 많이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사연으로 만나보죠. 0705님께서 50대 초반 주부인 저는 제가 가수엔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 우연히 YB 공연을 보고 완전 반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뛰고 헤드뱅잉하면서 공연을 즐겼는데 대학생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도 내 자신에게 놀랐단다. 맞아요. 이 뭔가 진짜 라이브를 보기 전에 이 얼마나 내가 흥을 감추고 사는 사람인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YB의 공연을 보고 딱 깨달은 나 음악을 사랑하고 내 가슴속에 락의 피가 살아 숨쉬고 있구나 딱 느끼신 것 같습니다. 또 7254님 대학로에 YB 공연 갔을 때가 너무 생각나네요. 그때 윤도현님하고 손이 닿아서 평생 안 씻는다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요. 아, 정말. 야, 맞아요. 그런 어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손을 안 씻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야, 저는 대학로에는 아마 연극 보러만 몇 번 가본 것 같고 공연 보러는 이 손이 닿았다거나 이런 비하인드는 저에게 없지만 제가 20살 때 가수 되기 전이에요. 박정현님의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쉬는 시간, 약간 쉬어가는 타임에 화이트보드에 각종 이 오늘의 어떤 사연들이나 기타 등등을 받은 채로 아무 BGM이나 깔고 노래로 표현하는 어떤 코너를 하셨었는데 거기서 차용해서 지금 이무진 콘서트에서도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저도 제 공연에 차용해 와서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이 좀 이런 빠삭한 전공자티 살려가지고 음악별로 장르별로 좀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했었는데 약간 이런 공연을 보고 나서 남는 기억이 이 이후의 생활에도 끼치는 영향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야, 다들 이렇게 좋아라 하시는데 윤도현 형님 노래 한번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제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소안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이브 버전 노래 많이 들었더니 저도 빨리 또 공연을 하고 싶어지네요. 가수 없는 라이브 특집 오늘의 엔딩곡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도현님의 목소리로 장식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YB 담배가게 아가씨.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었고요. 저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MBC FM 4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하루에 울리는 메신저 단톡방, 앱 알림, 이메일까지 다 합치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매일 수백 개가 넘는 디지털 신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알림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생존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보고도 잠시 답장을 미뤄두거나 알림을 아예 무음으로 꺼두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답장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마음을 졸이는 긴장감도 없는 편안한 2시간 흘러가 볼게요.

주디 아바쿠스 Another Kiss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좀 밝게 이제 오늘 좀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이 모두 좀 지금 슬픔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뭐 아직 끝이 난 건 아니다. 그 여러 뭐 경우의 수들을 좀 따져서 8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부터 이제 다들 밤새 기도하면서 소식을 기다려야 될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경기는 끝났고 여러분 우린 또 일상을 살아내야 하고 아직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하니 너무 이제 실망하지는 마시고 우리 일상에 또 충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화기에 이제 알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알람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막 쇼핑몰 알람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할인해 준다는 이야기에 오케이. 알람들이 오면 여러분은 바로 확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빨간 점이 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편인가요? 요즘에 이런 것도 있대요. 이런 분들도 있답니다. 그 메신저 목록에 이제 미리 보기 설정을 해놓고 무슨 내용인지 대충 확인을 하면 답장을 좀 한참 있다 하는 거죠. 숫자 1을 일부러 안 없애고. 왠지 이제 지금 답장을 하면 막 주거니 받거니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해야지 이런 방법들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져서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모두가 여기에 조금은 지쳐있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루 중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 답장에 대한 의무감 없이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마음의 배터리를 채웠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땅콩님 저희의 문자가 조바심을 또 나게 했군요. 리디 오발 문자는 바로 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싶어서 손이 떨린다. 이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저도 막 여러분 이제 문자를 주시면 빨리 막 하나하나 대답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노래를 틀면서도 노래가 나가는 중에 막 멘트 넣고 싶은데 저도 엄청 열심히 참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렇다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오늘 확인했다. 하지만 좀 참자. 땅콩님의 일상이 더 우선이고 저도 노래가 또 우선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것만으로도 최대 수확이다 오늘. 그리고 까만꼬마님은 리디는 글이 아닌 음성으로 답장을 해줘서 문자를 보내고 싶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고운 음성으로 여러분께 매일 답장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탱크님은 저도 그 단톡방을 비롯해서 뭐 여러 알람들을 받고 있는데 새벽녘에 울리는 알람은 없어야겠더라고요. 에티켓을 지키는 게 올바른 SNS 사용법이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설정을 해놓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단톡방 막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은 이제 뭐 어떤 공지창으로 좀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뭐 알람을 꺼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자만의 방법이 또 있으니까 이 어떤 스킨십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만남,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이 전화기를 잘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쁜 여우님은 중고 사고 싶은 거, 요거 중요하죠. 뭐라 하지? 채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 필요하다. 빨리빨리 선점해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 축구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너무 다들 속상해하고 막 얘기 안

안 하고 싶다 외치는 분들 계셔서 자, 오늘 이제 축구 얘기는 끝! 여기서 예, 끝! 하고 오늘 이제 2시간 우리에게 서로 충실해 보겠습니다. 답장에 대한 의무감 없이 예, 편안하게 함께 할 텐데 근데 그 사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 되게 참여 100%잖아요. 생방송 이것도 여러분께서 참여를 안 하시면 그러니까 뭐 답장하지 말라, 답장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 해놓고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려서 좀 민망하지만 참여 주세요. 문자창 열려 있고요. 인터넷창, 유튜브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점점 이 어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플랫폼이. 예. 더 다양하게 참여해달라는 의미죠. 예. 자,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MBC 강원 영동 홈페이지 주소 들어오셔서 게시판 또 확인해 보시고 선곡표 방도 가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후님. 스리님 말 바꾸기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뭐, 여기서만큼은 그냥 그 손바닥 뒤집듯 여러분께 참여를 독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하자, 우리. 두 시간만큼은 어떤 막 그 의무감보다는 막 답장해야 되고 막 부장님한테 답장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동료한테 이렇게 뭐 전달해, 요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님을 생각하면서 아, 나 오늘 이런 노래 좀 듣고 싶은데 아,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리디한테 일러야지? 요런 식으로. 예,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MBC 강원영동 검색하시면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열려 있어요. 창이 들어오셔서 재미나게 또 참여하시고 조댓구알 오랜만에 또 들어갑니다. 조댓구알도 많이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또 열려 있으니까 평일에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 예, 부담 없이 여러분. 아, 부담 너무 갖지 마세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했더니 정말 여러분 제 얘기를 너무 곧이곧대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셨구나. 한 말씀들 하시면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 오빠리들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출석 체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고 목소리가 조금 커졌네. 예.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 유튜브 창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헐, 우드로님 3주요? 아, 그래도 통원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김토끼 엄마님 모셨습니다. 딸내미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속초는 비가 옵니다. 폰이 전화기가 그냥 진동모드예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참 열심히 반응해요 하시며 문자를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램프예요. 네, 램프. 이제 뭐 방송 시간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녹음하는 시간도 좀 많고 해서 그냥 아예 그냥 램프로 돌려놓고 이제 뭐 근데 스마트워치를 다들 연동을 해서 쓰니까 조금 그나마 좀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벨이 울리는 일은 거의 없다. 김토끼 엄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주소 성함 주십시오. 파이팅 이모님께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답장의 속도. 그리고 약간 이제 막 바쁠 때는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긴 하죠. 예. 만약에 답변을 빨리 줘야 하는 상황이면 시간을 팍 내서 조급하게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좀 속도가 달라야 나도 좀 숨통이 트이더라. 아, 우리 부장님 비도 오는데 일찍 퇴근하러 가셔서 불이 나게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갈할 때 또 가야죠. 말 잘 되는 오바리들이니까.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녁에 맛있는 삼겹살 약속이 있으시구나. 너무 좋아요. 메뉴 누가 정하셨어요? 진짜 칭찬해 주십시오. 파이팅 이모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래 이제 조금 적응을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자주 와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 오늘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아, 노마드님 회사 메신저 아니 진짜 문자가 비공개라고 이런 건 너무 막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재밌다 재밌다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지 사실. 관심은 있지만 예 듣지 않겠습니다. 예 궁금은 하지만 듣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들 비슷하구나. 자 우리 짱짱님도 오늘 예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자창을 찾아주셨고 목요일 쿵쿵쿵 동네방네님 하하호호님 또 대전 오바리님 아치님, 유재맘님, 사루비아님, 메이비님, 오! 축구 덕분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유재맘님은 오늘 회사 입사하신 지 만 17년 되셨대요. 와, 만 17년? 정말 오랫동안 한 직장에 계셨군요, 유재맘님. 26세 입사해서 만 3이 됐습니다. 뭐 축하 파티 있나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직 우리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유재맘님 지금처럼만 성실히 네. 함께해 주십시오. 강인원, 김현식, 권이나 비오는 날의 수채화 김토끼 엄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쭉은 둘맘님 신청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이승훈 비오는 거리. 이제 뭐 자체 금지곡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오는 날 조금 피하는 선곡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죄송 제 마음이죠 뭐 죄송합니다. 한동안 이제 쭉 안 들으면 또 오랜만에 좀 들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동안 자체 금지였다가 또 잠시 또 풀렸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들이 다 또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신청곡이 막 이렇게 또 오면 자주 또 듣고 좀 쉬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승훈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쭉은 둘맘님께서 우와 신청곡 차 앞유리에 맺히는 빗물을 보며 듣고 있노라니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호사스럽습니다. 그 퇴근하시고 차에 있는 시간이 왜 많다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가 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 죽은 둘만 이런 호사는 좀 매일 누리자 우리. 아 그리고 양치도 못하셨어요 쿤팡님? 아예 움직이실 수가 없었나? 오늘 어젯밤에 좀 아마 응급실로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우리 쿤팡님 참 씩씩하세요. 많이 저라면 저처럼 이제 약간 개복치 같은 사람들은 막 놀라서 뭐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 아이 셋의 엄마는 굉장히 뭐랄까 이 단련돼 있다.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다경이에게 다운이에게 빨리 엄마를 보여주십시오. 곰팡님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3991번님 리디 전 어제 들려준 브루노마스 노래 너무 좋아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오늘 무한반복으로 들었어요. 비 오는 날 들으니까 더 좋고 마음도 차분하게 해줍니다. 그냥 뭐 어떤 날씨에도 진짜 다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번 앨범 수록곡들이 다 약간 어제 우리 소울디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3991.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화낸 거 아닌 걸 다 아시고 이렇게 또 너무 좋다 문자 아시죠 제 마음. 광고 듣고 올게요.
1: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7년 근속하신 우리 유재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옥상달빛 달리기. 아, 내 가사가 왜 지겨울 만큼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쉴 오랫동안 이제 쉴 시간이 많다는 걸 생각하자. 아, 그때가 되면 또 지금이 너무 그립겠죠. 아까 오늘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노마드님께서 요즘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은 문득 일어나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여름답지 않게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도 좋고 동료들과의 점심 산책 시간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즐거움을 아 정말요? 즐거움과 안락함을 준 오발까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일찍 들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연차 쓰시고 출근 안 하신 팀장님께 우주 최강 감사함을 전하며 애덤 리바인의 노래 청해 주셨어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문득 감사한 생각은 그거 아닌가? 예. 팀장님 덕분에 이제 모든 게 갑자기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아닌가요? 노무진님? 아,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 그래 오늘도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하면 진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동으로 누웠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느낌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을 하죠. 문득문득 이렇게 참 하루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바알에서 우리 오바리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겸손해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예. 아 로또와 개꿈님은 노래 듣는데 10월에 중요한 시험 앞둔 우리 아이 생각이 눈물이 나요. 노래 가사에 그랬잖아요. 지겨울 만큼 이제 쉴 시간이 다가온다. 조금만 더 정진하자. 우리 친구 응원할게요. 아 완연파파님께서 선배분한테 비 올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링크를 보내셨대요. 그랬더니 감성 살아있네 하셨다고.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뭐 메신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서로 안부를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잘 지내 뭐 전화 한 통 굳이 이런 게 아니어도 아 오늘 이 노래 너무 좋았는데 이 가사 진짜 좋더라. 혹은 뭐 일상에 좀 도움이 되는 뭐 기사 설문조사 뭐 이런 거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네. 보내주는 뭐 이런 거 또 일종의 어떤 안부가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아니면 파파님 그러셨어요. 달콤설탕님 갬성 충만한 오발 출첵합니다. 리디 충전이 필요해서 왔죠. 오늘따라 유난히 몸도 축축 처지고 힘도 빠진 오후입니다. 어반작가파 너무 좋죠. 왠지 이렇게 목요일 밤 이런 노래는 목요일 외에 다른 요일에 틀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매닝 먼데이, 뱅글스 이런 거 월요일 외에 들으면 왠지 성공 잘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일단 올려둘게요. 달콤설탕님. 네.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진 않아요. 이제 네. 혹시 실수할까 봐. 어쨌든 충전을 꼭 하고 완충하셔서 200% 완충하셔가지고 네, 내일 오후 3시 59분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애덤 리바인입니다. No one is like you. 노마드님 신청곡이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왔나요? 노마드님?

Adam Levine, No One Else Like You, 노마드님 신청곡에 이어서 Luke McMaster, Good Morning, Beautiful까지 예, 상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쉬워라, 노마드님. 아, 그럴 거면서 왜 말 꺼내셨어요, 궁금하게. 에이, 그냥 참 안 듣고 안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에이. 오, 1447번님 되게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동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친한 동생 만나서 힐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만날 때마다 비가 내리네요. 오. 조금 더 무드를 뭐 좀 즐겨보라는 이런 하늘의 뜻이 아닐까요? 1447번님. 참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이 있다는 거 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1447번님. 마음의 위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니하니님, 그렇대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나도 힘이 쭉쭉 빠져요. 요즘 되게 재미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님, 비 와서 오늘 잠깐 힘이 쭉쭉. 너무 놀아서 잠깐 힘이 쭉쭉 이거 아니에요? 하니하니님. 여우의 여신님은 리디 저는 출근도 안 하는데 7시면 눈이 떠져요. 어떻게 해야 오전에 좀 푹 잘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4시까지 시간이 안 가는 걸까요? 너무 이제 오발생.

생각에 눈이 번쩍 떠지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예. 한번 그냥 상상해 봤고요. 7시. 근데 저도 이제 조금 그 약간 패턴을 조금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저도 되게 이제 야행성이었다가 출근 시간이 바뀌면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자. 제가 진짜 입사 전에는 저는 진짜 완전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일을 막 끝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래서 막 부지런 떨어가지고 막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막 이 올빼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아, 난 원래 새벽형인데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참 오랫동안 야행성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얘기 왜 했지? 7시. 저도 기상시간이 7시. 현재는 이제 그런데 예, 쉽지 않다. 어쨌든 어떻게 오전에 푹 자요? 좀 늦게 주무세요. 제일 쉽지 않나? 좀 늦게 주무시면 몇 시에 주무세요? 여우의 여신님. 한 3시쯤 주무시면 예, 오전에 푹 주무실 수 있다. 근데 하루가 되게 짧다. 희한하게. 갈까요? 달콤설탕님. 충전이 필요한 날 노래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어반자카파 빈지노 목요일 밤

0: 네, 반갑습니다. 퇴근길 오랜만에 익숙한 목소리 듣네요. 더워서 지치고 힘들지만 오발 가족들 힘내시고 언제나 파이팅 하시라고 안부 전합니다. 오발 파이팅. 감사해라. 8588번님 잘 지내셨나요? 검색을 제가 좀 해봤어요. 번호 검색을.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 몇해 전. 네, 이제 처음 찾아주시고 되게 한참 만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잊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8588번 님도 앞으로 뭐더 더워지겠죠, 우리. 하지만 지치지 말고 신명나게 매일 2시간 함께 합시다. 감사해요, 8588번 님. 7301번 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퇴근하고 엄마랑 밥 먹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뭘 드실까? 뭐 드실래요? 이제 물어봤는데 돼지갈비? 아, 좋지. 소갈비는? 내가 사라고? 아니. 그럼 장어는? 너뭔일 있냐? 엄마 저녁 사드리려 했더니 뭔 오해를. 참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 엄마. 걱정 안 하시게 돼지갈비 먹으러 가야겠어. 이 진짜 참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아빠는 조금 속 같은 마음이실지 몰라도 표현을 좀덜 하시고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경우의 수들을 막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이 돼지갈비 콜 좋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창 계속 열려 있어요, 여러분.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3, 4부에도 여러분 계속 사용과 신청곡 함께 하니까요. 찾아주시고요. 2부 끝곡은 우드로님 신청곡 중에서 페퍼톤스의 네네브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페퍼톤스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고 드라마 OST로도 또 쓰였더라고요. 근데 네네브가 뭔가 저도 좀 찾아봤더니 이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서로 별의 이름이래요. 별의 이름이고 좀 상징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진 존재들을 이어주는 별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녀성과 견우성과 함께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는 별의 하나래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오시죠. 직녀와 견우 나오니까. 그리움과 연결을 상징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페퍼톤스 데네브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He was beautiful. 클레오 레인의 목소리였고요. 연주, 기타 연주는 존 윌리엄스였습니다. 약간이 좀 굵직하고 좀 중성적인 이 목소리가 이 곡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 문자 남겨요. 낙하님. 전화기 잘 챙기셨죠? 다른 거 뭐 놓고 들어가시는 건 없죠? 되게 내 탓하게 되지 않아요? 이거 놓고 와가지고. 더 늦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오늘 메탈키드님께서 많이 속상하시죠? 네, 축생축사 자칭. 축생축사이신 분인데 과격한 메탈에 오늘 소맥 한 잔하면 쓰린속을 달래보렵니다 하셨는데 이런 노래를 또 가끔 들어주시면 굉장히 또 다른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메탈키드님.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3, 4부 함께해 주시죠. 1130번님 오늘도 후진해서 야 진짜 성실하시다. 지금 비와요. 그래서 걷기가 오늘 좀 힘드네요. 비가 와도 실내 운동은 했습니다. 아 근처에 사신다는 말씀인가 봐요. 근력 운동만 하면 살이 안 빠지나요?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올까요? 요즘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할까요? 아 다이어트를 몸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 습하고 몸도 끈적거리니 불편한 하루인데 오발 들으니 조금은 상큼해지는 듯합니다. 해주셨어요. 다 그렇더라는 얘기 있죠. 네, 뭐 유산소 하면 근손실 오고 근력 운동하면 뭐 그 관절에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어서 다들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차원이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말고 이제 정말 기관을 가셔야 네. 전문가가 계시는 기관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과하지 않게 네. 그리고 나의 어떤 만족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뿌듯함. 아, 나 요 정도 오늘 했으면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왜냐면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힘이 필요하니까. 1230번님. 우리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목표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랄게요. 와, 까망님은 전 엄마님 모시고 소 먹으러 가요. 엊그제 백내장 수술하셨구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나 사러 나갑니다. 장신구를 귀찮아 하셔서 선글라스도 없으시거든요. 여기 그죠?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죠. 몸에 이렇게 닿는 거 막 불편하고 저도 좀 그런 편이라 어쨌든 어머님 건강 잘 챙겨 주십시오. 아유 아드님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요. 길냥 집사님 건강검진하고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좋진 않으셨다고.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할 것 없다 하셨지만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셨어요. 어쨌든 재검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래요. 근데 약간 또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의사 선생님이 약간 수치가 조금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또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야말로 진짜 전문가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 수치가 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아마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거의 한 100이면 99 정도? 너무 우리 앞서 걱정하지 말자고요. 길냥 집사님. 씩씩하게 잘 재검 받고 오시고요. 밤 카스테라님 발도 살이 찌나 봐요. 언젠가 신겠지 하고 뒀던 구두들을 정리하니까 신발장이 통통 비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도전하셨어요. 언젠가 신겠지 했던 구두들을 지금 계속 안 맞아서 과감히 오늘 정리하신 거예요. 와 밤 카스테라님 저는 근데 좀 비우자에 한 표. 잘하셨다. 비워야 또 채운다. 보면 저도 1년 동안을 봤을 때
한 계절을 이렇게 보면 그 계절에 손을 안 댔던 애들은 그 다음 해에도 안 가더라고요. 뭐든지 옷이든 신발이든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워내는 삶도 필요하다. 저도 요즘 계속 뭔가 지름신이 와서 뭐 이것도 좀 사고 저것도 좀 보고 막 하는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좁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잠깐 좀 참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밤카스라님 잘하셨다. 자 우회백

0: 성스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순서 잊지 말자 안전.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생방으로 꽁트를 전해드리지는 않고 미리 녹음해둔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아나운서가 그 다른 방송 일정 때문에 오늘 생방송 참여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오바리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꽁트를 또 녹음을 했고요. 우리 영록 아나의 영롱하고 우렁찬 목소리. 네. 오늘 또 빠질 수 없어 또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상상으로 글을 만나보죠. 광고 듣고 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잊지 말자 안전. 아, 요 코너 타이틀을 또 우리 씩씩한 영로가나가 소개를 해줬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 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영로가 아나운서가 방송, 회사 내 방송 다른 일정 때문에 저희가 꽁트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따로 미리 우리 오바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의 꽁트도 기대해 주십시오. 꽁트가 끝나면 우리 영로가나가 퀴즈까지 쭉 여러분께 안내를 해줄 거니까요. 예, 꽁트 다 들으시고 퀴즈 참여하셔서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꽁트 만나볼까요?

0: 딸! 오늘 아빠가 특별히 휴가를 냈어요. 야호! 우리 딸, 오늘 하루 종일 아빠랑 뭐 하면서 놀까?
1: 아빠, 회사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휴가를 써도 돼요?
0: 아이고, 괜찮아요, 공주님. 아빠가 다 알아서

0: 그래요 아빠, 놀이터 완전 좋아요.
1: 어구어구 우리 딸, 그렇지 놀이터 가고 싶었구나. 역시 아빠가 눈치 백단이지. 자, 잠시만 아빠 준비하고 나올게. 와 딸, 저기 봐봐, 놀이터에 친구들이 엄청 많네. 우리 딸 뭐부터 타러 갈까?
0: 나 그네부터 타고 싶어요 아빠.
1: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네부터 타자. 옆에 언니가 타고 있네. 옆자리 비었으니까 언니 옆에서 타면 되겠다.
0: 우와 저 언니 키 되게 크다. 나는 저만큼 키가 안 큰데. 아빠 나 그네 서서 탈래요. 뒤에서 밀어주세요.
1: 아유 안 돼 딸. 그네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뭐다? 서서 타다가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래요. 그네를 탈 때는 바르게 앉아서 타야 되고 줄도 이렇게 두 손으로 꼭 잡고 타야 돼. 알겠지?
0: 알겠어요 아빠. 아빠 이번엔 미끄럼틀 타러 가요.
2: 근데 저 친구들 미끄럼틀을 막 반대로 올려가려고 하네. 저러면 안 되는데.
1: 그러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0: 아이 참. 얘들아, 미끄럼틀을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똑바로 앉아서 차례차례 내려와야지.
1: 저거 대체 누가 나왔길래 이렇게도 총명할까. 그치 잘한다 우리 딸. 아우 근데 딸,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 미끄럼틀이 너무 뜨겁다. 이럴 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딸 지금 반바지도 입었으니까 미끄럼틀은 다음에 탈까?
0: 참 아쉽네. 알겠어요 아빠. 근데 이런 날씨에는 관리 부서에서 화상 주의 안내 문구를 부착해야 안전한데 말이죠.
1: 우리 딸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 진짜 영재 아니야 영재? 나중에 우리 딸은 뭐가 될까나. 자 딸, 이런 날씨에 너무 오래 밖에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이만 집에 들어갈까?
0: 네 아빠.
2: 아야
1: 왜 그래 딸? 무슨 일이야?
0: 별일 아니에요 아빠. 여기 놀이터 옆에 보도블럭이 패여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거 어린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겠어요.
1: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신고까지 하는 그 마음. 우리 딸은 정말 이 배려심까지 장착하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완벽한 거야? 역시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완벽한 거겠지?
0: 아빠 무슨 생각에 빠져 계신 거야 대체? 신고 다 했으니까 저 먼저 들어가요.
1: 그래 딸. 그 집에 들어가면 먼지 잘 털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되는 거 알지? 같이 가 딸.

0: 자, 오늘도 역시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안전수칙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딸바보 아빠와 상당히 조숙한 유치원생 딸의 이야기로 꽁트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띄워드린 곡은 백이성의 오늘도 참는다, 잠자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딸이 오늘도 아빠에 대해 참는 것 같죠? 예. 오늘 안전수칙 관련된 얘기는 놀이터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좀 안내를 드리면 오늘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가 회사 내 다른 방송 일정 때문에 생방송 참여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따로 녹음을 미리 해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록 아나운서가 지금 유튜브 통해 보시면 여러분 제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준비가 돼 있다. 만나보죠.
1: 아유, 꽁트는 잘 들으셨나요? 아, 오늘 저희가 놀이터 안전수칙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보니까 놀이터에서 이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까지 마음이 참 흐뭇해지더라고요. 모처럼 놀이터에 활기가 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은 좋지만 이런 놀이터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놀이터 안전수칙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럼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놀이터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겁니다. 자, 1번 그네는 스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서 타는 게 좋다. 2번 미끄럼틀은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3번 여름철 미끄럼틀이 뜨거우면 뜨끈뜨끈 찜질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4번 놀이터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어린이는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294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자, 우리 영록 아나운서가 분명 오늘 생방송 참여는 어려운데 상당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예,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놀이터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옳은 것이에요. 1번 그네는 스릴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서 타는 게 좋다. 2번 미끄럼틀은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3번 여름철 미끄럼틀이 뜨거우면 찜질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이용한다. 4번 놀이터 주변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어린이는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자, 오늘 퀴즈는 옳은 것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세 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자, 슈퍼주니어 T의 로꾸꺼 오늘 힌트송입니다. 로꾸꺼 힌트송이에요. 다음 중 놀이터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네는 스릴을 극대화하기에 서서 타는 게 좋다. 2번 미끄럼틀은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3번 여름철 미끄럼틀이 뜨거우면 찜질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이용한다. 4번 놀이터 주변 위험 요인이 있더라도 어린이는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정답 기다릴게요. 여러분 영농원에 너무 그리우시죠?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 않았다. 4부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네,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미끄럼틀은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가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놀이터 안전수칙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친구들 밀지 않고 여러 명이서 이동할 때는 차례차례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그네를 이용할 때는요, 일어서서 타는 그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타야 하고요. 두 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네가 완전히 멈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서 타거나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부터 내려가면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가 뜨끈뜨끈 달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0: 놀이기구 관리부서에서는 안내 문구 부착이 필요하고요. 어린이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놀이기구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변에 안전 위험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 주는 습관도 길러주시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오늘 놀이터 안전수칙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산에 좀 이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영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저희 김영록 아나운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 너무 열일했습니다, 진짜. 영락 하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드로님. 아, 영록 아나운서가 오늘 우리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신신 당부를 하고 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고요. 미끄럼틀은 똑바로 앉아서 발부터 내려가고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가 옳은 안전 수칙입니다. 정답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71번님, 요즘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전거도 싱싱이더라고요. 다들 조심해서 부탁해요. 너무 완곡하게 이렇게 또 다정하게 부탁을 해주시니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4101번님, 힌트송이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정답 2번 해주셨습니다. 2379번님, 진짜 놀이터에선 조심해야 돼요. 다치면 안전신문고, 어린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주시고, 8588번님,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지루했는데 아, 오답 듣고 진짜 현우 터졌다. 예. 오답은 여러분 잊어주십시오. 오로지 옳은 것만, 바른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 4101번님 그리고 0129번님 아이고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미끄럼틀 어릴 때 왜 생각해보면 쓸려가지고 막 반바지 입고 혹은 막 반소매 팔 쓸려서 살이 이렇게 까진 그런 경험들 있다 없다 있다. 0129번님 아픈 기억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 분 더 보내드리죠. 8973번님 고맙습니다. 미끄럼틀을 바르게 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터 안전수칙 학생들도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2026년 안전한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8973번님까지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또 오후에 발견 요 시간대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들으시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구나 들으면서 같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잊지 말자 안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놀이터 안전수칙 기억해 주시고요. 서연입니다. 여름 안에서 골드마운틴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뭐 이렇게 신나죠? 서연의 여름 안에서였습니다. 아, 너무 따라 불렀네. 예. 아, 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약간 저 사연 보면서 저도 지금 그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내 승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컥이. 2368번님께서 언니 우리 남편 오늘 승진했다고 지금 발표났어요. 오늘 발표날이라 엄청 긴장하며 기다렸는데 승진했대요. 저한테 당신 고생 덕에 승진했다고 눈물 펑펑 쏟았습니다. 아,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지금 2368번님 댁에 막 그 전화 서로 통화하면서 막 두 분이 막 대화가 그려집니다. 아, 남편분이 참 근데 다 당신 덕이야. 당신 고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되게 진짜 바라고 바라던. 예. 이건 너무나 그 두 분이 다 바라고 받으니. 그쵸? 카콜린이 눈물 난다. 승진 너무 축하드려요. 동갑님 뿌잉 축하 축하. 다들 그 같은 경험들이 있으신 거죠. 2368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주소 성함 주시고요. 예, 그 기쁨에 예, 작게나마 조금 더 행복을 얹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진짜 두 분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또와 개꿈님 오셨어요. 리디 방송 듣는 중에 선물이 도착했어요. 이번 주말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맛있게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참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시는지 정말. 예. 저희가 또 다 알고 보냈죠. 우리 로또와 개꿈님 생일 앞두고 저희가 또 보내드렸죠. 축하드립니다. 미리. 그리고 오 세상에 공감하는 여자님 닉네임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정말 리디 이 목소리 얼마만인가요? 너무 반가워서 문자 남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 해주시다니.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공감하는 여자님. 그 스케줄이 조금 이제 오후 때 좀 바쁘셨나 봐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좀 앞으로는 자주 보면 좋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또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스테레오포닉스입니다. Maybe Tomorrow.

메타키드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아내가 퇴근하면서 반야심경 틀어놓고 갔어요. 출상 다녀올 테니 집에 들어올 때 마음 가라앉히고 들어오랍니다. 다 내려놓고 들어가십시오. 메탈키드님. 점프 벤 헤일런입니다.

아, 왠지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지 않나요? 벤 에일런 점프. 메타키드님 좀 가라앉히셨기를 바랍니다. 아, 느티나무님 오셨다. 다 내려놓고 퇴근. 그 말 너무 공감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느티나무님. 어, 역시 통증 치료는 한방. 한방인 거죠. 한방 아니고. 아, 좀 실망스러운데요, 오드로님. 당연히 뭐 오발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요즘 컨디션이 좀 그러시니까 예,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근데 지금 치료받고 나오시는 길인데 진짜 짐 빠지죠. 오드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드로님 이번에 이런 치료 받으십니다. 오드로님 여기 누워주세요. 오드로님 이제 수납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 진짜 짐 빠집니다. 예, 어쨌든 빨리 회복을 하셔야죠, 오드로님. 정말요. 2073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생존신고해요. 오후에 일을 하게 돼서 이 시간에 라디오를 잘 못 들었습니다. 목소리 반가워서 문쪽 오늘따라 이렇게 또 반가워서 그 생존 문자 생존신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종종 좀 앙탈을 부려야겠군요. 예, 오늘 이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요즘 자꾸 커지네. 네, 이렇게 또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2073번님. 우리 또 열심히 살고 또 네, 이렇게 생각나실 때 또 서로 안부 남기자고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073번님. 그리고 8205번님. 오늘 너무 혹이 져서 퇴근 후에 혼자 뼈 해장국 칼국수. 아, 밥 대신에? 와, 근데 이거 그럼 뚝배기 엄청 커야 되겠다. 뼈도 있고 칼국수도 들어가 있고. 처음 보는 메뉴인데요? 어쨌든 네. 이거 먹고 들어가요. 가서 힘내서 저녁 차리게요. 근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배불러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쩌죠? 참 사람 마음 간사하죠. 네. 아유, 이제 좀 배부르니까 좀 쉬고 싶다.

0: 그런 거죠, 뭐. 그래도 해내야죠, 8205번님. 아직 우리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자고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일단 내 배부터. 힘들면 사실 못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8205번님. 핑크토끼님 오셨어요. 날씨는 흐리고 배는 고프고 지각하기 전 열심히 공부하러 갑니다. 이래저래 바쁜 오늘이에요. 핑크토끼님도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셨군요. 뭔가 이렇게 참 목표를 두고, 본업 외에 목표를 두고 막 진짜 분초 다퉈가면서 아까운 시간 막 붙잡으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참 모두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진짜 다들 집에 가면 쉬고 싶고, 뭐 다른 거좀 소비하는 시간을 좀 보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핑크토끼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또 해야 할 공부를 또 마쳐야 되겠죠. 오늘도 남은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순서 함께 마무리할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Quiet nights of quiet stars. Quiet chords from my guitar.
0: 오늘 끝곡은 우리 여우의 여신님, 오늘은 잠 잘 주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르코바도,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스탄 게츠 함께한 노래로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근꽃이 이렇게 예쁜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채소 먹기에만 바빴지 그 꽃들이 어떤지, 아니 꽃들이 있는지조차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무밭에 노란 장다리꽃이 피어도, 파밭에 하얀 곰 같은 꽃들이 피어도, 감자꽃과 가지꽃이 피어도 늘 무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저 먹을 때에만 채소에 관심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당근꽃은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 꽃송이를 이루고 그 꽃송이들이 사이좋게 한데 모여 꽃마을을 이룹니다. 하얀 레이스를 둥글게 펼쳐놓은 듯한 당근꽃.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를 캐먹기에만 급급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꽃이 피는 건 씨를 맺기 위해서인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법인데 당장 눈앞에 밥상에만 급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서 그런가요? 오늘은 괜히 하루가 길어 빨리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와서 고단하고 심란한 심신을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ears for Fears, Sowing the Seeds of Love 들었습니다. 예. 씨를 뿌려야죠. 예. 수확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죠. 예. 씨를 뿌리지도 않고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는 건 예. 아,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근데 가끔 어쩌다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씨앗이 자연적으로 뭐 자라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뭔가 흡족한 결과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 이상해 씨가 오후에 텃밭에서 감자를 캤어요. 딱 두 번 삶아 먹을 정도네요. 예. 그래도 캐면서 축구로 속상한 기분이 나아졌어요. 요 감자 씨를 저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하신 거죠? 저절로 감자가 난 건 아니죠? 예. 그 감자가 원래 예전에 시골에서 감자를 수확해가지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씨감자를 남겨놓는다. 씨감자. 감자들 중에서 제일 튼튼하고 싱싱하고 괜찮은 놈들을 쫙 골라가지고 예 방적 구석대기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씨감자죠 그게. 근데 요 관리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해 이제 감자를 씨감자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잖아요. 근데 야 이게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중에 맨 밑에 있던 애들은 약간 찌그러지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래가지고 비실비실하거든요. 근데 비실비실한 애를 심으면 거기선 비실비실한 감자가 태어납니다. 요 맨델의 법칙이죠. 예.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은 씨를 잘 뿌리고 또 그걸 열심히 갖고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김경희 씨가 고구마 먹은 하루 빵빵 터지는 선곡을 기대합니다. 고구마 드셨어요? 그럼 사이다 드셔야죠. 예. 자, 오늘 저 미리 얘기 드리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간에 그 축구 얘기 사절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자,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주식회사

0: 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3일제약,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멕시칸,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퀸시 존스 아이 노코 리다 들었습니다. 822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분 뭐예요 이거. 1446번. 네. 이 노래 제목을 아이 노꼬리다. 예. 아 어이가 없네. 아이 노꼬리다. 어 비슷한데 아이 노꼬리다. 아 야루 미니 게시판에 아 저는 그래도 축구 캠프 끝나서 좋아요 이런 분 있던데. 제가 축구 캠프 끝났다는 얘기 안 드렸는데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됩니다. 아이 제가 축구 캠프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오늘 하루는 축구 얘기를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죠. 축구 캠프 그리고 저는 아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별 예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엄청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우리 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할 경우의 수가 아직 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 물론 이 얘기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축구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예. 아우 임진모 씨가 진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아 이거 보내셨네 진짜로. 8870번. 아 정말 임진모 선생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겁니까? 공은 둥글고 음악은 아름답다.

0: 오늘따라 그 명언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 제가 이따가 3부에 임진모 씨 나오시면 이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전하면 또 이 인간이 약간 어깨가 막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경거망동할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뭐 진짜 온 건 사실이니까 예, 전해드려야죠.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80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휴대전화 문자번호 말씀드렸나? 아, 정신이 없네. 아, 자, 80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네. 크루세이더스입니다. The Crusaders. 그리고 기타리스트 비비 킹이 함께하고요. 또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예. 실황의 앨범이에요. The Crusaders. Street Life.
1: Some time ago, Joe Sample came in contact with Will Jennings, and for some reason, their minds seemed to click. And the reason I'm saying all of this is because the next song that we're about to do is a combination of Joe Sample and Will Jennings. And perhaps you will recognize this particular song.

0: Mr. B.B. King, please. Balancing off the guitar section, an excellent lead guitarist, my friend, Mr. Barry Benetton.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하늘이 잔뜩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요란하게 오는 곳은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최대 80mm,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최대 60mm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50mm 안팎으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밤 시간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또 충북 북부, 경상권에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 심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엊그제 저녁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초원의 한옥마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었다. 배롱나무 붉은 꽃이 올해 첫 개화로 분위기를 띄워주는 가운데 6시 반이 되자 안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적인 무명가

가수 조PD와 한옥에서 놀자. 백햄을 연출했던 조정선 PD가 기타를 들고 나와 사람들 귀에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는 자리였는데, 하다 보니 가수의 콘서트가 아니라 청중들과 함께하는 싱얼롱 마당이 되었다. 아무래도 가수의 가창력이 위협적이지 않아서 다들 거리낌 없이 따라 부르기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같다. 날은 좀 더웠지만 그만큼 정취는 무르익었다.

백햄의 전임 PD이자 MBC 라디오의 심야 프로그램 비틀즈 라디오의 DJ였던 전력을 살려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비틀즈 노래를 불렀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해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당신은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외로운 일생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그럴 거예요. 와인잔을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자를 맞추거나 하는 마당의 청중들. 사랑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해본 사람들 같았다.

영화 러브어페어에도 나왔던 이 사랑 노래는 쉬운 단어와 반복적인 구조로 사랑의 약속 의지를 다진다. 노래는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다. 철수는 오늘 인류의 사랑과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틀즈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이유를 생각한다. 1950년의 오늘과 1967년의 오늘, 그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지진 피해 소식이 들려온 2026년 오늘도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비틀스가 전하는 단순 명확한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건 오직 사랑이라는 것. 가사와 멜로디가 쉽고 간단해서 따라 부르기는 좋은데 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워하는 걸까? 오늘 글로벌 비틀스 데이를 맞아 MBC FM4U는 장장 17시간의 비틀스 특집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쉽고 간단한 단어인 사랑. DJ들은 저마다 다른 스타일로 그 사랑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 외연과 내면을 측정하기 어려워서 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

The Beatles의 All You Need Is Love 들었습니다. 사실 저 비틀즈의 오리지널 곡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Love Actually의 삽입곡으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노래는 예. 사실 비틀즈의 모든 노래들 예. 비틀즈의 히트곡들 대부분은 레논 맥카트니로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지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노래를 같이 막 만들다가 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노래는 네가 만들든 내가 만들든 레논 맥카트니로 발표하자. 그래서 이 노래도 작사 작곡자 보면 레논 맥카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존 레논이 만든 곡이죠. 자, All You Need Is Love. 네. 오늘 또 음악계로 보면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기도 하고요. 아, 일이 많았네요. 네. 야, 이거 오늘 제가 그림엽서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울산 장생포에서 온 그림엽서예요. 야, 근데 이게 천혜랑 씨가 보내셨는데 천혜랑 씨가 남편하고 모처럼 데이트 나왔다가 1년 뒤에 보내주는 엽서라고 있어가지고 그 엽서를 백캠으로 보낸 거예요. 예. 지금은 2025년 6월 6일입니다. 예. 미래에도 행복하시길요. 야, 이게 1년 20일 만에 거의 19일 만에 1년 19일 만에 제 손에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림엽서. 예. 울산공단 야경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야, 조정선 PD가 문자를 보내네. 6112번. 조정선 PD입니다. 아, 감격스러운 방송을 전철역에서 이렇게 듣다니요. 92년 9월 30일부터 94년 2월까지 백햄 PD를 할 때는 제가 MBC에서 제일 오래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철수 형, 김경옥 작가님은 여전하신데. 아니, 이제 정년퇴임해가지고 그래도 아유 재밌게 살아요. 예, 조동선 PD 반가워요. 아유, 이렇게 뭐 즐겁게 사니 뭐. 예. 자, 6시 42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송서현 씨가 총해 주신 비지스 할리데이.

0: 마이클 잭슨의 밴 들었습니다. 8459번으로 아저씨 오늘 마이클 잭슨 17주기라고 들었습니다. 영화 마이클을 통해 밴을 알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밴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의 밴 들었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비지스의 할로데이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시켜놨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네, 매년 6월 25일은 The Beatles가 BBC Our World에서 All You Need Is Love를 공연한 날을 기념하는 글로벌 비틀스 데이입니다. 자, MBC FM4U에서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비틀스의 명

곡을 담은 이거 싱글 차트 1위 곡을 쭉 모은 컴필레이션 앨범이에요. 원. 앨범 제목이 원입니다. 이 앨범을 총 15분께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비틀스와 함께하는 순간 이걸 사진에 담아서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내는 거라 이게 뭐 어쨌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비틀즈 앨범 들고 계셔도 되고 비틀즈 사진을 들고 함께 찍으셔도 되고요. 또 비틀즈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 비틀즈의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뭐 소장하고 있는 음반이나 굿즈, 혹은 비틀즈와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까지, 아무튼 뭐 이 사진 안에 비틀즈와 함께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비틀즈의 원 앨범 드립니다. 또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1, 2부 끝곡 에드시런의 퍼펙트입니다. 09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좋아하는 일이란 게 과연 뭘까요? 두 가지 기준을 세우면 도움이 된답니다. 첫째, 그 일을 할 때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즐겁게 집중이 되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놓기 싫은가.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경험담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연기가 싫어지거나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 다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하고 싶다. 그게 좋아하는 일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1: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올타임 로우의 타임밤 들었습니다. 3854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우리 음악계의 큰 어른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정리하고 나오셨네요.
1: 아, 몸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네.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0: 이렇게 갖추는 건 뭐 어떤 겁니까?
1: 아, 지금 단정하다면서.
0: 아, 진짜 머리도 예, 예. 헤어스타일도 단정하시고 네네. 얼굴도 오늘따라 유난히
1: 제가 좀 아, 예.
0: 거의 뭐 돌잡이 같이 뽀얀데.
1: 어, 일부러 네.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 딱 경기를 보고 나서
0: 무슨 경기?
1: 아니 축구 경기를 보고
0: 그래서 축구 얘기하시려고 지금?
1: 아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요.
0: 아 여기 뭔 질문이 오긴 왔네.
1: 네.
0: 0476번.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입에 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1: 오늘 남아공 전 졸전을

0: 그건 무슨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1: 아니 뭐 임진모 씨 생각은 뭐
0: 보신 분들은 있죠. 다 그건데 저는 끝나고요.
1: 네.
0: 거울을 보고 이렇게 기분 안 좋을 때 좀 약간 허탈할 때
1: 네.
0: 저는 항상 좀 약간 그래도 외적으로 좀 꾸며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래서 오늘 꾸미신 거예요?
0: 네, 이게 단정하게 한 거예요. 뭐 제가 워낙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뭐 갖춰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1: 아니 차이 많은데 평소에 들어오실 때는 거의 뭐 야, 이 뭐 이렇게까지 라디오지만 이렇게 하고 오나 이런 생각했는데.
0: 그래요, 저 항상 그래도 근데 오늘 일부러 어쨌든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좀 단정하게 보여야 내 마음이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의 모습 그런 걸 봐야 단정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저도 오늘 꾸미고 나올 거랬나? 저 오늘 수트 입고 나올 거랬나? 수트 입다 입고.
0: 수트 잘 어울리시죠? 네. 아니,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축구에 대해서 지금 엄청 오면서도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1: 네네. 네.
0: 아우 차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1: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0: 네, 얘기하는데 그냥 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다 허탈해하는 표정. 이거. 다 이거죠.
1: 네.
0: 그리고 참 그 특정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데.
1: 아니 그거는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0: 네.
1: 이거 지금 대한민국 축구 시스템 자체가 지금
0: 네.
1: 문제지.
0: 네.
1: 한 사람 한 명 간다고 뭐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뭐 지금 제도라든가 구조라든가 또는 관습에 대해서 비판할 때 꼭 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을 꺼내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연관시켜서 비판을 하는데
1: 지금 화가 날 때마다
0: 예 네.
1: 꼭 저걸 하면 돼요.
0: 뭐요?
1: 이탈리아 국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0: 우리 그때
1: 3회 연속
0: 출전을 못
1: 본선에도 못 나온
0: 그러니까 참 그 축구 강국이 말이에요.
1: 월드컵 우승을 예전엔 쉽게 네. 했던
0: 그렇습니다.
1: 이탈리아인데.
0: 이야, 진짜.
1: 그래서, 예.
0: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 국민들이 세 번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2002 월드컵 때의 마음도 또 헤아려 되지 않을까.
1: 예. 아유, 알베르토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0: 네.
1: 문자 해가지고. 알베르토한테. 자네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0: 아니, 그래도 또 뭐. 또 이미 중계 때도 저는 알았는데 그거 모르고 저기 경기 보다가
1: 예.
0: 32강 티켓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뭐 우리 가능성이 있던데요.
1: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월드컵이요.
0: 네네. 예,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 그리고 저는 쭉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 꼭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더라도
0: 네.
1: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0: 그럼요.
1: 국가를 대표해서 기량을 겨루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메시도 있고
0: 맞습니다.
1: 호날두도 있고 음바페, 네. 홀란, 뭐 네, 네. 해리 케인 아 볼거리가 진짜 많거든요.
0: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이번 월드컵은요 슈퍼스타들이 골을 많이 넣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면 이렇게 항상 이름난 선수들이 월드컵에 오면 부진하거나 골을 못 넣어서 비판을 받고 그랬었어요.
1: 그런 경우가 많았죠.
0: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왜 이름도 몰랐던 선수들이 갑자기 막
1: 스타가
0: 왕자로 등극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뻔히 아는 이름들. 너무나 잘하는 이름들. 홀란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경기 봤단 말이에요.
1: 그 홀란 이 친구 일 낼 것 같아. 근데 일 내잖아요.
0: 네, 내잖아요. 그리고 아니 마지막으로 호날두까지 두 골을 넣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올해는 이거 슈퍼스타 시스템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 아니
0: 뭔가 신인들이 막 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1: 아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네. 노장들 보면서
0: 네.
1: 그 메시도 그렇고
0: 메시가 호날두 40이에요.
1: 호날두는 40 넘었을 걸요?
0: 42. 두 살.
1: 그다음에 네. 모드리치.
0: 모드리치요.
1: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어?
0: 네네네.
1: 이런 거 보면
0: 네.
1: 손흥민 선수도 다음 월드컵도 뛰어야 돼요. 몸 관리 잘해가지고
0: 네.
1: 뭐 건실한 친구니까
0: 네네네.
1: 제가 볼 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0: 그러니까.
1: 4년 뒤에도 가능성이 일단은 4년 뒤는 뒤고 지금 우리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2강을 90%

0: 5m 넘게 보는 저기 뭐라 그럴까.
1: 아니, 너무 높고.
0: 아니 그렇게 보더라고요. 도박사들이 그것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유.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잖아요.
1: 아유, 축구 얘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진모 씨가 네. 이거 문자 소개하는 바람에.
0: 그리고 손흥민 좀 네. 저기 손흥민 선수 얘기했는데 오늘 끝나고 손흥민 선수 얼굴 보니까 저게 우리 한국 대표팀이 아니라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의 얼굴이더라고요.
1: 아, 다 그래. 이강인 팀, 선수도 그랬고요. 다들 침울해 가지고. 자, 힘내고. 네, 예. 우리도 힘내고. 네. 우리 월드컵 대표팀도 힘내고.
0: 네네. 네. 노래는 그냥.
1: 노래는 뭐예요 오늘? 음악 얘기는 뭔데 오늘?
0: 저는 사실 하이드레이션 그 브레이크 있잖아요. 아, 그 불만 그래. 진짜 많아요 저. 아니 보다가 맥이 끊기고.
1: 아, 축구 게임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0: 아니 도대체 무슨 이게 농구예요? 쿼터제예요? 뭐예요?
1: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0: 아니 수분 섭취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중간중간.
1: 아, 이거 아니 예전에.
0: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 절
1: 진짜 더워가지고 막 40도 넘어가고 예. 경기장이 어마어마할 때는 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줬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다 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경기를.
0: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옛날에 진짜 45분 그냥 열심히 뛴 선수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럴 거야 아마.
1: 그러면
0: 예. 그리고 그 이유가 하이드레이션이 아니야 광고지.
1: 제가 예. FIFA의 그 정식으로 예. 아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민원 거절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1: 거절 보지도 않아요.
0: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관객들이 보다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너무 화가 나니까 경기보다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야유를 퍼보요. 그런데 이제 주차 측에서 Take Me On Country Road 틀어주니까 조금 안정이 되던데 사실 미국 응원가가 됐어요. 미국 팀이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2승 거두고 내일 아마 터키랑 하는 거로 아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번 32강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1: 네네.
0: 예,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텐데 미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피파에 낼 그 응원가가 Take Me Home Country Road였고요.
1: 예예.
0: 또 닐 대몬드가 썼던 스윗 캐롤라인도 넣었는데 그건 빠지고 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하. 네네. 그러면 네. 존 덴버의 네. Take Me Home, Country Roads. 예. 이 곡을 한 곡 듣죠 일단.
0: 네. 네.

0: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들었습니다.
1: 사실 이 노래는 우리 추석이나 설 때도 계속 라디오 전파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1971년에 2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71년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세상에.
0: 어, 진짜 오래됐네.
1: 진짜 55년 전 곡 아니에요?
0: 55년. 반세기도 넘었네.
1: 네. 55년 오. 곡인데 아직도 이렇게 오늘 제가 선곡할 정도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울려 퍼지면 이게 바로 이제 대중음악이 과연 유행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0: 그 네네. 이건 이제 불후의 명곡으로 올라간 거죠.
1: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음악성을 떠나서 대중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대중가요의 가장 첫 번째 열자 바탕이거든요.
0: 대중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1: 대중의 사랑입니다.
0: 대중의 사랑.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곡, 특히나 그게 오래간 노래. 누구나 인기 최고일 때 그 순간은 최고의 어떤 반응을 얻죠.
0: 아,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임진모 씨는 지금 네. 평론가로 쭉 살아오셨잖아요.
1: 네.
0: 이게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평점이 높은 음악들
1: 네.
0: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흠뻑 받은 곡들
1: 네.
0: 근데 이 어떤 곡들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수도 있죠.
1: 그렇습니다.
0: 어? 네. 평론가들의 평점도 높은데 네. 대중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은.
1: 근데 그게 겹치는 게 아니더라도요.
0: Take Me Home, Country Roads 이런 곡은
1: 평론가들이 무대하는 곡은 아니죠.
0: 평론가들은 그냥 네. 뭐 그냥 유행가지 뭐 이거잖아요.
1: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 월남전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미키마우스라고 그랬잖아요. 존 덴버를. 지금 장난하냐고.
0: 지금 이런 노래할 때냐.
1: 이런 노래할 때냐 말이지. 아. 그래가지고 카펜터스랑 존 덴버만큼 욕먹은 가수들이 없을 거예요.
0: 아.
1: 그런데 그게 또 세월은 또다시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0: 네네.
1: 저는 그래요. 평론가가 우대하는 곡들, 대중이 사랑하는 곡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0: 야, 이분은 네. 양수경 씨.
1: 예.
0: 고등학교 시절 야자 때
1: 예.
0: 존 덴버의 비행기 사고 소식을
1: 97년인데
0: 백캠에서 듣고
1: 네.
0: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1: 예.
0: 와.
1: 97년. 좀 일찍 갔죠. 경비행기 자기가.
0: 그러니까.
1: 아니,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 정말.
0: 그래가지고 네. Living on a Jet Plane
1: 네.
0: 그 노래도 네.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수는 역시 노래 따라간다라는 또 얘기를 제트 비행기는 아니지만
1: 네, 네.
0: 경비행기긴 하지만 아무튼
1: 네, 네.
0: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
1: 네.
0: 실종된 거죠. 사실 실종.
1: 그렇죠. 그리고 Living on a Jet Plane은 히트의 주인공은 존 덴버가 아니고 피터 폴 앤 메리죠.
0: 그렇죠.
1: 네. 네. 참 존 덴버는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아 진짜 97년까지 참 오랜 동안에 사랑받았어요. 사실은.
0: 히트곡을 많이 내시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1: 네네네. 네, 네. 그리고 플레이스 도밍고랑 했던 퍼펙트 러브도
0: 네.
1: 한 시점을 만들었죠. 사실.
0: 네.
1: 그러니까 존 덴버도 우리가 뭐 평론가들이 고평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중음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0: 네. 네. 그 콜로라도에 가보셨나?
1: 가봤습니다.
0: 어.
1: 이 노래 따라서.
0: 진짜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하여튼 뭐 이 노래가 다시 이렇게 경기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걸 물론 뭐 굉장히 스트림이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확 늘었다고 합니다.
0: 아니 이런 노래 나오면
1: 네.
0: 다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 네. 자 이번에는 제가요 두 나라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곡을 갖고 왔습니다.
0: 두 나라를 만족시킵니까?
1: 네. 한 나라는 뭐냐면 꾸꾸르르코 팔로마니까요. 이건 멕시코 노래입니다.
0: 멕시코.
1: 아 멕시코는 참 어쨌든 홈 어드벤티도 있었겠지만.
0: 아, 홈 어드벤티지는.
1: 네.
0: 어느 나라나 있는 거죠,
1: 다. 예. 있었겠지만 잘 하더라고요.
0: 좀.
1: 오늘 체코 좀 보니까. 체코가 약체였더라고요, 진짜.
0: 아, 그래도 우리가 멕시코 전 경기 잘했어요. 멕시코 전 경기는 사실 실수 하나 때문에.
1: 그렇죠.
0: 갈렸지?
1: 예.
0: 경기를 못한 건 아닙니다.
1: 못한 건 아닌데. 잘한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볼 돌리는 게 꼭 우리가 이기고 있는 팀 같아요. 진짜.
0: 여보세요. 그래도 잘하는 팀하고 선전했으면
1: 네.
0: 잘한 거죠.
1: 하여튼 알겠습니다.
0: 자.

0: 그리고 꾸꾸루꾸 팔로마는 굉장히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네네. 그런 노래인데 멕시코 사실상 민요라고 봐야죠. 전 멕시코의 가리발디 광장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동상이 있더라고 이 노래가. 노래비가.
1: 아, 노래비가 있어요?
0: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노래가 멕시코에서 추앙받는 노래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거를 부른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1: 많죠.
0: 예, 정말로 이 노래 때문에 해리 벨라폰테. 벨라폰테의 노래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졌죠.
1: 네.
0: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영화 그녀에게가 나오면서 이걸 그 카에타노 벨루즈라고 하는 브라질의 벨루즈. 전설이죠.
1: 네네.
0: 질베르토 힐과 함께 정말 브라질 음악의 전설인데 이 사람이 브라질 가수인데 멕시코 노래를 불렀어요.
1: 그러게.
0: 네. 아주 독특했어요.
1: 아우. 네. 카에타노 벨루즈 노래는 묘하게 슬퍼요. 듣고 있으면.
0: 그리고 완전 그 브라질의 민중 저항의 상징이죠. 이 카에타노 벨루즈가요.
1: 아, 오늘 네. 브라질하고 스코틀랜드 경기 보셨어요?
0: 네, 봤어요.
1: 아, 잘하더군요.
0: 브라질. 그래서 보면서 에이, 브라질이네. 그랬습니다, 저.
1: 우승팀이?
0: 아니, 그냥 보면서 에이, 전 사실 좋아하는 선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1: 누구예요?
0: 저 모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1: 제가 어떻게 알아요?
0: 크루이프인데 제가 월드컵에서.
1: 아, 요한 크루이프?
0: 요한 크루이프예요.
1: 네덜란드의 지휘자.
0: 아, 그러네. 그분은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단일 월드컵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제가 군대 생활 아직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82년 이탈리아가 독일 꺾고 우승할 때 네. 파올로 로시입니다.
1: 로시.
0: 야, 나 진짜 로시 그때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진짜.
1: 네, 이런 팀이 지금
0: 그 돌파력이
1: 본선에 못 나왔으니 지금 알베르토를 비롯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네. 어떻겠어요?
0: 네. 근데 사실은
1: 그것도 48개국으로 출전국을 늘렸는데도 못 나왔어. 아, 나 이거
0: 그 월드컵의 전설이. 참. 근데 지금 이 카에타노 벨루스는 브라질 그 음악인이고
1: 네.
0: 꾸꾸루꾸 팔로마는 멕시코 민요니까 두 나라 만족시키는 거죠.
1: 그 뭐 두 중에 하나 뭐 우승하든가 말든가.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그럼.
0: 네, 네, 네.
1: 카에타노 벨루즈의 네. 꾸꾸루꾸꾸 팔로마
0: 영화 그녀에게.
1: 네. 네. 임지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브로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내일은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다르고요. 소나기가 또 지나겠습니다. 서쪽은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릴 텐데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80mm까지 많은 소나기가 오겠고 내일 오후에는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자외선이 또 강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블랙 퓨머스 컬러스 들었습니다. 203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조금 더워도 이 음악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뭐 온도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좋은 음악은 언제나 좋습니다. 그럼요. 자, 7시 35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임진모 선생님 가셨는데, 예. 김태환 씨가, 아, 임진모 선배님 항상 좋은 음악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디오로만 듣다 이번에 저희 동네에 강연이 있다고 하여 와이프와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동탄에서 뵙겠습니다. 동탄에 또 뭐 강연하러 가는 모양이죠? 나름 바빠요. 예. 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하실 때는 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밖에서 정말 정중하게 거의 뭐 떠받들어서 모시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컨셉이니까 너무 저를 그 경우 없고 무례한 놈으로 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닌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저게 컨셉인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들으시는 가끔 들으시는 분들은 놀라세요. 놀라면서 어떻게 방송을 도와주러 나온 그 출연자에게 그따구 대접을 하느냐 이러면서 저를 막 무지하게 뭐라고 그러시거든요. 저도 사석에서는 뭐 임진모 씨를 거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우창 씨가 청해 주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잔 스플릿 호프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음악은 광고에 사용돼서 이게 귀에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 존 스플릿 포프 레이 듣겠습니다.

Sunrise, San Francisco Street. 신경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John Splithope Ray. 이승진 씨가 와 초등학교 애들한테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면서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 예. 이 시간이 저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승진 씨. 야 마침 초등학생이 7353번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 팬입니다. 진짜예요. 아, 믿어줄게. 예. AJR featuring 리버스 쿠오모. 리버스 쿠오모는 예, 백혜미도 한번 다녀갔잖아요. 위저의 보컬리스트. Sober up. Sober up. 발음 잘 안 됐어요.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하트의 바라쿠다. 김태수 씨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밝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다가 이번 신곡에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축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 있는 노래 가사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0: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4: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4: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4: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4: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특별한 분의 유해를 싣고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고 죽어서도 격전지에 묻히길 원했던 6.25 파병 군인들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갖췄고 앞으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고인의 유족이 말하길 그분들은 한국 전쟁 참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후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딛고 일어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헤아리기조차 힘든 어떤 이들의 숭고함을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5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박효신의 그날이었습니다. 아, 날이니만큼 76년 전 오늘 발발한 6.25 전쟁에 한국을 돕기 위해 먼 이국 땅에서 격전을 벌인 유엔 연합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재훈님께서 아 오늘 6.25였군요. 저희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저 밤샘 비행하고 쓰러져 자느라 정말 완벽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대장부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할아버지 한 번 더 생각했네요. 세상에 또 이렇게 참전용사 할아버님이 계셨군요.

0: 아, 근데 진짜 일하느라 까먹은 거라면은 할아버님도 너무너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함에 대한 마음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양이 뭐 시원치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라도 좀속 깊게까지 생각을 하고 또 추모하는 마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3, 4부는 별밤 초대석 준비되어 있어요. 데뷔 후 별밤에서는 처음 만나요. 그리고 찬영 씨도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지? 그러니까 가까이서 본 거는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거든요. 라이즈 6분과 새 앨범 얘기 나눌 거고요. 이따 9시부터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부터 켜져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듣고 싶은 노래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을게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오셨습니다. 지연우님이요. 대장봉의 신간이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퇴근해봅니다. 책 쓰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일상주의자의 감각 다들 읽어보자고요. 아 연우님도 이렇게 훌륭하게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사연으로 써주셔서 제가 읽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우님. 여러분들 좀 그래도 우리 정이 있는데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희님은 대장부엉 전 어제 핸드폰을 7년 만에 바꿨어요. 너무 오랜만인지 이제 이어폰도 안 주고 충전기는 어댑터 없이 충전선만 있더라고요. 어? 진짜?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읽다가 감정이 뭐라? 아니 아무튼 핸드폰 값은 점점 비싸지는데 부속품까지 사야 하는 시대라니. 아주 잠시 괜히 샀나? 했지만 하루 종일 새 휴대폰 잡고 있네요. 아 결론적으로는 기뻐하셨죠. 저도 지금 바꿀 생각이거든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냥 일단 사자 결심은 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 어떡하지 싶게 비싸요. 아니 근데 뭐라고요? 충전선만 있고. 너무하네.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걸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폰에서 탈출을 하면 되는데 저는 사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컴퓨터랑 연동되는 것 때문에 그래. 여기가 약간 이거구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였어. 아 갑자기 화가 확 나네요. 1891님은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제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돼서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셨어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데 더 많은 환자분이 듣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 대전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인데 계시는데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정말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간호사분이 계시는군요. 그런 마음 하나가요.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꾼다고 저는 믿어요. 즉 여러분들 모두 정말 쾌차하실 겁니다. 힘내시고 1891님도 덩달아 힘 많이 받으시고요. 노래 또 듣는 동안 부엉이들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더 보내주세요. 엔플라잉의 피었습니다.

엔플라잉의 피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스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큰 입이 효과를 갔거든요. 충격적인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CT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코 CT를. 코 안쪽을 막 이렇게 되게 수치스럽게 그 제 안에 그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제 콧속을 막 이렇게 들춰보시더니 CT를 찍어야 된대.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쪽이 비중격? 이름 뭐였지? 충만이었나? 안쪽이 겉에서 보기에 육안으로는 뭐 좀 삐뚤어졌겠지만 크게는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알았으면은 뭐 수술을 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중격 만곡증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만 계속 막히지 않아요. 맞다고. 그래서 이쪽만 비염 있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한쪽은 완전 숨길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미간에 염증도 생기고 두통도 있을 거라고 수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수술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와중에 근데 저는 그걸 물어봤죠. 그럼 이거 하면서 코가 약간 예뻐질 수도 있나요? 근데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수술할 자신 없습니다. 저는 코가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3582님께서요. 어제 설레며 남편 생일 케이크 사간 부엉입니다. 분명히 초를 53개라고 말했는데 직원분이 실수하신 건지 한 개만 들어있어요. 우리 남편 돌잔치가 좋다고 해서 완전 쓰러졌네요.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닭갈비 외식하면 축하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으면 자기도 좋다고. 여러분, 이런 사연 들으면 결혼 생각 별로 없던 분들 결혼 좀 할 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두 분이 사이가 진짜 너무 좋네요. 솔직히 돌잔치 갖고 좋다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죄송하지만 안 웃긴데 쓰러지시다니요. 이건 사랑입니다. 아, 이 너무 설레고 행복함 전해주신 3582님께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길도 틈틈이 깨알 막 그 같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카말의 Nowhere to Hide 이군요. Nowhere to Hide 듣고 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 크러쉬의 뷰티풀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OST인데요. 드라마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던 지난 수요일 소장 부엉이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추천곡이었어요. 그 2위는요. 또 만나네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고백은 직진을 해야 된다라는 오프닝에 맞춰서 무려 별밤 오프닝곡으로 선곡이 됐었고요. 노래는 영화 와일드싱에서 발라드 왕자 최성곤을 연기한 오정세 씨가 직접 부른 노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오정세 최성곤 씨한테 물들고 있는데 별밤도 부엉이도 온통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명상할 때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물멍 얘기 하면서 지난 목요일 첫 곡으로 나간 노래입니다. 백예린의 물고기. 오늘은요. 3위 곡 한번 다시 들을게요. 크러쉬의 뷰티풀.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3위 곡이었고요. 최선영님이 영원한 도깨비 아저씨 공유님 제 최애 드라마 최애 곡입니다. 좋은 곡 감사합니다. 와 저도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도 이거는 끝까지 쫙 봤어요. 일단 김고은 씨 좀 덕도 컸는데 그리고 약간 되게 유쾌했잖아요. 되게 멋있는 척을, 멋있는 분들이지만 멋있는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유머들이 너무 좋았어요. 좀 그 정도의 좀 이렇게 개그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를 매겨주니까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TMI로 오늘 좀 큰 이비인후과 갔더니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얘기 드렸는데 고수정님이 저도 그냥 볼 땐 일자인데 안이 휘어서 비염도 잘 와요. 이게 비염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까지 영향을 준대요. 세상에. 아 참. 0698님 저도 코가 한쪽으로 휘어서 수술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받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살자고 맘먹은 부엌입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이들 있더라고요. 대장부한 코는 그냥 봐도 예뻐요. 뭐야. 예쁜 코는 아니지만 수술을 하려면 대수술인 코라 제가 안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하려면 20대 때는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저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삶에 심각하게 뭐 사는데 지장이 있거나 삶의 질이 심각히 떨어지는 정도가 되면 뭐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있어 보려고요. 자 그리고 4374님 오늘도 러닝 시작하며 앱으로 별밤 듣습니다.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노래만 들으면서 뛸 때보다 사연과 음악을 함께 들으니 훨씬 좋더라고요. 부엉이들 모두 행복한 밤 보내세요. 제 희망곡으로는 뛰면서 들을 거니까 빠른 템포 곡이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요. 혹시 치즈 비치를 하십니까? 치즈, 스텔라장, 러비 그리고 박문치 네 뮤지션이 함께한 완전 아이돌 곡이죠. 치즈 비치의 Summer Love.

치스비치의 Summer Love 이어서 적재의 야작시 들으셨고요. 5175님께서요. 오늘은 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시장놀이를 했어요. 준비하느라 이번 주 내내 바빴지만 선생님들 다 같이 준비하고 정리하니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한 점이 제일 뿌듯했어요. 잘 마무리했고 수익금은 연말에 기부도 한다고 하니 더더 좋았어요. 저 유치원에서 처음 해봤던 놀이 중에 저한테 가장 강렬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시장놀이였어요. 그 돈도 우리가 막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아 뭐가 막 이게 내가 소비자인 적도 있었고 또 내가 상인인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려서 만든 상추를 팔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이상 악어놀이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그 두 놀이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아이들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9006님 오늘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쿠키 생산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대량 주문으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쭉 틀어놓고 일합니다. 아직 할 일이 한참 남았지만 짬내서 문자 보내봐요. 남은 시간 우리 서로 화이팅해요. 이야 대량 주문 그래도 호재 아닙니까? 우리 9006님 손목이나 허리만 좀 튼튼하게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맛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한국에서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지만 1967년 6월 25일 비틀즈가 All You Need Is Love를 전 세계 4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초로 위성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년 6월 25일은 글로벌 비틀스 데이가 돼서 전 세계 팬들이 비틀스의 음악을 즐기고 그들이 남긴 사랑과 평화에 관한 영향력을 되새기는 특별한 날이 됐는데요. 그 뜻에 함께하며 오늘 MBC FM4U 또한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별밤 또한 그 일환으로 이 노래 함께하려고 합니다.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현선 님이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봐요? 장서은 님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랑 연동되나요? 라고 라이즈 보러 오신 우리 브리즈 여러분들이 혹시 보이는 라디오 안 켜질까 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 9시에 보이는 라디오 켜질 거고요. 라이즈 멤버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2부 끝곡으로 웨이브 투 얼스의 사랑으로 듣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서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웨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이분들 머리, 어깨, 발끝까지 이렇게 완벽하면 더 높은 곳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어디까지 오를지 감도 안 오는 그룹 라이즈와 함께 할게요. 라이즈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0: 야, 드디어 라이즈가 별밤에 떴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쇼타로 씨부터 한 분씩 소개랑 인사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라이즈 쇼타로입니다.
0: 어, 멤버들 좀 호응을 스탠 좀 부탁드릴게요.
1: 쇼타로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은석입니다. 예.
4: 은석이 형이다.
5: 은석 둘.
6: 안녕하세요, 라이즈 성찬입니다.
4: 와, 라이즈 성찬. 와.
7: 어, 안녕하세요, 라이즈 앤톤입니다.
8: 와, 앤톤이다.
9: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즈 소희입니다. 예.
10: 안녕하세요, 라이즈 원빈입니다.
0: 와. 아, 여러분 정말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네, 이 환호성에서부터 너무 느껴져서
4: 아, 저희끼리 밤이라 약간 좀 정상케 해야 되나?
0: 아, 전혀.
4: 아, 저는 아, 그렇지 않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텐션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게 막 또 막 일한다고 막 억지로 막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잔잔한 곳은 아닙니다. 아, 16형님께서 라이즈 왔나?
9: 왔나?
10: 왔다, 라이즈 왔다.
0: 김경민님, 오늘 라이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 저 우리 은석씨가 유키카님 문자 읽어주세요.
11: 네, 오늘 별밤에 라이즈 나온다고 들어서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라이즈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뽁뽁뽁.
0: 뽁뽁뽁 뭐지? 아, 이거 스타는 뽁뽁뽁. 여러분들 다 아네요?
10: 그쵸. 아무래도.
0: 아, MZ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브리즈 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은 이제 부엉이라고 부릅니다. 애청자들을.
9: 부엉이 여러분.
4: 대왕 부엉이. 대왕 부엉이.
0: 저, 대장.
10: 대장 부엉이.
0: 종종 대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뭐가 됐든 아무튼 저희는.
4: 대장.
0: 그 브리즈 분들도 오늘만큼 브리즈 부엉이가 되시는 거고요. 오늘 감기 이슈로 마이크를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 안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아무튼 아까 해피 할배님께서 아이디가 굉장히 좀 연배가 있으신가 봐요. 드디어 앤토니 라이즈로 별밤에 나오는구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4: 드디어
0: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저와 이제 앤토니 씨가 어떤 인연이 있죠.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실까요?
10: 네네.
0: 어,
10: 네. 네.
0: 저는 이제 오랜 윤상 씨 지금까지 전 윤상이 제 인생 뮤지션 1위예요. 압도적 1위. 근데 이제 아들로 봤었고 어, 그래서 그냥 너무 잘생기게 컸길래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렸다가 일이 커졌죠. 아,
10: 그 사진.
0: 예. 네. 아,
10: 그 화제 그날, 사진.
0: 그날 저녁 뉴스에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화제가 갑자기 돼버려.
4: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0: 하지만 지금 라이즈가 된 걸 보니까 그 정도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아예 앤토니 아이돌 재질은 아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 앤토니 수줍음을.
10: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라이즈 콘텐츠 많이 보는데 형들이 그런 앤토니 너무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오히려 그래서 그 캐릭터 그대로 사랑받게끔 옆에서 많이 막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9: 제가 많이 예뻐해 주니까 또 빛이 바라는 게 아닌가.
0: 맞아요. 정확합니다.
1: 형들도 수줍음이 많았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0: 많이 많이 바뀌었죠.
4: 네, 형들 덕분에 진짜로
10: 업그레이드 됐어. 네.
0: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두더지 같았어요.
4: 장난 아니었죠.
0: 조금 이렇게 뭘 좀 하려고 쏙 들어오게. 쏙 들어가, 쏙 들어가.
10: 와, 그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완전 앤톤. 많이 네. 바뀌었어요. 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함께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신 것 같고 또 요새는 또 이런 그런 좀 수줍은 성격도 팬분들이 또 막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진 편견에 조금 제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23년 9월 4일에 제가 윤상 씨 노래 틀면서 라이즈 데뷔 소식과 함께 뭐 앤토 씨 얘기도 했고 심상치 않은 그룹이 데뷔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10: 와우, 4년이라니.
0: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여러분들은 아, 처음 한 몇 년까지가 좀 말도 안 되게 빨리 지나간 게 한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아니면 처음 1년 차가 그랬어요? 아니면 어때요?
11: 처음 1년 차가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스케줄 엄청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히트곡이 돼버려.
9: 맞아요. 처음에 게러기타가 엄청 잘 돼서 너무. 저희도 엄청 놀랐죠 그때.
0: 그 당시. 노래는 길이 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막 이 라이즈가 쭉 만들어 오고 있는 나름의 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따 또 차차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앨범 얘기로 가기 전에 참 원래는 2주차면 지금 2주차라고 아까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활동 마무리 단계인데 네. 한 주도 남았다고.
5: 네, 네. 맞습니다.
0: 팬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나요?
5: 네, 맞아요.
10: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5: 보통 2주를 했었는데 또 이제 결방도 많고 해서 이번에 또 3주를 하게 됐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오히려 좋다.
5: 네, 오히려 좋다.
0: 여러분들은 하지만 약간 피로도가 좀 아니죠?
4: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음방 활동하는 거라.
9: 맞아요.
0: 그래. 그리고 좀 이제 또 은근히 또 해외 활동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국 무대가 좀 더 그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눈 맞춤 해 놓으시고 자 앨범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매됐어요. 라이즈 두 번째 미니 앨범 2. 근데 네, 심플해. 네. 첫 번째 미니 앨범은 1.
4: 첫 번째 미니 앨범 라이징.
0: 네. 라이징. 네. 아 되게 그래서 되게 힙하다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1, 2, 3인가 옛날식으로 옛날엔 1, 2, 3였거든요.
5: 1, 2, 3.
0: 그쵸. 아무튼 월드투어 마치고 준비를 한 앨범이고 이게 뭔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되게 사적인 느낌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아. 뭐 그럼 게러기타도 그렇고 붐붐베이스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 같은 주제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나 뭐 이렇게 보통 오히려 데뷔할 때 하는 얘기.
4: 사실 성장이란 그런 테마 자체가 저희 데뷔 때부터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저희 곡들은 어쨌든 저희 라이즈가 원래는 이제 Rise and Realize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뭔가 이번 2 앨범에도 물론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뭔가 저희가 이제 4년 차가 됐으니까 이제 그동안 또 경험한 것들과 배워온 것들도 같이 담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0: 죄송해요. 진짜 저는 이모로서 우리 엔터테 많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감동했어요. 이거 뭐야? 진명선님도 네. 나랑 같은 마음이네. 네. 소희 씨 읽어주세요.
9: 진명선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앤톤이 또박또박 울지도 않고 잘해요. 또 같은 네, 댓글을 달았는데
0: 같은 마음이가 또 여러 이모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 DJ석에서 쭉 보는데 약간 맨 마지막에 두 분 제일 좀 되게 이렇게 만화 느낌 나는 분들이 제일 끝에 앉으신 게 의도적인 걸까요? 되게 약간 가장 좀 화려한 스타일로 생긴 두 분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좀 제가 너무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는 좀 기분이 좀 만화인가 사람인가 느낌이 드는데 유나이즈 약간 만화 약간 남성적 약간 큐티 이렇게 약간 보통 이렇게 배치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5: 오늘 그냥 좀 의도된 건 아니고 좀 네.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앉은 것 같은데
10: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0: 어머 근데 되게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좀 되게 어울리는 박주영님이 얘기해 주셨네 순정즈라고
10: 맞습니다
5: 순정만화
0: 맞네 순정만화
5: 아 근데 뭐 다른 멤버들도 다 순정만화에 다 나올 것처럼
0: 만화 작가가 장르라 그럴까 다 달라.
10: 어떤 장르?
0: 일단 저쪽 순정 뭐 로맨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는 라인 이름 없어요? 은석 씨랑 소희 씨는?
9: 네? 아 그
0: 라인 그 이름 팬들이
10: 개미.
0: 두 분은 무조건 그거죠. 약간 스포츠가 들어간 근데 로맨스가 곁들여.
10: 약간 러브코 느낌인가?
0: 그 둘이 사랑에 관심 없어. 와 내가 하는.

0: 해야 돼. 근데 오. 그런 나조차 반하게 만든 누군가.
1: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0: 네, 되게 약간 좀 테스토스테론죠. 그런 네. 네, 이야기가.
2: 테토.
0: 테스토 라인. 퓨타로엔 엔터는 되게 깜찍하고 귀엽고 그래서 소년물, 소년만화 이렇게 이렇게 점점 되게 아이만 같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예를 들어 뭐 드래곤볼 같은 거.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청년이 돼서 막 기술을 막 보여주고 그런 이야기.
3: 그게 너무 좋은데요?
0: 여러분도 저... 완전히 다 달라요.
1: 저희는 로맨스 없구나.
0: 여기는 약간 아직 로맨스
3: 로맨스는 아직 아니에요. 좀 그렇대.
2: 그러게 너무 귀엽다.
0: 좀 약간 제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곡은 Do Your Dance고요. 별밤 당연히 발매 당일 틀었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라이즈한테 곡을 잘 뽑을지. 아 저는 항상 귀사의 A&R 팀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제 기준에서 라이즈한테 지문곡 진짜 정말 아낌없이 가는 느낌이에요.
1: 많이 써주시죠.
0: 네, 청량했던 라이즈에서 이번엔 좀 더 힙하고 좀 더 성장한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노래 듣고 어땠나요? 좀 다르다. 어, 나 이거 하고 싶었어요. 어, 이거 약간 우리랑 어울리나? 뭐 어떤 반응이었는지.
4: 되게 어, 지금까지 해봤던 곡은 아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은 있었어. 그래 딱 들었을 때 되게 중독적인 느낌이 강했고 딱 봐도 이건 퍼포먼스를 내세울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0: 그때 실제로 네. 다 맞아 떨어진.
4: 네.
5: 정말 힙하고 트렌드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또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곡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약간 좀 어 나 이런 거를 좀 기다려왔어 좀 이런 느낌이었을까 성찬 씨 말에 의하면?
5: 그렇죠.
0: 어, 드디어 저희, 좀 때가 왔나?
5: 네. 좀 되게 이런 강렬한 비트에 한번 몸을 맡기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타이틀곡으로 또 정해져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맡겨버리고 말았군요.
5: 네 맡겨버렸습니다.
0: 그리고 녹음은 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혹시 뭐 이런 에피소드가 뭐가 있어서 질문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같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녹음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혹시?
2: 어 이번엔 없었던 것
5: 이번엔
2: 같아요.
5: 이번엔 없었는데
0: 옛날 이런 그런
5: 수록곡 같은 거 예전에 예 챈트 같은 거 받을 때 좀 이렇게 다 같이 함성 치는 외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같이 녹음실에서 들어가서. 막 불렀던 아, 적도 있었던
0: 그쵸.
5: 것 같아요.
0: 그, 그런 앰비언스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녹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딱 각자 자기 녹음할 때 가서 하고 나와요? 아니면 다 같이 있어요? 아니면 뭐 둘, 둘, 셋 뭐 이렇게?
4: 자기 저, 하고 아웃. 자기 완전, 하고 아웃해요.
0: 네. 아 너무 냉정하네요. 아, 라이즈. 네.
4: 아 근데 왜냐면 네. 어 다른 멤버 할 때 저도 한번 그 녹음실에서 들어보고 싶긴 한데 뭔가 그 A&R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제가 그게 되는 게 아니 좀
0: 방해
4: 네, 영향이 가지 않을까?
1: 근데 뭐 소희 형 정도면 뭐라 한두 마디 해도 되죠.
3: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뭐 아 근데 약간 가끔 그럴 때는 있어요. 약간 그 시간대가 겹치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제가 녹음하고 다음 멤버가 뭐 소희 형이라고 치면. 뭐 가끔 뭐 그 끝날 아, 때쯤에
4: 맞물릴 때가 있어요.
0: 오며 가며
1: 한번 같이 듣고 뭐
0: 어, 왔어?
1: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멤버들이 밖에 앉아 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4: 있어요?
0: 없어? 왜냐 아. 그거 좀 신경 쓰일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2: 근데 뭐 연습생 때?
0: 연습생 때
2: 녹음했을 때 그랬던 것 같고 데뷔하고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4: 좀 멤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조금 그게 그런 게 있거든요.
1: 근데 그 녹음 끝나고 약간 쭉 들을 때는 있잖아요.
0: 아무튼 그거야. 그렇겠지. 더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단 우리 앨범 타이틀곡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의 Do Your Dance.
6: Deep ass confused.

0: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 곡이지 않습니까?
1: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장보원님이요. Do Your Dance 진짜 좋아요. 특히 원빈 출격 파트가 미쳤습니다.
3: 와우.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된 건지 입장 표명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미친 건지.
3: 제가 이 출격 파트 뮤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엄청 이제 마지막 파트다 보니까 다이나믹하게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식으로 뭔가 머리를 싹 넘기면서 나오는 그 파트가 있거든요.
0: 소름 연기마저.
3: 네, 그 파트가
0: 진짜 어떻게 멤버분들이 서로 사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제가 잘 몰라서 원빈 씨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쫙 하면 멤버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 정말 너무 멋지다인가 아니면 막 조롱을 한다든지.
2: 저희 조롱 자주 합니다.
0: 조롱. 네.
3: 조롱을 많이 하죠 사실.
0: 아, 그렇죠. 네.
2: 보통 조롱을 많이 하죠. 아. 연습실에서 뭐 원빈이가 자주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막 따라한다던가.
0: 아, 그 무슨 동작이죠?
2: 막 약간 이런 거 많이 해요. 약간.
0: 약간 본인의 네. 멋짐을 좀 즐기는.
2: 네, 약간 즐기는.
3: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요. 좀 쪼가 좀 많아가지고.
0: 쪼. 멤버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네. 습관을 뜻하는데.
3: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멤버들이 아주 아주 잘 따라합니다.
0: 그 원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3: 뭔가 약간 뭔가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0: 이거 완전 그 쇼츠 특화된.
3: 네.
0: 네. 이게 팬분들이 이거 그 움짤이라고 하죠. 짧게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걸 만들기 좋은 네. 또 그런 또 습관이 있어요.
4: 멋있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멋있어서.
2: 맞아 맞아.
0: 멋있으니까.
4: 네, 멋있으니까.
0: 아. 멋있긴 해.
2: 표정 잘 써요.
0: 네. 멋있긴 해.
4: 네. 네.
0: 아 그리고 이번 활동 첫 무대가 음악 중심 울산 녹화였어요. 근데
2: 맞아요.
0: 울산이 우리 원빈 씨 고향이라서. 그 자리 부모님 계셨어요?
3: 네, 왔습니다.
0: 아우 그 세상에 그럼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유난히 네. 멋있는 파트 딱 막 보시고
3: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제 고향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부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음악 방송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라
0: 그러네.
3: 되게 신기했습니다.
0: 어머님도 여전히 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상에 그냥 와서 앉아 계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도 될 분들인데 라이브도 해주신다 그러고.
2: 그럼
4: 당연하지.
0: 뭐가 당연해요. 감사합니다.
2: 준비했습니다.
0: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4: 네, 디디던이라는 저희 앨범의 세 번째 트랙 곡이고요. 되게 이 시간에 들으셔도 여러분들 좋죠.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할 그런 맞습니다. 곡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멤버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2: 네.
0: 아 그래요. 예. 라이브 듣는 동안에 노래 감상평도 좋고요. 라이즈한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유경님이요. 라이즈 성장

0: 성장하지 마. 아니 성장해. 아니 더 높이 올라가. 아니 올라가지 마. 그래도 올라가자. 라고 자아 분열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크군요. 모두가 되게 예. 커다란 우리 라이즈 예. 준비가 되셨을까요?
1: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라이브로 청을 듣고 올게요. 예. 라이즈의 디디 던. Yeah. Let's go.

0: 저의 하는 소리가 마무리에 지금 방해를 한 것 같네.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라이즈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디디던이었고요. 야 이거 라이브로 흥을 살리기에는 좀 애매한 곡일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제 또 제 편견은 진짜 어디다가 멀리 버려야 이따위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잖아 이거 약간 조금 분위기 있고 약간 런웨이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 노래고 막 이게 다이내믹이 막 위아래로 있는 곡이 아니라 서가지고 이렇게 부르기가 하우스. 그 흥을 내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되네요 맞아. 여러분들은.
2: 디디던이 근데 은근 진짜 엄청 신납니다.
0: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들으면 신나는데 부르기에? 이게 가창으로 부르기에. 이걸 살리기가 라이브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완전 착각이었어요.
3: 감사합니다.
0: 와 조유진님 디디더 너무 새벽 드라이브에 걸맞는 노래 완전.
4: 어 새벽 드라이브.
5: 오 정말.
0: 여러분들 운전 하십니까?
4: 어 몇 명은 면허 있고 그런데.
0: 그래요? 네. 새벽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는 분?
6: 야 최근 저희 세력들은 다 스케줄을 잘 있어가지고
3: 조용히 잘하죠.
7: 카니발로 많이 하니까
0: 카니발에서
6: 네. 카니발에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4: 카니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도 너무 새벽에
6: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맞죠. 아 약간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거 이 노래 들으면 내가 멋있어지는 느낌 나는 거. 디디더는 좀 그래요.
7: 뭔가 친구들이랑 차에 타 있을 때 이 노래를 틀잖아요. 느낌 있다. 너 선곡 느낌 있다.
0: 맞아. 정나영님이 이거 우리 앤톤 읽을 수 있겠어요?
6: 네. 지하철에서 디디던 듣다가 너무 신나.

0: 그래서 춤출 뻔 사실 쳤을지도 모르죠. 쳐도 되죠.
1: 나도 모르게 약간 추울 때가 있어. 훔친 놀랍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즈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랑 미니를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올게요.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아 진짜 이 광고가 나가는 중에도 우리는 음악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요. 아, 진짜로 라이즈 노래들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았어. 1762님 라이즈야 항상 브리즈 기사 읽어줘서 고마워. 늘 많이 고맙고 사랑해. 라베뜨
2: 라베뜨
3: 라베뜨
2: 라베뜨 뭔지
1: 아, 이거 무슨 고호잖아요.
2: 맞아요.
4: 맞아요. 라이즈 브리즈 뜬다
3: 뜬다.
1: 근데 이미 떴으니까 그럼 떳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아니, 또 떠야죠.
2: 영원히
1: 계속 떠진다고요?
5: 떠진답니다 저희.
1: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행성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즈음에 제 기억일 수도 있죠. 그 즈음 전후로 해서 데뷔한 아이돌 중에 거의 제일 빨리 자리를 본인들 입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죠.
3: 이게
1: 절대 아니다.
5: 절대 아니다.
3: 아닌 것 같아요.
1: 아직. 아 이름값 하네요 라이브. 그리고 6257님 문자 쇼타로 읽어주세요.
4: 네. 우리 라이즈 변서에 10시간씩 넘게 연습해서 선전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해요. 라브트.
1: 라브트.
2: 라브트.
1: 라브트.
4: 라브트.
1: 진짜 10시간씩 넘게 했어요?
4: 저희 기본적으로 항상 컴백할 때는 무조건 10시간씩 넘게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어떻게 살이 안 빠져요?
4: 살이 빠지긴 하죠.
1: 빠지는데 그 계속 그러면 식단으로 관리해요?
5: 저희 팀은 우리 팀 식단 없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왜 안 상하지?
3: 엄청 먹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 먹고?
3: 네. 많이 먹어요 저는.
1: 와 어떻게 10시간을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역시 바로 제 구호를 적용하셨어요. 라브 은석 씨 좀 읽어주세요.
6: 네 라브떠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무대에서 땀을 그렇게 흘리고도 쌩쌩한 비결이 있을까요? 멤버들이 이것만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며 원기 회복을 위해 먹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1: 뭐 있구나. 있어. 뭐야? 빨리 얘기해줘.
6: 맞습니다.
3: 오, 아 있겠다.
1: 뭐예요? 왜?
6: 저는
1: 자기들끼리
6: 얼박살을 진짜 많이 먹어요.
1: 얼박.
2: 네, 바커스에서.
6: 아유. 근데 진짜로 바카스가
1: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2: 네, 맞아요.
1: 술을 좋아하는 그 신이 있었잖아요. 그분을처럼 강인한 사람을 만들어 주죠.
6: 네.
1: 그래요. 아유 우리 은석 씨가 역시.
6: 아 죄송합니다.
1: No backing입니다. 아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역시. 아. 뭐. 그게 좀 그렇다.
6: 땡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1: 예예예. 예. 얼박사.
2: 근데 음식도 음식인데 저희 그 팬분들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1: 그거 너무 좀 아이돌 공식적인 말 아닙니까?
2: 아니요. 이거 진짜요.
1: 그건 맞아요.
2: 아,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 위버스라고 저희
1: 그것 한 번만 얘기하기. 아 여러분들 프로가
2: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아 여러분들 지금 낙태비한 거 아닌데.
6: 아 저희 잠을 많이
1: 저 좀 도와주십시오. 괜찮아 한 번씩.
2: 팬사이트. 팬사이트라고 하나?
1: 뭐 커뮤니티.
2: 커뮤니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보면은 되게 많은 힘.

0: 이 됩니다.
1: 그거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는 아 뭐 이것도 뭐 이런 서비스인데 또 막 유료고 약간 부담스럽게 시작했다가 정작 다른 깨톡은 안 보는데 그걸로 소통하고 있는 게 막 보여가지고 너 지금 그거는 했던데 왜 뭐 안 보냐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2: 어,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진짜로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원기 음식은 그 음료와 팬분들이라고 합니다.
3: 맞습니다.
1: 네, 여러분 그 음료 정도만 따라서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라이즈 두 번째 미니 앨범 2 수록곡 들으면서 음악 얘기 좀 더 할 텐데요. 별밤에서 같이 들을 세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아이고 페스티벌이나 라페 재즈. 아까 진짜 이 라이즈 음악들은 아이돌 음악 중에 또 유난히 밴드 사운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발전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더 날아오르겠다라는 라이즈의 피 같은 메시지 담긴 곡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노래에 대한 애정도가 어때요? 팬분들이 왜 수록곡 중에서도 유난히 더 좋아하는 곡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얘는 한 몇 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얘는 팬분들이 아마 1등으로 좋아하지 않을지가.
0: 그래요?
1: 네.
0: 다음에 다른 곡 물어봤는데 그것도 1등이라고 하면 저 이제 진정성 의문 같습니다.
1: 원빈이가 이 곡을 특히 좋아해서.
0: 원빈 씨가
2: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색깔로 치면 약간 하늘색 느낌인데 라이즈가 데뷔곡이 메모리즈라고 했는데
0: 네네
2: 그거의 연장선 같기도 하고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라이즈의 곡 같아요.
0: 약간 왜냐면 라이즈가 일단 청량이니까 근데 청량이 조금 더 박력이 있어졌죠 이번에.
2: 네. 네.
0: 권희정님이 라이즈의 또 다른 정체성 같은 여름 노래 소울 만관두. 굉장히 라이즈 아이덴티티라 같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원빈 씨처럼. 김성현님 문자 지금 여기서 성철 씨 모니터 보이시나요?
3: 네.
0: 여기.
3: 네 보여요.
0: 읽어주세요.
3: 네 김성현님께서 내 최애곡 소울 이거야말로 진짜 라이즈 색깔 제대로예요.
0: 이거를 제대로 라이즈라고.
3: 아무래도 소울이 이번 라이즈 저희 2의 첫 번째 트랙인데 이 앨범의 시작을 여는 곡인 만큼 약간 딱 이번 앨범의 색깔을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야 아니면 계열 개파가 있나? 그러니까 왜 팬들이 왜 이래서 더 덤머파가 있고 깐머파가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개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4: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소원은 진짜 좀 그런 거 안 따지고 뭔가 브릿지라면 이 마음으로 품게 되는 누구나 그런 곡이지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좀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뒤쪽에 배치될 것 같아요 공연하면.
5: 맞아요.
0: 그죠 그죠.
5: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6: 완전 웅장한 노래라서 되게 딱 팬분들도 올랐을 때 약간 들면 완전 여러 감정들이 섞일 것 같아요.
0: 상상돼요. 여러분 중에 한 명 약간 하다가 약간 살짝 눈물 맺히는 거.
4: 저희끼리도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0: 분명 눈물 맺혀
6: 있어요.
3: 분명.
0: 이미 한 번.
4: 저는 이제 저희 곡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콤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도 되게 밴드 사운드 많이 섞인 곡이다 보니까 그 곡도 이제 공연하면서 좀 어쩌다 보니까 눈물 포인트가 됐어요 저희 멤버들한테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도. 네, 유난히 좀 많이 그랬던 멤버가 이제 원빈이 형인데 최근에 또 그 얘기했어요. 원빈이 형 공연할 때 소 나올 때 딱 원빈이 형이 딱 울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2: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벅차더라고요.
0: 이게 눈도 커가지고 조금이라도 울면 바로 발각될 거거든요.
2: 바로 발각됩니다.
0: 네, 좀 준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희은님께서 소원은 들으면 벅차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공연장에서 제일 기다리게 되는 곡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오버드라이브고요. 역시 라이즈라면 이 베이스 센 노래 하나씩 있어야죠.
1: 네.
0: 굉장히 또 좀 약간 다크하다고나 할까? 무대가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여기 트레일러에서 쇼타로 그리고 원빈 두 분이 힙하게 등장을 하는데 쇼타로 씨가 이 곡에 안무를 짰어요?
2: 오버드라이브 트레일러에 제가 거기 출연하는데 거기 실제로 그 선생님이랑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무 제작도 같이 했었는데 그 다행히 뭐 팬분들도 이번에 트레일러 공개됐을 때부터 좋은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0: 진짜 이렇게 별 것도 얘기 아니네. 진짜 너무 멋있네요.
2: 감사합니다.
0: 약간 라이즈가 희한한 게 완전 천상 아이돌 재질을 당연히 내다가도 되게 이런 스트리트 막 그런 바이브를 또 내요.
1: 맞습니다.
0: 그냥 막 그 TV 쪽은 가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을 또 낼 때가 있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스위치가 돼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은 그냥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되게 막 방송국용 표정 바이브랑 좀 방금 이런 트레일러에서라든지 되게 좀 막 자연스럽고 생동 생기 있는 에너지 있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나요.
2: 똑같은 것 같은데
1: 저희는
2: 이미
1: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저희가 스스로 못 느끼는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싶기도
0: 하고. 그렇군요. 그냥 할 뿐인데 자동으로 바뀌나. 프로들은 원래 자기가 뭘 잘해서 잘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 원빈 씨가 또 나오는데요. 역시 또 그 눈빛 연기. 역시 우리 신종만화 기타를 연주하면서 우수에 찬 눈빛 연기. 이름이 원빈인 사람들은 보통 우수에 차 있나 봐요.
4: 제가 우수에 차 있는 눈빛을 많이 하곤 합니다. 촬영할 때.
0: 우수에 많이 차는 것 같아. 우리 성찬 씨도 비슷한 이제 큰 눈 소유자로서 이 라이즈 내 빅 아이즈 멤버잖아요.
5: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근데 우수는 원빈 씨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성찬 씨는 약간 좀 희망찬 느낌이 있어요. 희망찬.
6: 이름 바꿔야겠다.
1: 희망찬.
0: 희망찬. 망찬.
1: 넌찬.
0: 희망찬.
1: 정희망찬.
5: 희망찬.
0: 물론 그렇지 않아요.
4: 좋다.
0: 네,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라인을 주기보다는 해피엔딩을 줄 것 같은 스타일.
1: 오, 잘 어울리네. 해석력이 확실히
0: 망상을 많이 해요. 전 토크라 맛있게 해드리 오늘도 많이 좀 배불리 해서 또 보내드리겠고요. 오버드라이브라는 곡이었고 저는 이런 바이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저를 뜨겁게 했었던 곡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할 때는 멘트를 여기서 얹기 싫어갖고 계속 Like a Bomb이고요. 다섯 번째 트랙입니다. 저는 작곡가한테 되게 크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윤상 선배님도 작곡가로서 반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SM의 곡을 많이 쓰신 우리 켄지 씨한테는 아 좀 좋네 싶으면 켄지인 경우 솔직히 진짜 많았어요. 정말 소신발언으로 저는 진짜 켄 이게 그 몇 프로듀서들 큼직큼직한 분이 계시는데 전 완전 켄지 파였어요.
1: 소월도 저희 켄지 작가님
2: 그러니까 네.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켄지가 켄지 씨는 근데 너무 다채로워서
1: 맞아요.
0: 켄지표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제가 느낀 건 되게 익숙한 진행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이 디테일들을 잘 들어보면 다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을 가지고 만드세요.
2: 너무 멋있어.
0: 너무 멋있죠. 가사도 잘 써.
1: 너무
2: 맞아요.
0: 너무 멋있어. 이거 약간 그 많은 분들 그 이 얘기도 하신 3세대 아이돌.
3: 느낌이 생각나는데.
0: 3세대 아이돌 누구지?

0: 샤이니?
1: 엑소.
2: 엑소. 네. 샤이니.
0: 그래 그래. 엑소. 엑소랑 샤이니 약간 섞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좀 더 각 잡혀 있는 느낌이죠.
1: 네 맞아요.
0: 라이즈가 추구하는 건 조금 더 노는 느낌에서 되게 편하게 야 하면서 툭 치면서 시작하는 느낌인데 라이크 보면 되게 딱딱 서가지고 그런 느낌인데 맞아.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이거 들어봤을 때?
2: 저 진짜 저의 최애곡이 이제 Like a Bomb이었고요.
0: 스페이스는 또
2: 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0: 저도. 어떤 점에서 뭘 표현하고 싶다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2: 어떤 점에서 제 최애곡인지 저는 뭐 한 가지 포인트를 찝는 편은 아니고 그냥 들었을 때
0: 탁 왔어요.
2: 아 그냥 예 네. 몸이 반응한다. 그냥 노래 부를 때도 너무 재밌고 느낌이 좋고 이런 게 좀 최애곡이 되는 것 같아요.
0: 요소들이 많죠 이게.
2: 네.
0: 표현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으니까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역시 이의재님께서 락커밤 줄어서 쓰시네요. 락커밤이 진짜입니다. 락커밤이 라이즈 수록곡 마치 대표 메뉴입니다. 이렇게 다 개파들이 있다니까. 이게 대표야? 아니야 이게 대표야.
3: 취향이 다 갈리죠.
0: 갈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트레일러를 이번에 정말 너무 멋있게 만들었던데 우리 은석 씨가
3: 네.
0: 으른미
3: 으른 으름미
0: 약간 그 테토미가 있으신데 지금 보십시오 저 어깨를 굉장히 드러내고
3: 저건 성찬
0: 성찬 씨
2: 아 근데 은석이 형 트레일러도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2: 뭔가 그 남자친구 바이브
3: 아 약간 그런 약간 혼자 여행하는 바이브로 찍긴 했는데
2: 네.
3: 그 약간 고독한 여행가 그런 컨셉이어가지고
2: 그 날씨 이슈도 있었잖아요.
3: 맞아 원래 뭐예요? 화창한 날씨에 찍어야 됐었는데 이제 비가 또 와서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련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그게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약간 좀 포스 있는 그런 컨셉 같은 거는 아마 제일 많이 소화하실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좀 확 남성성
2: 본인 입으로
4: 본인이 남성성
0: 아이고
4: 아무래도
0: 본인 입으로 할 수 있죠
2: 할 수 있죠
0: 우리 은혜 씨는 나, 내가 나 멋있는 거 안다고 하셨는데
2: 이런 말 은석이 형이 하면 되게 웃기더라고요.
0: 은석 씨 아직 조롱이 시작되었나요?
2: 그래요?
3: 아무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찍었어요.
0: 아주 장난 아니야.
4: 와
0: 그러니까 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학교 여자들 다 반하고 약간 이런 만화 그거일 것 같다니까요. 연기력들도 상당히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소희 씨는 이 늑대는 그 그래픽이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요. 여기서도 또 소희 씨 매력을 드러냈었는데 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보면서 연기는 어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CG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엔 당연히 늑대는 없었어요. 근데 감독님의 디렉팅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늑대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마주하는 느낌으로 한번 컷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냥 최대한 이미지로 상상했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눈빛을 해야겠다.
0: 신기하다.
2: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했다기보단
0: 아니요 하는 이거 이런 거가 은근히 다 잡혀요. 무슨 생각하는지가 희한하게 눈빛으로
4: 맞는 것 같아.
0: 네, 그 대 AI 시대에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재능 중에 하나가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과 함께 협업이 되려면 인간들이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걸 상상할 줄 아는 이런 늑대신이 그걸 상징합니다. 김규빈님께서 쇼타로가 만들어준 우정 반지. 잘 끼고 다니나요? 모두가 손을
5: 궁금하네요.
0: 지금 밑 테이블 아래 두고
6: 저는
0: 이제 안턴 씨
6: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손에 분장을 해가지고 잠시 빼고 있는데
0: 그래 소희 씨
2: 저도 하필이면 또 오늘 원래 끼고 다니는데
0: 원래 끼고
5: 하필이면
2: 아까 손 씻을 때 잠깐 빼놨던 바지
4: 손 씻을 때 손으로 잃어버린 바지
2: 아니 그게 아니고 화장 우리 숙소에서
0: 원빈싱 그래도 그렇고
5: 저 하필이 오늘 하필. 의상에 장갑이 있었어
0: 하필이면 그래 성찬 씨 그래도 설마
5: 아 그게 벌써 잃어버린 거 아니시죠?
3: 잘 있을 거예요.
5: 잘 있을 거예요.
0: 문제가 추측으로만 그리고 지금 은석 씨는 굉장히 인상을 팍 쏘고 계시는데 왜죠?
3: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끼고 싶은데 손가락에 한번 들어가면 안 빠지더라고요.
0: 각 가지 이유로

0: 사랑하고 사랑해요.
1: 혹시 이건가요? 쇼타로.
2: 그때.
1: 아, 뭐야 왜 이렇게 딱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 쇼타로를.
2: 이나 선배님 제가 이게 만든 의정 반지예요.
1: 어떡해.
2: 명성이라도 끼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0: 다시 껴.
2: 아니, 제가 낀 거죠. 만든 사람이 낀 거죠.
1: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낀 건데.
2: 그때 아. 분명 내가 잃어버리면 그 벌금이 있다고 했는데.
3: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1: 그래요?
2: 선찬 씨는 좀 약간
1: 벌금 세게 가요?
2: 의심스러운데.
4: 그럴 수도 있어.
1: 벌금 세게 네. 불러요?
2: 벌금 그냥 천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1: 천만 원. 현금으로 좀 준비해 주셔야 돼요.
5: 네, 저희가 이거 처음에 받았을 당시에 진짜 엄청 놀랐어요. 깜짝 선물로 줬었는데
4: 완전
5: 진짜 엄청 놀라고 고마웠어.
1: 아 그렇지만 하필 오늘은
5: 그러니까 하필
2: 오늘인 거죠?
1: 네.
2: 내일 기대할게요.
4: 오늘 음악 방송 하고 왔어요.
6: 저는 진짜 안 들어옵니다.
2: 아 그거는 다시 제작해야 되기.
6: 아 맞죠. 그거 약간 사이즈가 늘려서.
1: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다음에 한번 감동적인 장면 아마 또 보게 될 거라고 믿고요. 아 벌써 마칠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 되면 약간 클로징을 같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0: 네.
1: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봐.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3: 별밤 초대석 라이저와 함께 했는데 벌써 얘기가 넘쳐서 클로징까지 함께 오게 됐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방송 이제 끝낼 시간이고요. 자, 한 분씩 인사랑 짧은 그 좀 팬분들과 부모님들한테 인사 남겨주세요.
4: 여러분 라디오 잘 들으셨나요? 아, 오늘 진짜 이나 선배님을 덕분에 이나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그 편하게 이 밤 시간에 약간 힐링하면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저도요.
4: 잘 부탁드릴게요.
3: 좋습니다. 예, 은석 씨.
5: 네, 저도 오래 그 별밤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편안하게 있다 가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성찬 씨.
6: 네, 저도 오늘 별밤에서 또 저희 곡 얘기하면서 또 김이나 선배님과 또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라디오 또 이렇게 밤에 하는 거는 많이 경험이 없었는데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엉이 분들께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3: 앤턴.
7: 네, 이렇게.
3: 여기로 왔어 카메라.
7: 드디어 이나이모의 별밤 라디오 부엉이 분들과 대장 부엉님 함께 라디오 해서 너무 좋은 시간,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눈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너무 좋겠어요.
7: 감사합니다.
3: 자, 소희 씨.
8: 네. 이렇게 별이 빛나는 수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죠?
3: 그러네.
8: 네, 우리 대장 부엉이님과 많은 부엉이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부엉부엉 잘 주무십시오.
3: 감사합니다.
9: 네, 오늘 이렇게 별밤에서 재밌게 음악 얘기하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0: 재밌었고요. 저희 이번 앨범 너무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부엉이분들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뭐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앤토니 개인 트레일러 작곡했다. 우리 원빈 트레일러 춤 얘기해야 된다. 아, 저도 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얘기거리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항상 요청을 하겠지만 제발 매니저님들이 커트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시면 좋겠고요. 이너루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짧게라도 들으려고 준비해놨고요. 요 노래 들으면서 라이즈 분들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김유린,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2: 저희는
3: 라이즈였습니다.
1: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밝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다가 이번 신곡에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축되는 일이죠. 하지만 자신 있는 노래 가사 덕분인지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한계를 끼고 나온다는 건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발전할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 설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사는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0: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겨울에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나요?
0: 아니 뜬금없이 더운 여름에 겨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요. 합격이에요.
1: 네, 더울 때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 떠올리기, 이게 일종의 더위 극복 마인드 컨트롤이 되거든요.
0: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이라 뭐 새하얀 눈밭에 내가 처음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내기, 입김 호호 나오는 추운 퇴근길에 붕어빵 트럭 만나기.
1: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어딜 가도 복잡한 크리스마스 날 집콕하면서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0: 아, 상상만 했는데 진짜 좀 시원해지죠? 이렇게 가끔은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마음 한가운데 트리를 하나 세우고 하얀 눈밭을 상상해보는 게 더 확실한 피서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남자친구 방송반 6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글로벌 비틀즈 데이를 맞아 선곡한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이었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친친방 6월의 DJ 크래비티 형준,
0: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1: 네, 오늘이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고 해요. 지난 1967년 6월 25일 비틀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All You Need Is Love 라이브를 전 세계로 생중계했는데요.
0: 네, 그 후로 비틀즈의 팬들은 자발적으로 글로벌 비틀즈 데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매년 6월 25일마다 비틀즈의 음악에 담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올해부터는 공식 행사로 인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온라인 안파크로 기념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저희는 이 노래를 영화 OST로 많이 알고 있죠.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커버됐던 곡인데요. 이 노래로 오늘은 오프닝 곡부터 겨울 느낌을 쫙 꽉 채워서 내봤습니다.
0: 네, 최근에 날이 더워지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더위를 이기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을 상상해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바로 원진아 누나님께서 원효대사 비서법 신선하다. 아,
0: 좋습니다. 또 송디는 좋아하는 겨울의 한 장면을 뽑자면 어떤 장면인가요?
1: 저는 그 밤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LED 이렇게 쫙 깔린 그런 무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디는요?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눈이 내려서 이제 나무들이 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낭만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임님께서 맞아요. 전 오히려 여름에 시원한 겨울 노래 들어요. 오! 덜 덥게 여름을 즐길 방법이죠. 아, 예. 저는 여름에 겨울 노래 듣는다는 게 사실 되게 신선해요.
0: 신선하죠.
1: 네, 저는 여름엔 여름 노래 듣고 겨울엔 겨울 노래 듣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원한 신선한 방법인 것 같네요.
0: 좋습니다. 더위를 이겨낼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1288님께서는요, 겨울엔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 좋아요. 눈 왔을 때 밟는 소리도 좋답니다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그쵸, 뭔가 저는 그거 좋아해요.
0: 어떤가요?
1: 하얀색 흰 눈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밟고 지나가는 흔적 같은 게 있으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0: 너무 힐링되죠.
1: 네.
0: 슬슬이님께서는요, 우리도 핑퐁지데이 만들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핑퐁지데이 신박한데요?
1: 어떤 날로 할래요?
0: 그러게요. 약간 이거를 진짜 만들려면은 옛날에 진짜 되게 좀 핑퐁지라는 이름이 생겼을 때 뭐 약간 그때 기념일
1: 기억도 안 나요.
0: 그쵸.
1: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0: 그니까요.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러비티핸드님께서는 오늘 함송디의 흑백 밸런스 정해서 옷 입으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0: 그러게요. 오늘 되게 블랙 앤 화이트네요.
1: 그러네요. 근데 저번에 저희 1월달에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진짜 검은색 옷을 헤이트하기 때문에
0: 저는 검은색 옷을 좀 좋아해가지고 자주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쵸?
1: 네, 그쵸. 자, 이제 무더운 여름밤이 조금은 시원해졌길 바라면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핑퐁지와의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0: 네, 출석 타임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토크 쭉쭉 이어지고요. 송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1: 네, 핑퐁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0: 말은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자 번호가 오늘 조금 다르니까 집중. 지금은 샵 8002번, 8002번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8002. 역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 문자도 가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1: 네,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자, 친친방 출석 부여합니다. 먼저 0번 함원진 아잉,
0: 0.5번 송영준 아잉,
1: 그리고 1번 세상에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내 기준 제일 예쁜 건 바로 함디. 얼굴이 예쁜 건 당연하고 웃을 때 눈에 마카롱 생기는 거랑 무대할 때 울트라 최강 섹시 큐티 병아리 되는 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어.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되고 보다가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게 진짜 레전드야. 나는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최고의 햄스터 병아리 함원진이야. 아니
0: 이번 송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의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갔다. 끝!
1: 3번 MBC 스튜디오에 누가 슬랑이 두고 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결과 벌집방 함원진입니다.
0: 4번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셨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크래비티의 깜쪽 귀염둥이 악당. 나 크래비티 좀 예뻐해주니 형준이, 좀 예뻐해주니 왕눈이 형준이다옹님.
1: 자, 5번 님들 저만 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이 귀여운 외모를 보세요. 이 잘생긴 외모를 보세요. 이걸 공유 안 할 수가 있나요? 친친방 하는 날이면 더 귀여워지는 우리 함디 좀 봐주세요 님.
0: 6번 누나 뭐해? 왜 내 연락 안 봐? 누나 안 바쁘잖아. 누나 나 질렸어? 누나 이제 나 안 보고 싶어? 누나가 좋다면서 누나 그랬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건데? 나 버릴 거야? 누나 나 안 버린다면서 왜 거짓말해? 누나 나 지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그러는 거야? 님.
1: 자, 7번 나 원진이가 너무 좋다. 네가 좋아. 초고 내야 플라이 쳐도 괜찮을 만큼, 도루사로 득점 날려 먹어도 괜찮을 만큼, 역전 찬스에서 병살타를 쳐도 괜찮을 만큼, 송구 미스로 점수 줘도 용서할 만큼, 평범한 뜬공 실책으로 안타 줘도 괜찮을 만큼, 득점 찬스라 헛스윙 삼진으로 말아먹어도 괜찮을 만큼 좋아 죽겠어. 오늘 야자도 파이팅님.
0: 8번 저는 홈프로텍터가 될 수 있지만 한송디는 홈프로텍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전국 홈프로텍터 협회장인데 한송디의 홈프로텍터 가입을 반려합니다. 대신 제 반려가 되십시오님.
1: 자, 9번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송영준이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은요? 함원진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함디 송디죠 님.
0: 마지막 10번 지금까지 핑퐁즈 야간 자율학습이었습니다. 우리 핑퐁즈 다음부터는 방학 보충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린다. 친친방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멀리서 찾지 마라. 우리 같은 노 메이크업에도 잘생긴 미남 강아지들 어디에도 없다. 친친방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함디송디가니.
1: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했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0: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2: 무조맨 티어실원스야
3: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3: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3: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0: 자자 한디 제가 네. 오늘 특별히 먼저 언박싱할 기회 드릴게요. 어떤 하루 보냈는지 얘기해주세요.
1: 항상 제가 먼저지 않았나요?
0: 특별히 해드릴게요.
1: 네 아무튼 함원진의 하루 언박싱.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함입니다.
0: 뭐죠? 어떤 뜻이에요?
1: 아 요새 조금 미국 시차로 좀 차고 있어가지고 그 항상 에드워드 리셰프님의 광고가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네. 그게 좀 생각나가지고 써봤습니다.
0: 에드워드 함?
1: 네 에드워드 함입니다.
0: 아 좋네요. 네. 어제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어요?
1: 아 어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 10시쯤 잠들어가지고 오늘 한 3시쯤 일어났습니다.
0: 아이고 고생했네요.
1: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네 저도 특별히 제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0: 네 송영준의 하루 그만하세요.
1: 아,
0: 네 송영준의 하루 언박싱 원진이 형이 밤에 떡볶이랑 김말이를 대표해줬다.
1: 아 맞죠 네, 어제 일이었죠 이거.
0: 네, 네 저번에 이번 주에 원진이 형 어머니께서 떡볶이랑 김말이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1: 맞아요.
0: 사실 너무 배불렀는데
1: 맞죠 배불렀다 했는데
0: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시고
1: 맞아요.
0: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1: 야무지게 먹었죠.
0: 네.
1: 네 어제 작업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후딱 해주고 갔었던 네, 그런 일이었습니다.
0: 네
1: 맛있었죠?
0: 네 맛있었죠 당연히.
1: 좋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 텐데요. 2553님께서는요 오늘 드디어 별자리 운세 팀 물병이 1위를 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기말고사 2일 차였는데 제일 걱정했던 시험을 제일 잘 봤답니다. 우리 함디 송디 6월 라디오도 행복하게 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산에서 만나요 님. 아, 나 만나요 님이라
0: 뭐 아직 전에서 뭐 태어나온 것 같은데요.
1: 출석 오늘 출석 체크 여파가 너무 커요.
0: 오늘 정신 차리세요. 네, 네, 집중하세요.
1: 역대급 출석 체크였어가지고
0: 네.
1: 네, 일단 너무 또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0: 맞아요. 사실 이런 별자리 운세 저는 사실 잘 안 믿는데
1: 네.
0: 뭔가 1위를 했다고 하면 뭔가 괜히 또 기분도
1: 맞아요.
0: 좋아지고
1: 맞아요.
0: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시험도 제일 잘 봤다고 하니까 너무나 뿌듯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산에서 꼭 다시 만나요.
1: 맞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또 2422님께서 저 오늘 종강하고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선풍기 켜고 수박 먹으면서 듣는 친친 너무 좋네요. 쭉 달려보자고.
1: 아, 우리가 겨울이 진행할 때는 막 붕어빵 먹고 있다라는 문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아 정말 여름은 여름이네요. 그쵸?
0: 네,
1: 이런 그렇군요. 여름의 낭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크래비티의 열기구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열기구 듣고 왔습니다.
1: 네, 8670님께서 열기구 들으니까 비티파크에서 성민이가 낙하산을 열기구로 잘못 말한 게 생각나네요. 네, 아기 개그맨들 얼른 보고 싶어요 해서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렇죠. 빨리 네. 저도 비티파크에서 멤버들이 활약하는 개그맨의 적인 모습, 아 개그맨이 아니긴 한데 그런 보고 싶네요.
1: 그렇죠. 그런 유머유머한 네. 크래비티. 자,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실시간 문자 계속 만나볼게요. 아이러브 크래비티 님께서 나 김말이 엄청 좋아하는데 배부르면 나 좀 부르지.
1: 아, 근데 김말이는 남지 않았어요.
0: 김말이는 다 먹었어요.
1: 네, 김말이는 다 먹고 떡볶이가 좀 남아가지고.
0: 네.
1: 그쵸 그쵸. 직 님께서는요 송디 오늘 왜 이렇게 출석 잘 불러요? 웅양지의 위기다. 정모 혼자 남겠다 라고.
0: 아, 그쵸. 사실 오늘 입이 제대로 풀렸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좀 제대로 풀려 있네요.
0: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아침에 스케줄도 하고
1: 아 스케줄 하고 왔구나.
0: 네, 녹음을 잠깐 또 하고 왔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다 풀렸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0: 네,
1: 네,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0: 히 이렇게 귀찮으신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니요. 방금 제가 직님 거 읽어드렸으니까.
0: 아, 네. 히 크래비티님께서 오늘 친친 꼭 호주 같아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함디 송디는 호주 가봤나요? 전 크리스마스에 호주 가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라고.
1: 오, 호주는 한 번도 안 가봤죠?
0: 저도 호주는 네, 안 가본 것 같은데.
1: 저도 호주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근데.
0: 가세요.
1: 네.
0: 저랑 같이 갈래요?
1: 갈래요?
0: 갈래요?
1: 어? 근데 진짜 갈래요?
0: 갈래 몰래?
1: 갈래 몰래?
0: 갈래 몰래?
1: 갈래 몰래?
0: 갈래 몰래?
1: 갈래 몰래?
0: 아니 너무 멀어서 애매하긴 해.
1: 애매하긴 해. 어. 아지기님께서는요 함송디랑 남은 하루 내내 함께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데 뭐 먹으면서 봐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 점액추 부탁해요라고. 뭐가 좋을까요? 좀 뭐 먹으면서 보면.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1: 네?
0: 분식 쪽으로 가면 어떠실까?
1: 오, 오늘은 분식 쪽으로.
0: 네.
1: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핑거푸드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들으시면서 아. 또 보시면서 먹기에는.
0: 저녁인데 핑거푸드?
1: 저녁 핑거푸드 해가지고 이제 치킨 이런 거.
0: 그럼 핑거푸드가 아니잖아요.
1: 치킨 핑거푸드 약간 좀.
0: 아 그냥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으면 핑거푸드인가요?
1: 핑거, 네, 그럼 핑거푸드예요.
0: 보법이 남다르시네요.
1: 핸드푸드.
0: 아
1: 핸드푸드 정도.
0: 아 네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 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노래들 들고 왔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1: 네, 문자번호 #800 2번 80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free.
0: 네. 아, 갑자기 프리라고 틀면 당황하잖아요.
1: 아,
0: 네.
1: 아, 당황해요?
0: 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이 계절에 이 노래 들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엑소의 첫눈, 인피니트의 하얀 고백.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2: 야간 자율학습.
3: 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3: 조용 조용.
4: 지금은 야자 시간.
3: 아, 사람이 꾸준히 한결같아야 뭐 하나라도 해낸다고 하죠.
4: 네, 그래서 오늘도 한결같이 공부는 잠깐 미루고 야자 시간을 음악으로 즐겨보겠습니다.
3: 네, 그 음악은 역시 또 한결같이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야자 시간에 선생님 몰래 같이 들으면 신날 노래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4: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의외의 선곡.
3: 자, 우리 방송반 제작진 친구들이 함디한테 또 스틴 비버를 빼앗으면 재밌겠는데, 송디한테 몽글몽글한 노래를 빼앗으면 신선하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선정한 주제라고 합니다.
4: 네, 이 노래를 형준이가 들어? 이걸 원진이가 듣는다고?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노래들. 그야말로 저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러비티도 예상 못했을 의외의 선곡들을 골라왔는데요.
3: 한번 송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4: 네, 제가 선곡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입니다.
3: 오! 네, 명곡 명곡.
4: 제일 외상치 못했던 이유는,
3: 네?
4: 형준이가 영어 노래 들어? 팝송을 들어?
3: 형준이가 팝송을?
4: 살짝 그러실 부분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팝송에서 네. 하나 꺼내봤습니다.
3: 아, 좋습니다.
4: 어떤가요? 그동안의 제 선곡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3: 야, 확실히 여기에서 선곡하는 건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저는 워낙 이거를 형준이의 그 화장실 콘서트에서 네. 많이 들었어가지고
4: 아, 네, 네. 좋습니다.
3: 좋습니다.
4: 네,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감상도 알려주세요.
3: 네, 문자번호 샵 800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프리.
4: 빨리 하세요. 네, 2422님께서 송디 맨날 함디가 뭐 제대로 안 읽으면 톡톡 치는 거 진짜 웃겨요 라고.
3: 아, 나는 오늘 뭐 웃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웃겨서 날 치는 줄 알았어요.
4: 아니에요, 이제 바로 들어가시라고요.
3: 아, 뭐 여기 난 코드 네. 아웃 있길래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4: 오늘 좀 집중 좀 하실게요.
3: 하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네, 그럼 노래 나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0: 네, 송디의 추천곡 테일러 스위프트 크루얼 썸머로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괜찮으시죠?
0: 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나, 왜 이렇게 혀가 안 꼬이지 오늘? 미치겠네.
1: 괜찮아요.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이 있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또 김거가님께서 원래 팝송은 가사 모른 채 들리는 대로 부르는 게 맛이에요. 영어 가사 의식하는 순간 발음 이상해져요 라고.
0: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대로 발음 못할 바엔 그냥 하는 게 낫다. 자, 원진아 누나님께서는요, 송영준 화장실 콘서트 레어콘이네요. 원진아 후기 좀이라고 하시는데 현재 네.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늘 항상 그쵸?
1: 저는 근데 아는 부분만 불러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머리 말리면서도 계속 불러요.
1: 맞아요.
0: 네, 카와이님께서는요, 또... 지금 네? 퇴근 중인데 기분이 좋아지네요이라고. 오, 벌써. 아, 벌써가 아니네.
1: 그쵸.
0: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네. 또 2684님께서 송디 팝송 들을 때 가사 해석도 찾아보나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팝송 듣는 거예요? 송디의 팝송 선택 기준 궁금해요.
0: 찾아봐요? 좀 가사 해석?
1: 저는 해서 너튜브에 올라오는 거 무조건 찾아보고요.
0: 무조건 찾아봐요.
1: 그 한국어로는 사실 영어 이 가사가 좀 직설적일 수 있는데
0: 맞아요.
1: 영어는 좀 뭔가 좀 광범위하게 좀 풀어지는 경향도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부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팝송을 해석을 좀 여러 개 봐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합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좀 희한하죠?
0: 희한하네요.
1: 의외죠? 아,
0: 의외인데요? 그렇게 해서 약간 배우는 단어들도 있고.
1: 아, 네. 왜요?
0: 네. 네. 네. 0685님께서는요, 오늘도 선곡 너무 좋네요. 피디님 선곡 때 핑퐁즈 선곡 대결 기대돼요. 라고.
1: 아,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이제 또 엔딩곡은 또 피디님이 늘 항상 선정하시니까 과연 엔딩곡이 더 좋았는지 저희의 선곡이 더 좋았는지 여러분 많은 문자 남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피디님께서 아, 너튜브 가사에서 그런 찰떡 같은 영상이랑 같이 올라와서 더 재밌음이라고.
0: 네.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런 영상들은 어떻게 찾아가지고
0: 그쵸, 그쵸.
1: 이 노래에 어울리게 영상을 만드는지.
0: 맞아요. 그런 것도 진짜 그분들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노래가 네. 더 좋게 들리고, 그쵸?
1: 네.
0: 네, 5910님께서는요, 혹시 친친해서 약속했던 함송디 듀엣 어디까지 왔나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너무 궁금해요. 라고.
1: 아하.
0: 어디까지 왔나요, 송디?
1: 거의 다 왔죠.
0: 거의 다 왔어요?
1: 네.
0: 오. 오늘 혹시 녹음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1: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0: 네, 그 조만간 아마 조만간이지 않을까.
1: 조만간은 네, 뭐예요?
0: 조만간이지 않을까. 좀만 네. 기다려주세요. 조만간일 거예요 라는 말을 좀 합쳤어요.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핑퐁즈만의 대화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네. 자, 랄리님께서는요, 그래서 전 공부할 때 팝송 틀어놓고 해요 라고. 아, 그래요? 약간 오히려 좀 집중이 더 공부한테 좀 잘 되려나? 가사에 안 되는 게 아니라?
1: 이게 한국 가사면 따라 부르게 되고 집중이 아,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차라리 모르는 가사로 가겠다 전략인 것 같아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선곡이어 가볼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함디가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오늘의 제 의외의 선곡은 뭘까요?
1: 비님께서 네. 비버 안 되면 라우브가 있습니다. 라고.
0: 맞아요, 제가 좀 메이저 R&B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아,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번 제 선곡은요, 요아소비의 요르니 하케르라는 곡입니다.
1: 오, 네. 근데 생각보다 의외는 아니에요.
0: 의외는 아니에요?
1: 원래 J-POP을 좀 들으시잖아요.
0: 원래 J-POP 듣는데 이런 요아소비 같은 스타일, 되게 통통 튀는 매력의 스타일보다는 전 좀 그래도 J-POP으로 가도 약간 되게 좀 락 아니면 좀 잔잔한 락 아니면 좀 R&B 쪽 많이 듣는데
1: 네.
0: 이런 노래는 제가 진짜 일본에 뭐 우리 뭐 스케줄 때문에 가서 좀 네. 되게 기분 내고 싶을 때 네. 약간 좀 많이 듣는 이런 노래입니다.
1: 그럼 이게 일본 가사니까 어떤 네. 가사인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더 듣기 편할 것 같아요.
0: 근데 이 가사가 좀 되게 심오해요, 되게.
1: 아, 그래요?
0: 네, 조금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지만 노래는 되게 밝아서
1: 네.
0: 뭔가 되게 그 대비가 조금 선명한 노래라서 여러분이 좀 직접 찾아보시면 조금 놀랄 정도의 가사 내용이어가지고 민머무님께서 의외가 아닌데라고. 진짜요?
1: 네.
0: 그래요? 그런가?
1: 생각보다 되게, 의외가 아니죠.
0: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제가 막 여러 노래 막 여러 장르 막 이렇게 찾아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내가 딱 좋아하는 거, 내가 딱 좋아하는 장르 막 이런 것만 좀 들어서 아 좀 어렵긴 했습니다 오늘.
1: 뭐 그럼 의외일지 아닐지는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네. 요아소비의 요루니 하케루

0: 자, 저의 추천곡 요아섭의 요르니카케를 듣고 왔는데요. 문자창에 난리가 났어요.
1: 나갈 동안 1102님께서 아 너무 함디가 들을 것 같은 노래. 네. 또 소희님께서 들으면 들을수록 함디가 들을 것 같은데. 네. 8670님께서 딱 듣자마자 너무 의외가 아닌데요. 심지어 함디가 부르는 게 상상이 돼요. 전 어떤 가수가 좋아지면 좋아하는 노래들을 다 그 가수 버전으로 들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함디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커버 자주 올려주세요. 아,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저도 들으면서 네. 생각보다 함디가 들을 것 같은 노래인데라고 생각했어요.
0: 좋네요. 약간 아, 제가 약간 원래 네. 되게 우리 팬분들에게 추천할 때도 네. 되게 이런 여자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잘 추천을 안 해드렸었거든요. 네. 좀 이제 뭐 저스틴 비버, 뭐 라우브, 막 항상 이런 분들만 좀 추천해드리니까 네. 되게 의외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1: 아, 뭔가 노래가 네. 이거 원진영이 듣겠다 싶었어요.
0: 아, 실패네요, 실패. 아쉽습니다. 네.
1: 저처럼 안 들을 것 같은 팝송, 영어로 가셔야죠.
0: 아, 예. 네.
1: 함원진과 일본어? 이거 너무 연관성이 있다.
0: 그러면은 다음 선곡 한번 기대해 볼게요.
1: 한번 기대해 주세요.
0: 1418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함디도 듣는 거 보니 저 운명인가 봐요라고. 아우, 드디어 제가 좀 숨을 쉴 수 있는 문자가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또 3192님께서 오늘 핑퐁즈 니값이라고.
0: 아, 오늘 조금 핑퐁핑퐁하네요 좀.
1: 그렇죠. 사실 이 핑퐁즈가 티키타카가 잘 돼서 핑퐁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뭐 오랜만에.
0: 네, 한번 또 저희 오늘 끝까지 한번 기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2022님께서 헐 한 끼도 못 먹었다고요? 어머나 왜죠? 라고 해주셨는데
0: 마땅히 왜? 먹을 시간이 없긴 했어요.
1: 아, 그쵸.
0: 네, 일어난 것도 좀 스케줄 바로 전에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1: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친친나 이제 여기 오면 항상 간식이 준비해줘가지고.
0: 와, 이런 친친나 어떻게 보내죠?
1: 어떻게
0: 이런 야간 자율학습 어떻게 보내죠?
1: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0: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1: 또 0535님께서 함지송지 배고프죠? 저는 진짜 핑거푸드 뼈의 장국과 함께 라디오 들어요 라고 하는데
0: 진짜 핑거푸드네요.
1: 진짜 손으로 뜯는 맛이죠.
0: 아, 제대로 아주 비주얼도 장난 아니게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미니러뷰님께서는 이 정도면 함디 중국 노래 골랐어야 했다라고. 아,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 노래 갖고 샹자니 와 샹자니 이런 거 갖고 올 뻔했어요.
1: 아, 아쉬웠어요.
0: 네, 아쉬웠네요. 히레 비티님께서는요 함런버를 먹으면은 오늘 베어스 이기나요? 라고.
1: 이기나요?
0: 아, 오늘 아마 제가 안 그래도 중간에 확인해봤는데 1대1인 것 같더라고요.
1: 아하.
0: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1362님께서 아니 핑퐁지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몰폰증인데 자꾸 웃음나요.
0: 아하, 또 이렇게 재밌는 핑퐁지 보낸다고.
1: 죽어도 못 보내.
0: 아, 네. 포미님께서는요 네. 함디 요아섭이 노래 라이브 방송 때 진짜 불러줬던 거예요 라고. 아, 나 불러줬었나? 요아섭이 노래를?
1: 아, 그런가 봐요. 사실
0: 봐요.
1: 원진 함디보다 우리 러비티가 더 잘 기억할 거예요.
0: 그럴 거예요.
1: 네. 네.
0: 아,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1: 네.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함송디가 직접 골라왔지만 어쩐지 낯선 노래들 의외의 선곡이라는 주제로 추천곡 채우고 있는데요.
0: 이번에 송디가 한 곡 더 추천해줄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 곡은 태연의 Melt Away입니다.
0: 아, 이것도 화서트.

0: 뭐라 그래? 뭐냐? 송서트.
1: 송서트 중에 하나죠.
0: 송서트에서 맨날 나오는 노래잖아요. 근데 사실, 아 뻔해 뻔해.
1: 근데 사실
0: 뻔해.
1: 함디는 너무 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 네.
1: 하지만,
0: 하지만.
1: BUT.
0: But,
1: but. 네.
0: 뭔가
1: 우리 러비티들은 네. 제가 이런 노래 듣는다고
0: 네.
1: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아, 여러분 한번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태연의 Melt Away.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3: 네, 선생님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태연의 멜트어웨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참치만 연어님께서 오 송디 이건 의외다. 송디 으른강하시네.
3: 문자창이 좀 저한테는 좀 각박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2: 아니죠.
3: 네, 또 제이님께서는요. 송서트 선곡 라인업이 거의 정해져 있나 봐요. 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연음 노래를 좋아하는 연음이 많은 너네 아까도 구아우하고 지금 나 이거 제가 계속 부르는 게 이거네. 들리는 게 예, 막 저 막 거실에 있으면은 막 송디 목소리로 구아우하 아니면 나 이거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2: 한디 오늘 좀 예리하고 오늘 네. 날 잡았네요.
3: 날 잡은 것 같아요.
2: 네.
3: 아 그러네.
2: 예리한데요?
3: 이런 멜로디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2: 네, 딱 마침 알럼님께서 그 한디 아까 몰이당했다고 바로 송디한테 반격하네요라고. 네.
3: 아까의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좀 가시방석이었었어가지고.
2: 네. 네.
3: 리미님께서는요, 송디 태연님 노래 되게 말투 너무 좋다. 네. 송디 태연님 노래 자주 추천하는데. 이라고.
2: 네. 근데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에 다양한 또 노래도 있고 장르가 있잖아요.
3: 네.
2: 이런 R&B스러운 노래는 잘 추천 안 하지 않나.
3: 그렇게 하기엔 저번에 백현 선배님의 놀이공원 갖고 오지 않았어요?
2: 그거랑 좀 다른다고 할 수 있죠.
3: R&B 아닌가요 그것도?
2: 1923님께서 함디 어쩌죠? 이번 송디 선곡도 의외의 선곡 맞는 것 같은데 함디 큰일 났네. 다음 선곡 화이팅 이라고.
3: 근데 진짜 제 다음 선곡은 진짜 의외이실 거예요.
2: 아 근데 저 그 네. 전에 네. 하나 댓글 하나 있다가 사라졌는데
3: 네, 어떤 거예요?
2: 의외긴 하다. 송디가 영어 제목 노래 추천을? 저 그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3: 네, 사라졌어요. 근데 하지만
2: 송디랑 영어랑 좀 안 어울리나요?
3: 아 송디가 읽기 전에 좀 후딱 이렇게 작가님이 좀 빨리 지워주셨는데 네. 아 송디가 읽어버렸네요.
2: 자 그럼 바로 함디의 의외의 선곡 가볼게요.
3: 자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김광석 선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인데요.
2: 이건 진짜 의외죠.
3: 의외죠.
2: 네.
3: 저 이거 많이 들어요.
2: 아.
3: 예, 저 이거 조금 기분이 좀 울적한 날, 네. 예, 좀 기분 업 시키려고 많이 들어요.
2: 아, 그러면 예.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3: 네, 있잖아 젤리 좋아해부터 3부는 반말 모드로 쭉 이어지니까요. 지금부터는 저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문자 남겨주세요.
2: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도 좋고요. 요즘 여러분이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소개하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3: 네, 문자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2번 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3: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이었죠. 김광석 선생님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함원준.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구운 피부 맛 젤리랑.
0: 오, 나는 그렇다면 홈런 맛 젤리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6097이가 나 얼마 전에 48시간 동안 하는 디톡스 했거든. 친구가 4kg 빠졌대서 나도 해봤는데 나는 1kg도 안 빠졌어. 한 600g? 이거는 그냥 이틀 굶어도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억울하네. 나 왜 살 안 빠졌을까? 라고.
0: 그래도 지금 당장보다는 좀 나중에 효과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1: 맞아, 그럴 수도 있어.
0: 맞아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1: 기다리자.
0: 자, 0410은 난 요즘 토마토 키우는 거에 빠져있어. 예전에 함디가 정모랑 같이 토마토 키운 거 보고 키우게 됐는데 싹이 4개나 텄어. 이름도 물음표토라고 지어졌어. 앞으로 잘 자라라고 응원해줘 라고.
1: 문자가 깨져가지고 이름이 잘 안 보이지만 무슨 무슨 토야.
0: 아 그런 거야.
1: 잘 자라 라고
0: 잘 자라라.
1: 토마토즈의 일원인 함디가 말해줘.
0: 우리 무슨 무슨 토야 잘 자라라.
1: 네 좋아.
0: 0410과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
1: 그래. 3609가 나는 요즘 미라클 모닝에 빠져있어. 새벽 달리기 하고 샤워하고 출근하면 11시부터 졸림. 그래도 뿌듯해 라고.
0: 오
1: 맞아. 나도 미라클 모닝 하면 되게
0: 맞아
1: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 대신 점심때쯤에 무조건 졸려.
0: 맞아. 나도 한동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 다녀오고 막 그랬었거든. 그거 오래 안 가더라. 하지만 화이팅. 8696은 나는 요즘에 말차 스무디에 꽂혔어. 말차 스무디는 말차 랭킹 몇 위에 올라가려나 라고. 또 내가 이렇게 말차 먹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정한 티어 리스트가 좀 있는데 말차 스무디 한번 나중에 나도 도전해볼게. 뭐 특히 뭐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랑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 아정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듣고 왔어.
3: 3부 야자는 계속 반말 모드 야자 타임으로 문자 소개해볼게.
2: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어. 자, 쪼프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프리허그 가자라고. 아, 송디 한 번만 안아줘.
2: 그래. 아, 좋다. 예. 고마워 쪼프야.
3: 고마워 쪼프야.
2: 또 0685가 함디 근데 아까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 좋다고 5년째 말하는 노래 아냐? 라고.
3: 우리 길이 비밀이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리 친친방 작가핑이 좀 의외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때 작가핑? 인정?
2: 모르겠다는데.
3: 아주 그냥 이번 주 마지막이라고 막 나가는구만. 오케이, 두고 봐.
2: 자, 또 김거가가 근데 의외로 선곡 더 잘한 사람이 얻어가는 거 있어? 혹시 기쁨의 박수?
3: 오, 약간 뿌듯함?
2: 그냥 뿌듯함 정도?
3: 희열감?
2: 기분 좋다 정도?
3: 음흠. 오늘 그래도 피디핑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치?
2: 맞아.
3: 음흠. 자, 3198은 나 요즘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는데 함성대가 결정해줘. 뭐냐면 바로 수족관 장난감이야. 빙글빙글 물고기들이 돌아가는 건데 어때? 물멍템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2: 이게 수족관 그 장난감이구나.
3: 안에 물고기들도 다 장난감인 거지?
2: 그런 것 같아. 되게 이쁘다.
3: 이쁘다.
2: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아.
3: 사서 보여줘.
2: 물멍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3: 물멍템 될 수 있을 것 같아.
2: 나 내 말 따라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사서 보여줘.
2: 공감하고 있는 거 맞지?
3: 약간 그래도 내가 살 것 같진 않은 아이템 같은 느낌. 오케이.
2: 라리가 안녕, 난 라리야. 이번 주에 아빠 생신인데 딱 그날 크래비티가 부산에 온다지 뭐야? 어쩔 수 없이 불효를 택했어. 아침에 아빠 미역국만 끓여드리고 부산으로 뛰어갈게. 함디 송디는 기억나는 불효 에피소드 있어? 라고. 오.
3: 불효? 와, 불효 에피소드? 와, 나 너무 큰 거 있어. 난 이게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죄송한. 나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약간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어.
2: 한번 소개 가능해?
3: 이제 그때 한창 내가 댄스 학원 다닐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 너무 그게 붐.

0: 꿈이었어. 그 B자 써져 있는 헤드폰 알아? 되게 비싼 거? 그게 블루투스 헤드폰이 되게 그때 한창 신드롬을 일으킬 때였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도 아, 그 닥터네 그거 블루투스 헤드셋 나도 너무 갖고 싶다 엄마. 나 엄마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또 막 20-30만 원 했었으니까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엄마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엔 내 생일날 사주셨어 그거를. 오. 근데 블루투스가 아니라 유선 헤드셋으로 사주신 거야. 오. 그 같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유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울고 불고 뗐었던 기억이 있는데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죄송해.
1: 그렇네. 죄송하겠네. 나는 불효 에피소드 없어.
0: 야.
1: 난 없어. 야. 난 말 잘 들었어. 엄마가 옷 사주면 우와 고마워 하고 했어.
0: 방해 출입 금지 그건 어떻게 된 건데?
1: 아 그건 뭐야 뭐 출입 금지.
0: 자 IM은 나 저번에 함디가 싫어하는 버터떡 처음으로 먹어봤어. 이게 함디가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었어. 또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이 많이 알려줘라고 IM이 남겨줬어. 어 지금 구하러 다니실 수 있나?
1: 창균이 형 말하는
0: 거야. 아. 보고 싶다 창균이 형 우리.
1: 그래서 뭐 싫어하는 거 있어? 좋아하는 거?
0: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 근데 나 버터떡 싫어하진 않아.
1: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야?
0: 그냥 이걸 왜 굳이 유행을 시키지 싶은 그런 느낌인 거지.
1: 그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0: 막 엄청 맛없진 않아. 먹을만은 해. 근데
1: 지금까지 쌓아온
0: 이미지가 좀 이렇게 됐네. 아무튼 또 좋아하는 거는 요새는 좀 그 저번에도 말했던 뺑오쇼콜라 그거랑 좀 최근에는 휘낭시에 좀 다시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 오늘도 휘낭시에 사 먹었어.
1: 잘했어. 또 참치가 PD핑 대 매니저핑 선곡 대결 궁금한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네.
0: 그러니까 우리 아직 풀고 가지 못한 이 떡밥들 너무 많은데
1: 맞아.
0: 이 지금 기승전까지만 있는 우리의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벌써 결을 내야 한다니 이거 정말 갑자기 완결내는 뭐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쵸? 네, 아쉽습니다. 자 0685는 송디 엄마 몰래 현질한 액수가 불효 아닐까요? 맞네 맞네 완전 부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난 진짜 현질 같은 거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
1: 거짓말하지
0: 진짜요.
1: 마.
0: 진짜요? 나는 현질을 한 번도 안 했었어. 하려다가 실패한 건 있는데.
1: 그래? 응. 근데 맞아. 나 불효자였어. 인정해.
0: 인정하니까 더 열받네. 인정해.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질문 많이 많이 남겨줘.
1: 문자번호 샵 8002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0: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 레세라핌의 분팔라.

0: 르세라핌의 분팔라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까?
1: 뭐가 아까 장난감 수족관 갖고 싶다던 친구 카땡 선물하기에 찜 해놔 라고. 오, 되게 멋있게 말하는데 약간 지인이라서 사주려는 건가?
0: 너가 갖고 싶다면 뭐 내가 사줄게.
1: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은 그렇게 해두면은 누군가는 줄 수 있을 것 같다.
0: 그럴 수도
1: 약간
0: 있고.
1: 그런 말. 응?
0: 또 2732가 오늘 계속 함디가 지는데.
1: 아니 난 진 적 없는데.
0: 함디도 지고 야구도 지고.
1: 아닌데 야구는 지금 똑같은데.
0: 아 똑같아?
1: 무승부 중인데. 해님은 함디야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래. 핑퐁제는 항상 함디가 지겠네라고. 맞아 이게 맞지.
0: 맞아.
1: 원래 더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야.
0: 근데 항상 원래 함디가 져.
1: 맞아.
0: 내가 원래 이 기가 좀 세잖아. 기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세잖아.
1: 귀가 얼마나 센지 한번 만져볼까?
0: 진짜 이런 것만 안 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 함성.
1: 4613은 함성디가 추천해준 핑거푸드는 아니지만 족발 먹으러 나왔어. 쟁반국수에 마늘 소스에 찍어 먹는 족발 왕 맛있겠지라고. 아까 우리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일부러 이런 문자를 보낸 건가?
0: 그런 것 같아. 또 9532가 와, 나 SNS에 크리에이티 노래를 여러 악기로 커버하는 영상을 작년 겨울부터 올리고 있는데 좋아요 1만 넘었당 우히히히 라고.
1: 오 대박이다.
0: 우와.
1: 우와 어떤 악기들로 커버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0: 뭔가 피아노도 있고
1: 그치?
0: 기타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1: 대박 만능인데?
0: 한번 찾아봐야겠어.
1: 그니까
0: 또 저번에 그 내가 그 깨똑에 보낸 그거 있잖아요.
1: 어떤 거죠?
0: 그 우리 샌내꼴을 동물의 땡으로 그 바꿔가지고 올린 거 그거 보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할 때 여기서 사연을 한번 소개했었어.
1: 맞아 했었어.
0: 그래서 내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제가 공유했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1: 맞아.
0: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1: 진짜 노래를 엄청 사랑해주는 게 느껴가지고.
0: 맞아.
1: 너무 감사하지. 5481은 화장실 송서트 노래 리스트 궁금한데 생각나는 거 더 있어? 라고.
0: 나는 좀 다양해 사실.
1: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건 일단 할로로님의 입춘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그건 저번에 얘기했지.
1: 그것도 진짜 많이 부르고.
0: 나는 그 사실 배가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라는 곡이 있어.
1: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0: 그 곡 진짜 추천할게. 내가 사실 여기에서 너무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주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좀 맞는 주제 없더라고.
1: 아하 이런
0: 근데
1: 이런.
0: 여기서 마지막 주니까 여기서 다 시원하게 공개하고 갈게.
1: 좋아. 그거랑 무슨 옛날에는 일본 노래 한창 엄청 부르던 거 있었는데.
0: 아 맞아. Always?
1: Always 모르겠어. 제목은 모르겠는데.
0: 니시노카노.
1: 맞아.
0: 하이.
1: 아무튼 쪼프야서님께서는 쪼프야서는 난 다쳐서 불효 저질렀어. 인대 늘어나서 다리에 깁스하고 감자 썰다 손가락 잘라서 응급실 가고.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경험 많지 않아? 라고.
0: 아 맞아.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딸아들이 다치는 게 제일
1: 그치.
0: 불효일 것
1: 그게
0: 같아.
1: 그게 제일 불효지.
0: 맞아.
1: 근데 나는 많이 다친 적이 없어. 약간 막 뻣부러져서 깁스하고 약간 이랬던 경험이 많이 없어.
0: 나는 예전에 발가락 뼈에 금이 가가지고 그 춤추다가 그때 다친 거 말고는 거의 나도 없는 것 같아.
1: 나도
0: 하나 그거 있다.
1: 뭐?
0: 예전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옆에 난간을 잡았어. 근데 그 난간에 날카로웠던 게 있었던 거. 손이 조금 이렇게 많이 다쳤었는데 그때 좀 엄마가 속상해하셨지. 어릴 때니까.
1: 맞아. 그런 것도 흉터 나오면 더 속상하시고 그러지. 자 친친방 친구들 문자 소개하고 있고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들을까?
0: 좋아.
1: NCT U의 백이진스 듣고 올게.

0: NCT U의 백이진스 듣고 왔어. 쪼꼬푸들이 백이진스 송디가 끝내게 주게 잘 추는 노래잖아 라고. 아 옛날에 송디가 챌린지도 했었지 이거.
1: 맞아 챌린지 했었는데
0: 기억나네 기억나네.
1: 또 1418이가 나 오늘 놀러왔는데 하늘이 너무 함지 송디처럼 예뻐서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 찍어봤어 이라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0: 오, 되게 몽환적이다.
1: 나 일어나는 너무 좋아해.
0: 그러니까 되게 몽환한데?
1: 근데 뭔가 야자수까지 있고 음흠. 뭔가 좀 제주도 같다.
0: 그니까 어디야? 신기하다. 스리는 최근에 생일이었어서 오늘 막 배송온 선물들 언박싱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함디 송디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언박싱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친친 와가지고 하루 언박싱 할 때가 좀 너무 행복하더라고.
1: 그거 형 너무 가식이야 지금.
0: 왜?
1: 그거 너무 꾸며진 말이었어.
0: 같이 우리 같은 편 아니야?
1: 아니야 근데 방금 그거는 너무
0: 그런 건가?
1: 그거였어.
0: 아 그래? 알겠어.
1: 나는 교환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와.
0: 아니 아니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1: 나의 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0: 그런 거였어? 그러면은 매주 너가 쓸까 그랬다.
1: 그거 빼고 다시 해볼까?
0: 그거 빼고? 제일 행복할 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나는 요즘 아이스크림 먹을 때.
0: 아이스크림 먹을 때.
1: 맞아, 맛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나는 그 땡또아.
0: 땡또아.
1: 땡또아.
0: 땡또아 맛있지. 나는 요새 또 곡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와 너무 죽이는 라인을 나왔을 때. 아. 죽이는 가사 나왔을 때.
1: 본인이 생각해도 와 이건 찢었다.
0: 오, 막 이러면서. 오, 막 이러면서.

0: 이러면서 듣는 약간 그런 때.
1: 또 I love gravity가 크크크크크크 끼리끼리랭.
0: 그치 그치, 우리는 또 같은 편이니까.
1: 맞아. 아 근데 잠깐.
0: 왜?
1: 벌써 시간이 야자 끝날 시간이래.
0: 이런 이런, 아쉽게도 여기서 함성대 야자는 끝이지만 그래도 4주 동안 친친방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1: 저 진짜 나도 그렇고, 그리고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친해지잖아. 우리 사부에서 같이 급식 먹을래?
0: 내가 코다리 강정 대신 먹어줄게. 그럼 우리는 송서트의 또 다른 셋리스트 한 로로의 입춘 듣고 사부에서 만나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일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어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2: 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매성 고등학교.
1: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까요? 와앙.
2: 자, 6월 24일 금요일 내일 매성고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밥, 시원한 물 비빔 냉면, 갈비 만두, 직화 간장 불고기, 열무 김치, 그리고 이것.
1: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올해 유행했던 디저트 중 하나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하고 맛은 달콤한.
2: 아니요, 이름부터 캐릭터성이 없고 맛의 메리트도 없는 그 디저트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버터떡, 2번 두쩡크.
2: 네, 정답 보낼 거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아홉의 슈가 하이.

0: 친구이기도 하고 친친빵 DJ로도 다녀간 옹디, 옹기 씨의 그룹 아홉의 신곡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와 다르게 이번엔 아주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브라질 펑크 사운드를 K-POP 스타일로 풀어낸 음악에 강렬한 퍼포먼스까지 곁들였다고 하니 무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 8일에 발매될 아홉의 새 앨범 런 투 유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버터떡.
0: 아, 정말 매정하게 얘기고 하네요. 딱딱하게.
1: 네, 조금.
0: 네, 내일 매선곡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밥, 시원한 물비빔 냉면, 갈비만두, 직화 간장 불고기, 열무김치, 버터떡.
1: 아, 근데 나 되게 이 급식 메뉴에 네. 밥 한 글자만 써져 있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0: 뭔가
1: 뭐 맨날 뭐 어떤 뭐 거봉밥 아니면 뭐 그쵸. 어떤 현미밥 뭐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0: 그렇죠.
1: 밥.
0: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1: 그러니까 뭔가 신기합니다.
0: 함송디가 다음에 유행시키고 싶은 디저트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1: 아, 유행시키고 싶은 디저트? 아, 유행시키고 싶은 거?
0: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이미 유명한 것들이라서.
1: 그렇지. 너무 이미 유명한 것들이라서.
0: 저는 에그타르트.
1: 에그타르트 맛있죠. 네. 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와가지고 뭔가 확 유행할 만한.
0: 저는
1: 송디의 말랑볼 이런 거? 아, 유행시켜볼까요?
0: 아, 저 유명해지면 좋죠.
1: 야, 말랑이 요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송디의 촉감을 약간 연구원들이 직접 분석해가지고 다 와서 만져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뭐 무슨 가루 몇 퍼센트 몇 숟가락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와가지고 송디 말랑볼과 촉감이 똑같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0: 제가 실험체인가요?
1: 그래서
0: 디저트요 디저트.
1: 송디가 그 몰드에다가 볼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송디 말랑볼 말랑이.
0: 아니면 그런 거 하자.
1: 어떤 거요?
0: 우리 친칠라에 다녀간 스페셜 네. DJ들의 네. 말랑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붙여놓는 거야.
1: 아, 여기다가
0: 1대 말랑볼.
1: 그 손가락 손바닥 이렇게 자국하는 거 마냥
0: 손 대신 우린 말랑볼로 가는 거야.
1: 아, 뭐 볼 이렇게 다 찍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파데 묻으면 어떡해요 근데?
0: 아, 그거까지 상상 안 해봤고 네. 그냥 뭐 재미난 뭐 N의 상상력으로 얘기해봤어요.
1: 네, 5206께서는요 함디 버터떡한테 한 달 동안 악플 달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버터떡에게 공개사과 한번 어떠신가요?
0: 진짜 공개사과 한번 해주세요.
1: 네, 버터떡님 버터떡군 양 어쨌든 우리 버터떡 친구야 내가 좀 많은 기대를 했었나봐 미안해. 내가 너를 먹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터떡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 전에 너무 히트쳤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난 너가 걔를 너무 설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기대를 했던 점 미안해. 알겠지? 다음부터 너한테 그런 기대 안 할게. 내가 괜히 기대를 한 것 같다.
0: 그럼 이 마음을 담아 삼행시 갈게요.
1: 삼행시
0: 버
1: 버터떡아
0: 터
1: 터줏대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를 먹으면서 생각이 들었어.
0: 떡!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호랑이 만화가 있었잖아. 너 주면은 바로 도망갈 것 같아. 고마워.
0: 사과 맞나요 이거? 아, 자, 뭐 버터떡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럴 네. 것 같아요.
0: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우리 라리님 축하합니다.
1: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1번 버터떡이요. 아까 불효자 라리예요. 부산 가서 러비지 친구들이랑 크래비티 보고 부산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친구 집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산에서 러비티들과 다 같이 버터떡 나눠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5910님께서 저는 요즘 원데이 클래스로 반지나 도마 등등 만드는 거에 빠졌어요. 뭔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만들고 나면 뿌듯하니까 좋더라고요. 함송디도 DIY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1: DIY 뭔지 아시죠?
0: 네.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드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0: 아 저는 만드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만들다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1: 아 맞아요.
0: 좀 혼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일단 좋아합니다. 우리 함진이는요?
1: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제 퀼트 공예를 옛날에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0: 네. 네,
1: 많은 이런 것들 뭐 지갑 이런 거 좀 많이 만들기도 했고
0: 네.
1: 뭐 커피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0: 아... 네,
1: 만들기는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좋아요.
1: 좋아요?
0: 네 의미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뭔가 그런 만들기 하는 시간에는 되게 뭔가 아무런 잡생각도 안 들고 그렇죠?
0: 그렇죠.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1: 맞아요. 이 553님께서는요 사촌 동생이 지금 곧 돌을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전동 자동차 사주면 좋아하려나 아니면 용돈 뭘 사줘야 할지 너무 고민인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0: 오.
1: 돌을 바라보는 사촌 동생 이면은
0: 금?
1: 금?
0: 아닌가?
1: 금이요?
0: 네.
1: 금?
0: 아니에요.
1: 골드?
0: 아, 네. 골드. 그 아, 금값이 비싸서
1: 아, 그 딱 아, 뭔가, 지금 주면은
0: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금반지 이런 거 해 주고
1: 아,
0: 그런 것들 있잖아요.
1: 어, 네, 그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그럼 다른 걸로 추천해드릴게요.
1: 아 다른 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약간 전동 자동차 이런 걸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저는 그거 아니면 그런 용돈?
1: 용돈?
0: 그냥 이제 용돈이나 상품권?
1: 아니면은 아까 좀 DIY 얘기 나왔으니까 그 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애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0: 네.
1: 약간 그런 애기 옷 같은 거 약간 직접
0: 오.
1: 따서 좀 선물을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라나 어렵나?
0: 저희도 돌을 앞두고 있는 사촌 동생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물티슈 그런 거 어때요? 사실 이 돌이면
1: 네.
0: 이제
1: 아, 좀
0: 그런 물티슈 이런 것들
1: 살균 물티슈
0: 네 이런 걸 많이 써야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그런 것들을 구비추면 좋잖아요.
1: 약간 센스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진짜 아, 옷 짜서 주자. 옷 짜서
0: 그래요.
1: 딱 줬는데 갑자기 이모 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애 약간 이런
0: 아
1: 그렇게 될 수 약간 네. 아무튼 뭐든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5910님께서는요 오라 달콤한 핑퐁즈 듀엣이요. 힘들게 러닝 뛰고 있었는데 고시라니 갑자기 러닝 뛸 힘이 솟아나네요. 조금만 좀만간 기다릴게요. 야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네 좀만간 기다려주세요.
1: 네 좀만간이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일기 제가 써왔습니다. 노래 듣고 일기 교환으로 돌아올 건데요.
1: 8696님께서요 혹시 소원 요청도 가능해요? 원진이가 불러주는 위시 어브 너스타 듣고 싶어요. 마지막인데 조금만 들려줄 수 없나요? 라고
0: 한 소절 해주세요.
1: 한 소절 Wish upon a star 다시 만날 오늘을 기다릴게 See you again Yeah.
0: 오 에이.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린다.
1: 그쵸 그쵸
0: 딱 지금 상황이랑 맞네요.
1: 맞습니다.
0: 자 네. 그럼 8696님께서 듣고 싶었던 이 노래 들어볼까요? 크래비티의 Wish Upon a Star.

날씨가 더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해가 강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뒷목은 점점 뜨거워지고 땀도 점점 흐른다. 이제 정말 여름이 온 게 느껴진다. 나는 여름만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다. 답답해서도 있고 시원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꼭 매년 여름 이 생각이 난다. 반대로 겨울에는 조금 기르고 싶다. 두피가 추워서인가? 나는 계절마다 나를 제일 먼저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얘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써니힐의 그의 여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는 저 송디가 직접 써온 얘기였습니다.
1: 네, 이에네코다님께서요. 강아지가 싸납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5481님께서는요. 저도 어제 더워서 머리를 좀 잘랐는데 공감 가네요. 저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0: 맞아요. 사실 저는 매번 여름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여자분들은 또 머리카락도 기시잖아요.
1: 맞아요.
0: 또 기신 분들도 있고 짧으신 분도 있는데 뭔가 저도 조금만 기르면 으흠. 답답한데 으흠. 안 답답하시나? 그쵸.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뭔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얘기를 써왔습니다. 한빈 어때요?
1: 머리카락 답답하다. 머리카락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많이 안 받는 것 같기는 해요.
0: 아, 진짜요?
1: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계절이 바뀌어도 약간 머리카락 쪽보다는 그냥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그 더운 것만 좀 신경 쓰이는 느낌?
0: 저는 네. 여름에 제일 저 자신한테 싫은 게 뒷머리 긴 거랑 이 옆머리가 네? 귀 중간 정도를 덮는 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전에 자르겠는데 그때 좀 진짜 좀 뒷머리를 짧게 잘랐죠.
1: 근데 오히려 약간 여름에 뒷머리가 더 짧으면은 뒷목이 네.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0: 뭐 선크림 바르면 되죠.
1: 아니 그냥 뭐 타는 것보다 그냥 뒷목이 더 뜨거운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런 뜨거운 것보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보는 보는 저를 바라볼 때 답답하기 싫은 거예요. 여름이면 시원하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면 답답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음흠. 교환 얘기 오늘 이렇게 제 일기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겨울에 이어 여름에도 저희의 생각, 일상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내일은 다시 여러분의 일기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의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0: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함재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아주 또 이렇게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1: 네.
0: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또 핑퐁핑퐁한 매력이 또 잘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네. 좀 뿌듯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성재는 어땠습니까?
1: 저도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뭔가 저희의 이런 주제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를 또 언제 소개해볼까
0: 그쵸,
1: 싶기도
0: 그쵸.
1: 하고 반말도 언제 해볼까 생각이 되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0: 네.
1: 또 2422님께서 한 달간 함지 송디와 야자 시간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언젠가 방학이 지나고 또다시 핑퐁지와 선생님 몰래 도란도란 야자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랄게요. 우리 기다림의 끝이 아름다운 재해로 돌아오길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너무 예쁜 문자 너무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1: 네.
0: 네, 내일은 아쉽지만 저희의 마지막 날입니다.
1: 그리고 한 달 동안 너무 즐겁게 함께했던 동표와도 마지막이에요.
0: 네, 마지막인 만큼 후회 없이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시고요.
1: 그럼 오늘 끝곡 디어의 밤산책 들으면서 마칠게요.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그래비티 원진,
1: 형준이었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테디 베어스의 노래죠. 펑크 러커 이기팝과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영화 슈퍼맨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해 개봉한 새로운 슈퍼맨 제임스 건 감독의 슈퍼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상의 엔딩은 이미 그 전에 끝난 거라 이 장면은 그렇게 큰 스포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오늘 저는 에필로그라고 생각해서 장면을 들려드렸어요. 마지막에 슈퍼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슈퍼맨의 사촌으로 잠깐 등장해서 크립토를 데려갑니다. 슈퍼독, 슈퍼맨에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은 그 귀여운 강아지. 하지만 성격은 만만치 않은 그 강아지의 원래 주인이 슈퍼걸이었다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슈퍼걸이 어떤 캐릭터인지도 이때 살짝 알 수 있죠.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 겁니다. 슈퍼독, 그러니까 크립토의 성격이 슈퍼걸을 닮았다는 걸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슈퍼걸이 이제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슈퍼걸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때 데려간 크립토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슈퍼맨도 또 깜짝 출연을 합니다. 슈퍼맨의 슈퍼걸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듯이 슈퍼걸에는 또 슈퍼맨이 잠깐 모습을 드러내요. 그렇게 하나의 좀 유니버스로 묶이는 캐릭터들이니까요. 슈퍼걸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슈퍼걸을 봤거든요. 개봉 전날에 이제 시사회를 해서요. 저의 가장 큰 아쉬움은 크립토, 이 강아지 분량이 너무 적어요. 슈퍼맨에 비해서. 슈퍼맨에서는 강아지의 활약상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슈퍼걸에서는 이야기 전개상 이 크립토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서 크립토의 분량이 적은 것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서로 뭐 취향 차이이고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네, 크립토를 더 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립토는 제임스 건 감독의 반려견 오즈가 모델이라고 하죠. 오즈가 실제로 하얀 강아지는 아닌데 그 하는 짓이나 성격이 그냥 제임스 건 강아지 오즈예요. 그 오즈가 슈퍼맨의 그 크립토, 그 TV 속의 크립토를 쳐다보는 영상 인터넷에 있어요.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자신의 반려견을 모델로 만든 슈퍼독 크립토와 슈퍼걸과 슈퍼맨이 함께 있던 영화 슈퍼맨의 에필로그로 오늘 시작해보았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3: 서금옥의 이부의 영가요
2: 어? 아, 나도 그거 듣는데
3: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2: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3: 네
2: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르세라핌의 노래였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슈퍼걸 버전. 영화 슈퍼걸에 르세라핌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도 엔드 크레딧 첫 곡으로 르세라핌 노래가 나와요. 오잉? 네, 하면서 극장에 앉아 있었네요. 이것이 케이팝이다. 네, 슈퍼걸의 엔딩곡을 르세라핌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중간중간에 특히 액션 시퀀스의 음악들이 많이 깔려요. 그게 제임스 건 감독의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영화를 연출한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기존에 있는 음악들을 영화 장면과 매칭시켜서 많이 사용하는 연출 방식이요. 그러니까 제임스 건은 이제 제작이고 크레이그 길레스피가 연출을 했는데, 제임스 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출한 사람이잖아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느낌 있죠. 액션 시퀀스가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면 거기에 팝이 우리에게 익숙한 또 대부분은 올드 팝 혹은 80년대 음악들, 그런 음악들이 깔리면서 이제 액션 시퀀스를 연출하는 게 제임스 건의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이 슈퍼걸에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스타일도 그런 기존에 있던 팝 음악 잘 쓰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의 대표작이 아이토냐, 네, 그 토냐 하딩의 이야기, 아이토냐, 마고로비가 주연한 그 피겨스케이팅 이야기, 그리고 또 크루엘라, 엠마 스톤이 주연한 크루엘라, 다 기존에 있는 곡들을 잘 쓰는 영화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건 스타일과 크레이그 길레스피 스타일의 교집합에서 영화 슈퍼걸의 선곡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장면 연출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또 수많은 팝들이, 좋은 노래들이 영화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 그 두 편의 영화에서 음악을 한 곡씩 골라봤습니다. 크레이그 길레스피는 남성 감독이지만 꾸준하게 여성 캐릭터의 여성 서사를 그려내고 있고, 그 여성 캐릭터라는 것도 그냥 뭔가 고분고분하고 뭐 순종적인 그런 어떤 여성 캐릭터를 벗어나서 일종의 좀 사고 뭉치 같은 그런 좀 캐릭터,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과 좀 부딪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여성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아이토냐와 크루엘라의 주인공 그 캐릭터의 성격이 슈퍼걸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영화 안에서는 다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그 작품 세계 속에 여성 캐릭터를 상징하는 두 편의 영화, 아이토냐에서 클리프 리차드의 데블 워먼 듣고요, 크루엘라에서는 또 존 비스의 타임 오브 더 시즌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두 편의 사운드 트랙은 다 김치네 음반가게에서 소개를 했었죠. 아이토냐하고 크루엘라. 했겠죠? 네. 안 했으면 할게요. 네. 음반의 노래들이 다 좋거든요. 먼저 아이토냐에서는 네버 워먼,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크루엘라에서는 사운드 트랙에는 이 곡이 실려있지 않지만 영화에서는 아주 인상 깊게 쓰이는 곡입니다. 더 좀비스의 타임 오브 더 시즌, 이렇게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곡좀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올드 팝을 조금 더 선곡해 볼게요. 이 흐름을 이어받아 안정현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요.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에게는 조금 쉽게 듣기 어려운 시간대라 가끔 아이를 픽업할 때만 들었는데 하노이에 출장을 오니 시간대가 딱 맞네요. 굿모닝 베트남 OST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굿모닝 베트남도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언제 한번, 저희가 아직 안한거 맞죠? 이제 한 7년쯤 되니까 헷갈려요. 누가 이거 리스트 정리해서 챙겨주는 분 작가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작가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안한거 맞나요? 굿모닝 베트남. 아, 좋은 노래 많은데 그래도 굿모닝 베트남에서는 아, 이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되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외계인 영화가 생각나거든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그 영화에 이 노래 쓰였죠.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그런데 0664번 쓰시는 분께서 이 노래를 떠올리는 영화는 젊은 남자입니다. 배창호 감독, 이정재 주연의 젊은 남자에도 물론 이 노래가 쓰였습니다. In Dreams. 늦은 밤 일 처리하느라 사무실에서 음악을 친구 삼아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나요? 0664번. 그 전에는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Let There Be Love, 로라 피지의 노래. 4845 쓰시는 분께서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영화 음악 아무거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그 전에는 굿모닝 베트남에서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지금 베트남 출장 가 계신 안정현 씨께서 신청하신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미술관 옆 동물원 음악 신청하신 4845번 쓰시는 분께서는 다이어트 지금 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작가님은 현재 체중과 몸매에 만족하세요? 빼고 싶거나 찌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만족할 리가 있나요? 저는 그리고 언제나 찌고 싶어요. 찌고 싶다 그러면 또 빼야 하는 분들은 또 뭐라고 타박을 하는데, 아니 말도 못합니까? 저 정말 찌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안 쪄요. 먹는데 안 쪄요. 제가 가장 몸매가 통통했던 건 돌잔치 때였던 것 같아요. 돌잔치 이후로 계속 말라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세요, 다이어트.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이어트 왜 하나 몰라? 네, 우리 서로 그런 거예요. 아니 살이 찌고 싶다고? 이해를 못하겠어. 똑같아요. 살을 빼고 싶다고? 이해를 못하겠네. 고마운 줄 알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영화 해피엔드 배우와 감독을 만납니다. 개봉 1주년 기념해서 다시 한국을 찾아서 내한 GV 하기로 했거든요. 소라네오 감독도 지난해 FM 영화음악 출연했을 때 뵙고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해피엔드 1주년을 축하하며 영화 해피엔드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아, 해피엔드는 그 예전에 최민식, 전도연 씨 나온 해피엔드 아니고요. 소라네오 감독이 연출한 일본 영화, 일본 청춘 영화 해피엔드입니다. 해피엔드 테마, 클로징 테마, 리아 우양 루슬리의 스코어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 들었습니다. 영화 해피엔드에서 해피엔드 테마 클로징, 리아 우양 루슬리의 스코어, 그리고 이어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저는 해피엔드를 생각하면 항상 이 영화가 같이 떠올라요. 미야케쇼 감독의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두 편 모두 청춘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해피엔드를 좋아하신 관객이라면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하이스펙의 메인이었고, 그 뒤에는 오랜만에 이 곡 듣고 싶더라고요. 앤더슨 팩의 Fire in the Sky,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신혜숙 씨께서 딸내미랑 조조 영화로 주말마다 영화 보러 다녔는데 이제 그 딸이 가을이면 결혼해 내 곁을 떠나네요. 요즘은 혼자 보러 다닌답니다. 왜 슬프죠? 이 사연. 축하할 일인데, 따님이 결혼한다면 축하할 일인데 슬프다. 자, 트레인의 Hey Soul Sister, 영화 Friends with Benefit에서 듣겠습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프렌즈 위드 베네핏에서 트레인의 헤이 소울 시스터, 그리고 원 배트 애프터 어나더에서 Shut Up and Dance, Walk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treasure all I want, shirt. I treasure all I want, dirt. Dirt on my psyche, love in my sight, but nobody count me dirt. Dirt, dirt on my psyche, duh. 모르지만 알지 머리 위로 날리 멀리까지 와.

0: 야야야야 이거 일로 와봐라.
1: 예.
0: 이게 바로 음악이고 올드스쿨이야. 얘들아 올드스쿨?
2: Alright. Yeah. Keep on moving. That's right.
3: Put your hands up.
2: Throw your hands up.
3: And cut your hands up.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내지 말아요. 아직 못 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Pablo Escobar. Pablo Escobar.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에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아고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을 계속 쓰면 배터리가 닳아 꺼지는 것처럼 사람의 자제력과 의지력도 쓸 때마다 줄어든다는 심리학 이론인데요. 자아고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정 피로 회사에 있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죠. 그렇게 뇌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요. 퇴근할 때쯤 완전히 지쳐서 아 몰라 저녁은 그냥 배달시키자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은 평일 내내 배터리를 아주 열심히 쥐어짜며 살았으니 충동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충동 부디 잘 자제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였습니다. 아 맞아요.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사실 결정을 내릴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는 또 보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드시겠다. 아, 나는 보직은 정말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책임까지 져야 되고 어떻게 살죠? 하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잘 버티시면 주말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저의 순간은 배틀 착플리스를 할 때네요. 생각해보니까. 배아량 리포터와의 즐거운 선곡 대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동점까지는 우선 만들어놨거든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해놓은 선곡들이 어떻게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080번님, 가족들이랑 물놀이 가기로 한 날인데요. 가고 싶은 곳이 매일 아침 8시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을 판매해서 새벽부터 미리 줄을 서기 위해 달려갑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고 저 먼저 가서 티켓팅 하려고요. 오랜만에 연차 냈으니 제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나요? 5080번님, 어디예요 여기 대체? 저 너무 궁금한데요. 알고 싶어요. 워터파크는 왠지 아닌 것 같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먼저 가셔서 줄까지 서서 티켓팅을 하신다니 이거야말로 사랑이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690번님,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숨 고르기를 하다가 새 직장에 취직돼서 출근합니다. 이번 직장은 부디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평일 아침엔 매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디 저도 이번에는 새로운 직장이 좋은 곳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출근 잘하고 오시고요. 앞으로도 매일 만나요. 손영은님, 오,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공주 여행 와서 재민천 달리고 있어요. 새벽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시원해서 달릴 맛이 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자고 외쳐봅니다. 와, 여행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리조트 놀러가서 헬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뿌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러닝을 하면 새로운 풍경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색다른 재미일 것 같기도 하네요. 러닝 잘하고 오시고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763번님, 친한 형한테 라디오를 선물했더니 열심히 듣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청소 중인데요. 청소할 땐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영화 친구의 OST 중에서 닥터 닥터 하는 그 노래 신청합니다. 라디오를 선물해 주셨다고요? 오, 정말 감사하네요. 뜻깊은 선물이네요. 저도 이 노래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닥터 닥터 하는 후렴구. 그래서 제목은 몰랐는데 이참에 함께 알아갑니다. 신청곡 바로 듣겠습니다. 로버트 팔머의 곡이에요. Bad Case of Loving You 입니다.

영화 친구의 OST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였습니다. 2753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힘든 아침이지만 오늘 하루 다들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080번님, 275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신애경님, 눈 뜨자마자 라디오부터 켰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저랑 강아지만 남았네요. 이렇게 침대가 넓은데 강아지는 왜 꼭 제 옆에 딱 붙어있는 걸까요?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그래도 라디오가 흐르고 강아지랑 꽁냥꽁냥하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실 것 같은데요. 덥긴 하겠지만 강아지가 얼마나 애경님을 좋아하면 이렇게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겠어요. 근데 강아지가 더 덥지 않을까요? 강아지는 털까지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평화로운 아침 잘 보내시고요. 0110번님은요. 영디, 저는 자취를 하는 직장인인데요. 어떻게 하면 채소를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기로 하고 재료를 주문했어요. 근데 새벽에 도착해 있는 걸 보니까 이 재료 다 소진하려면 샌드위치를 몇 번이나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가 싶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네요. 이게 혼자 사는 분들이 결국에 사 먹게 되는 이유죠. 버리는 양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채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땐 진짜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 먹을 때도 쌈 안 싸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저는 샐러드도 좋아하고 샌드위치 당연히 좋아하고 볶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고 채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볶음밥에 드시거나 카레 만들어 드시거나 하면은 그 채소 금방 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처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61번님, 오늘도 탁구 치러 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선선하네요. 이런 분위기에 나얼님의 목소리가 흐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시간 속에 넣어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요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창문을 열면 있죠. 이 공기 뭐지? 가을바람 같은 이 공기는 무엇이지? 왜 이렇게 청량하지? 싶더라고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장마가 곧 다가오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장마는 확실히 좀 늦기는 하네요. 영영 오지 않았으면 싶은데 어쨌든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탁구 잘 치고 오시고요. 우리는 나흘의 같은 시간 속에 너 함께 드릴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새벽 공기가 달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17.3도 가리키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20도 아래에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역을 위주로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플리스. 용임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코너는 상대가 열심히 선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게 무슨 노래죠? 라고 물을 때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오늘은 제가 이 질문 말고요, 영디한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디, 그런데 이번 주에 누가 이겼죠?
1: 아, 해리요.
0: 그건 바로 나. 승리는 제 것이 됐고요. 영대 역전은 아쉽지만 아, 실패. 여러분 박수. 아, 거의 뭐 우리 드라마를 써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12-12로 동점이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진짜로 질 뻔했어요. 그러면 저 진짜 지면은 아 이제 나의 감은 정말 절로 갔구나 많이 자책했을 것 같은데, 괜찮게도 다시 13-12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어떻게 이러죠? 저는 정말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했고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0: 아쉬워요?
1: 엄청요.
0: 근데 연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쉬워하기에는 너무 많이 이겼었다. 흐름상 제가 한번 끊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 조정장이라는 게 또 오잖아요.
1: 그렇죠. 네. 필요하긴 하지만 아,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거든요.
0: 그럼요. 알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배틀 착플리스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한 번씩 결산을 내려보기로 했었습니다. 6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이제 결산할 때가 왔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상반기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우승자를 가릴 예정인데 어떻게 좀 긴장이 되시나요?
1: 저 정말 이기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거보다도 저는 그냥 그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죠.
0: 아, 저도 그쵸. 제가 뭐 소정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왕관을 얻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1: 이거

0: 정말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1: 그럼요.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선곡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전에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어떻게 심사를 해주셨길래 제가 이번 주에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시죠. 김민정님, 서울에 와서 남자친구만 만나고 친구 집에서 잠만 자고 쏙 내려가는 친구에게 들려줄 노래 엠블랙의 전쟁이야. 이제부터 전쟁이야 나레이션까지 있었죠. 정말 딱이네요. 친구에게 이 노래 들려주면 진짜 전쟁이 나기보다는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리승 하셨네요.
0: 대리만족이 되기도 했어요. 서수빈님은요, 저는 영디가 선곡한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에 한 표 던집니다. 원래 우정보다 사랑 아닌가요? 우정보다 사랑 그러면 좋겠네요.
1: 근데 서수빈님 이게 또 남는 건 우정이던데요.
0: 아 맞아요. 끝까지 가는 것도 맞아요. 우정일 수도 있어요.
1: 최효휘님, 아내 따라 카페 갔을 때 들으면 시간 잘 가는 노래로 영디가 영화의 테트리스 OST 선곡해 주셨는데요. 아니 카페에 데려왔는데 남편이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아내분이 화를 내실 듯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테트리스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선곡한 베리에게 한 표 하셨네요.
0: 그럴 수가 있군요.
1: 효희님 정말 기가 막히네요. 심사평. 맞아요. 남자분들은 안 좋아할 뿐더러 우리 아내 불만 지피는 노래였어요.
0: 그렇군요. 제가 또 몰랐네요.
1: 한 수 배웠죠?
0: 네.
1: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민정님, 서수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착 플리스, 우리 다음 주 결선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하는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청취자분들은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0: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좋습니다. 긴장되는데 바로 첫 번째 사연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0: 박영순님, 저희 집 턱시도 고양이는 아직도 아침 저녁이면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사실 이 녀석과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퇴근길 아파트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몸을 부비더라고요. 그날부터 딱 하루만 재워주자고 데려온 게 어느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밥도 주고 화장실도 치워주고 집사노릇 다 하는데 가끔은 얘가 진짜 저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간식 줄 때만 찾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러다 결국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겠죠? 우리 집 턱시도 고양이를 곁에 두고 힐링할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박영수님, 제가 선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영수님께서는 지금 집사님이시잖아요. 고양이 음식을 잘 챙겨주시니까 네. 저희는 영수님의 집사님이 되어드릴게요. 젓갈에 밥 한번 비벼드세요. 젓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양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네.
1: 그 꼬리꼬리한 그 냄새.
0: 먹으면 안 되죠.
1: 근데 우리 사연에 이 턱시도 고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검은 바탕에 흰색 가슴 또 배랑 발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같은 흑백 무늬를 가진
0: 맞아요,
1: 고양이를
0: 맞아요.
1: 턱시도 고양이라고 하네요.
0: 네.
1: 저도 몰랐어요. 저 고양이 옷 중에 뭐 턱시도가 나와 있나?
0: 정말요? 모르셨구나.
1: 네, 그랬습니다. 자, 네. 반려동물 경험 있으신가요?
0: 없습니다.
1: 저도 이 반려동물 사연만 나오면 좀 약해져요.
0: 저도 좀 약해져요.
1: 그래도 반려동생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0: 둘 있죠. 둘 네. 있죠.
1: 그러면 이 박영수님 마음에 쏙 드는 노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해보는 게 좋을까요?
0: 지금 저보고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죠?
1: 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턱시도를 입고 지금 선곡을 먼저 하시라고.
0: 저는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정말 딱 순간 떠오르는 노래가 이거라 이거 말고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없더라고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우리 턱시도 고양이한테 나비 넥타이 하나 매주시고요. 이 노래 틀면은 이 노래 박자에 맞춰서 뚱땅뚱땅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쁠지.
1: 잠깐만요.
0: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1: 그게 무슨 노래죠?
0: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길이길이 비켜라 때 빼고 광낸 모습은 내가 봐도 진짜 번쩍번쩍 그루밍 하잖아요. 얼마나 또 번쩍번쩍 예쁘게 또 꾸며놨겠어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들의 모습 멋쟁이 신사입니다.

0: YG 패밀리의 노래.
1: 또 문제 잘못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0: 왜요?
1: 지금 고양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건가?
0: 아, 행복하면 된 거다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1: 지금 고양이 나 사랑 하나 했는데 고양이 멋쟁이 신사 나가면 뭐 합니까 지금?
0: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지금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겠죠. 행복하신 거예요, 영수님은.
1: 저는 이 고양이와 박영수님의 관계 정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명쾌하게. 저는 또 명쾌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네. 반비례예요. 자, 이 반비례가 뭐냐. 고양이의 습성이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0: 근데 약간 개냥이 같은 아이들도 또 많아요.
1: 박영수님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개냥이였으면 고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얘가 나를 좋아하나? 어떨 때 보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 멀리도 하면서 이 완급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가까운 듯 뭔가요?
1: 그래서 카더가든이 뭐라고 했냐.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0: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들었는데 이 음이 정말 생소하네요.
1: 제가 길을 잃어버려요. 하도하는 노래 부르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 노래 가져왔어요. 이 관계까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서 고양이가 매일 나한테 다가오는데 넌 정말 가까운 것 같으나 멀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느낌이죠.
0: 그냥 그 고양이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내 고양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아, 정말 귀여워. 신사 같아. 멋쟁이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 하는 그런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곡을 준비했어요.
1: 안 되겠습니다. 판단이 안 내려집니다. 아, 이거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1: 한번 의뢰를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1대1로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노래로 가주시죠.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올게요.

0: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아니 좀 메모하셨어요?
1: 어떤 메모요?
0: 이런 식으로 선곡하시는 거예요?
1: 좀 저를 농락하시네요. 아, 제가 꼭 괜찮았는데.
0: 기선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 아, 알겠습니다.
0: 자, 배틀착 플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정준형님, 친구와 주말에 1박 2일로 섬 트레킹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지만 함께 걸으면서 응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목표했던 곳까지 가지 못하고 트레킹을 끝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혼자서도 계획한 것들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섬 도보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정준영님, 야외 활동 많이 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 중요하죠. 선크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은데요.
0: 트레킹,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쵸? 산이나 계곡을 이렇게 따라서 많이 해보셨어요?
1: 아, 안 해봤죠.
0: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럼 뭘 하세요?
1: 저요?
0: 네.
1: 누워있어요.
0: 어, 진짜요? 건강해 보여요, 혈색은.
1: 아, 근데 저는 운동은 하죠. 헬스 해요, 헬스.
0: 아, 그래요?
1: 네.
0: 아니, 근데 뭐 트레킹 이런 걸 즐기지도 않으세요?
1: 아, 저는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등산? 아, 쉽지 않더라고요.
0: 헬스장 가는 길 만만치 않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1: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무조건 도보 5분이네.
0: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침대만 좋아하시니까. 최고점. 어떤 주제가 나올 때마다 뭐 물어보면 침대에 있다 그러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1: 저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또 트레킹 경험이 있어요. 특히 이 섬 트레킹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1박 2일까지는 아니지만 몇 시간 이제 혼자도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대가족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섬 트레킹을 해보니까 머리가 정리되고 그리고 주변의 그 바람, 바다, 나무 이게 진짜 삼합처럼
1: 삼합이요?
0: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걷기만 하면은 생각이 정리되는 그 나는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1: 정말요? 네. 혼자 잘 못 있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한 5시간 넘어가면은 핸드폰 그 배터리 확인 계속하면서 불안하긴 한데 정준영님 근데 친구가 또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우신 건데 있잖아요. 이 트레킹이라는 것은 그냥 걸으면 돼요. 한 걸음 떼고 한 걸음 떼면 딱 한 두 보만 가보세요. 두 보만 가시면은 나중에 도착지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노래에도 있더라고요. 걷다 보니 여기는 이제 4번 출구라고 하는데 걷다 보니 트레킹 목적지 앞이야.
1: 4번 출구는 너무 도시잖아요.
0: 눈 떠보니 이제 우리 집 횡단보도 앞이야. 왜냐면 이제 눈 떠보니까 횡단보도. 트레킹 끝나고 트레킹 끝나고 우리 집 횡단보도만 건너면 집에 도착하는 거죠. 걷다 보니 신천역 4번 출구 앞이야. 포맨의 안녕 나야 가지고 왔습니다.
1: 너무 서울인데요. 섬이라면서요. 지금.
0: 계산해야 돼. 걷다 보니 섬 도착지 앞이야. 선착장 앞이야. 그 얼마나 대단한 노래 가지고 오셨는데요.
1: 아, 그건 아니지만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이 섬에서의 트레킹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더 청량하고 시원할까.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이무진의 청춘만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혼자 걸으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뚜벅뚜벅 씩씩하게 걷는 나의 모습 너무 멋지죠.
0: 이무진의 청춘만화?
1: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1: 예.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쏟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지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영디가 아주 좋은 노래 저한테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5: 오, 처음 들으셨어요?
4: 네.
5: 정말요?
4: 그렇게 눈 커져야 돼요?
5: 오, 이거 막 핫백 1위 정도까지 엄청 순위 높게 올라갔던 노래인데.
4: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5위까지밖에 못 들어요.
5: 알겠습니다.
4: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으시면서 우리 정준영님 트래킹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4: 자, 마지막 사연 저희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6: 1311번님, 8년 동안 경력 단절로 지내다가 최근에 생산직에 취업했어요. 처음엔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퇴근하면 온몸에 힘이 빠져 밥만 먹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사실 그동안은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왜 그렇게 쉬고 싶어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를 안 봐주는 게 서운했고 타박도 많이 했는데요. 막상 제가 일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게 게을러서도 귀찮아서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몸이 버티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요. 낮에는 회사 가고 저녁엔 가족을 위해 대리 운전까지 하며 투잡을 뛰고 있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두 분이 좋은 노래 한 곡 선곡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4: 아, 저 마음이 막 찡해요.
5: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눈물 울컥했어요.
4: 저도 지금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코가 막 아픈데 아, 1311번님 안 되겠다. 지금 남편분이랑 우리 1311번님 같이 드셔야 될 거 제가 찾았어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5: 너무 좋아요.
4: 진짜 지금 힘 무조건 내셔야 되고 저도 지금 최근에 녹용 먹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아침이
5: 가벼워요.
4: 눈이 번쩍 뜨여요.
5: 그렇군요.
4: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1311번님 너무 이게 막 화이팅이 넘치고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느껴지고 이러니까 제가 코끝이 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는 이제 영디가 먼저.
5: 어, 그래요?
4: 네. 저는 그래서 찡했다.
5: 저는 네.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 오늘 저는 약간 이 세 곡 모두 다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한 번에 팍팍팍 다 떠오른 거예요. 이 곡도 제가 사랑하는 곡이고 한때 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걸 부르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상대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곡이자 무대였습니다.
4: 뭘까요 그게?
5: 슈퍼스타 K6에 나온 당신만이라는 곡 아세요?
4: 알 것 같아요.

0: 대치되는 걸. 그러니까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곡이 제가 이걸 고르면서 저도 너무 저 스스로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1: 저 일단 숨 들이마셨고 얘기해도 될까요?
0: 네.
1: 일단 조금 처지는 것 같아요.
0: 아니요?
1: 왜냐면은 투잡을 뛰고 있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다.
0: 위로의 곡이죠. 응원의 곡이고요.
1: 비트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 곡은요, 그냥
1: 네.
0: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해도 나의 안에 에너지가 가득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1: 저는 이게 사람이 극한으로 힘들면 악이 찰 때가 있더라고요.
0: 악이 차요?
1: 제가 악찰때 듣는 노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저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0: 굉장히 씩씩하게 가시네요.
1: 이거 진짜로 악착같이 살아왔잖아. 헤이, 난 건물 사이에, 난 진짜 내가 장미구나. 그 신승훈 오빠의 그런 장미 말고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악착 같은 장미.
0: 근데 이 건사피장이 자기 자신한테 힘을 주는 곡이잖아요. 저는 상대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는 곡이고 지금 작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 진짜요? 위로의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저는 막 이렇게 몰아치듯이 경주 막 으랴 달려봐라 더 화이팅 우리 할 수 있다. 저는 막 하이키 스타일이 저는 다 잘 맞아요.
0: PD님께서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고 네. 계신데 뭘까요?
1: 그러니까 저는

0: 동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목이 좀 긴데 타이핑을 네. 얼마의 길이로 하시려나?
1: 어, 아. 제 걸로 가는군요. 역시 사랑은 네. 잔잔한 마음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안에서는 지금 노래가 두 곡 나가고 제 거가 하나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 빵그리들의 의견, 그렇죠. 미니,
1: 가장 중요하죠.
0: 문자 이거 다 이렇게 합해서 하는 거죠 상반기 결산?
1: 그럼요, 그럼요.
0: 진짜 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1: 아, 저도요.
0: 코앞까지 다 왔는데 이거를 내가 져버리면은
1: 동점도 아름답잖아요.
0: 아 동점이라는 그것도 있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끝곡은요 곽진원과 아, 김필 네. 임도혁이 함께 부른 당신만이 남겨드리고요. 다음 주 상반기 결산 결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0: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엄마!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왁부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왁부볼? 요즘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왁스와 뿌신다를 합한 말입니다. 속은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겉은 왁스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딱딱하다고 해요. 이 겉이 딱딱한 볼을 꾹 눌러서 부술 때 감촉도 재미가 있고요. 왁스가 부서지면서 나는 바삭바삭한 소리. 아, 바로 이 소리. 바다닥 이 소리가 중독성이 있어서 인기라고 하네요. 우리 굿모닝 가족들, 금요일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굿모닝 FM이 여러분의 왁부볼 되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스트레스는 시원하게 뿌셔 뿌셔 모조리 날려버리고요. 마음은 또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볼까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0: 6월 26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 퀸. 아우 시원한 목소리. I want to break free. 듣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굿모닝. 그래도 오늘만 하면 주말 좀 쉬시나요? 어떠신가요? 이순옥님이 우리 딸도 왁구볼 사서 맨날 옆에서 바사삭 꽈드득 거리고 있어요. 크크크크. 근데 무슨 잔여물 생기는 순간 엄마의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 딱 두 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 오늘 좀 일찍 했네요 재채기를. 죄송합니다. 아 이 잔여물이 또 떨어져요? 안 떨어지게끔 만든 게 왁구볼 아닌가? 잘 모를라. 우리도 안 써봐가지고 모양 보니까 막 부스러기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던데. 어 그런 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야 정말 예 쉽지 않네요. 7853번님이 왁부벌이 절실한 금요일 아침이에요. 테디 원기역 좀 모아서 뿌셔뿌셔 할 수 있게 힘을 줘요. 예 기운 드립니다. 이야 모으세요. 기운 모아. 그래서 본인한테 쓰세요. 이승민님이 굿모닝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근데 부서를 이동하게 돼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유유. 아 그래요? 어 지금 뭔가 이 약간 인사 기간인가? 굿모닝 FM 태입니다를 비롯한 우리 굿모닝 FM 많은 코너들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좀 개편 기간을 맞이해서 좀 새롭게 다 옮기고 있었는데 이승민님의 회사도 비슷하군요. 아 요거는 반응이 제일 많아요. 신효남님의 반응처럼 어제 축구 때문에 왁부볼이 필요해요. 왁부볼 정도로 되겠나? 예. 뭐 왁부 샌드백 같은 거 없나? 좀 큰 거, 더 큰 거. 더 크고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또 축구 처음부터 이제 앉아서 쫙 응원하려고 봤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가야죠. 두 시간 왁부볼 같은 굿모닝 FM 태입니다.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합니다. 어제 예 김다진 아나운서 안 오셔가지고 끝났나 하셨죠.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다진 아나운서 오늘 오십니다. 한 주간의 프로의 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소개해드립니다. 7월 1일 개봉을 앞둔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 준비했어요.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서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이죠.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두 분께 2매씩 드릴 거니까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그린랜드 이렇게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삼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0: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7시 10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9: 네, 테디 굿모닝.
8: 굿모닝.
9: 네, 선선한 아침 공기도 스트레스를 부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20도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어제보다 좀 더 덥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높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더 더워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날은 맑지만 다시 더 더워진다는 거 바깥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동쪽 지방으로 지납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높은 물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둥둥은 퀴즈로 교감해보는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자, 오늘 로테이션 퀴즈 안에 새롭게 선보이는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2배속으로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된대요.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되는데요. 잘 듣고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 뽑아야죠.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 거예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처음 하는 퀴즈니까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입에 속으로 빨리 감기한 노래 민영PD 준비됐죠? 들려주세요. 두 배 넘는 것 같은데. 두 배예요? 와, 들려요. 들려. 그죠? 들려. 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가장 빨리 보내주신 신의 영역은 미니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 장유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장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라? 그럼 조금 속도를 조금 줄여서 들려드린대요. 민영PD 한 번 더 렛츠고.

야, 들린다 들려. 너무 잘 들린다 이건. 아까 너무 빨라서 지금은 거의 예, 원곡처럼 들려요. 자,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송 원곡으로 온전히 들려드릴 동안 여러분들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아니니까요. 천천히 보내주셔도 돼요.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싸이 씨의 노래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빨리감기 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재밌네요, 그죠? 정답은 싸이의 연예인이었습니다.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4383번님 정답 연예인이요. 올해 흠뻑쇼 예매해놨는데 완전 기대됩니다. 내일부터인가요, 흠뻑쇼? 어, 그죠. 그래요. 아,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정현진님이 연예인 언제 들어도 신나는 노래이네요. 대학 축제 때 싸이 온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어, 보고 싶다 나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오늘 처음 선보였던 2배속 퀴즈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믹스 퀴즈 대신 2배속 퀴즈 한번 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테이 좋아, 아침 좋아, 진짜로? 굿모닝 테이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테이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분리식권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291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밥 위에 케이크 올렸다가 악플 받은 거 봄?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판 자리가 부족해서 밥 위에 케이크를 올렸다가 개밥이냐라면서 악플 세례를 받았대요. 어이구. 하지만 이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히려 돈줄 내주겠다며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악플 다는 사람들 기부나 한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시면서 저 사진 보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예.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밥 위에 이제 디저트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 된 건데 악플 달 정도인가? 자, 하지만 뭐 이 소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세상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보면서 너무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911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7718번님의 어그범 하나 더. 월드컵 취재 현장에서 뽀뽀당한 MBC 기자 봄. 생방송 리포팅 도중에 갑자기 멕시코인들이 다가와서 기자님에게 팔짱을 끼고 볼에 뽀뽀를 하더라고요. 당황하는 기자님의 표정 진짜 웃긴데요. 때마침 MBC 기자님이시길래 굿모닝 FM에 제보해봅니다 하셨어요. 네. 아, 저도 이제 찾아서 봤는데 MBC 손장훈 기자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표정 보니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멕시코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 진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축구의 진심인 나라 멕시코. 때마침 멕시코가 체코를 이겨줘서 우리나라가 32강 진출. 예, 기대는 좀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그라시아스. 고마워요 멕시코. 7728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도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미겔 나탈리아 라프르카데가 함께 부른 영화 코코의 OST예요. Remember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영화 코코 OST 미겔 나탈리아 라프카데가 함께한 Remember Me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보내주셨는데 소개받아 볼게요. 4030번님 요즘 SNS에서

자기 언니를 좋아하는 언니새, 동생을 좋아하는 동미새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태미새, 군미새예요. 하셨습니다. 예, 요 세자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뭔가를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나중에는 엄청 소중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해도 잘 가지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랑 또 형제 자매들과 남매들이 함께 있는 것. 아, 좋은 현상입니다. 4030번님,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1224번님. 테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굿즈 나온 거 봄? 티셔츠, 모자, 양말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유유. 우리 굿모닝 FM 테이입니다도 굿즈 만들어주세요. 새끼손가락 티슈 돌돌 감듯이 몸에 휘리릭 감아주라니까. 피디님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티셔츠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쁘네요. 우리 또 굿즈 하나 갈까요? 굿즈? 우린 새끼손가락 그 티슈 감는 거 있으니까 약간 반지 같은 걸 넣으면 좋겠다. 굿모닝 FM 듣고 있는 사람들 반지 딱 끼고 있게. 새끼손가락 반지 괜찮죠? 될지는 몰라요. 1224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499번님 스파이더맨 메인 예고편 봄? 무려 5년 만에 극장 개봉이더라고요. 미국보다 빠른 7월 29일에 한국 개봉이라는데 너무 기대돼요. 극장 안 간 지 오래돼서 더 기대 중이에요. 예, 저도 히어로물 너무 좋아해가지고 쫙 보다가 이제 한동안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기대 중입니다. 같이 가시죠. 749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스파이더맨 OST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오늘도 정체가 심하지는 않은 아침입니다. 대체로 평소와 비슷하게 걸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도 많이 밀리지 않는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 방향 일산 나들목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3,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자유로에서 일산 쪽으로 2km 구간 정체고 송내북은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가 밀려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강변북로 차들이 조금 더 많은데 특히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시간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성수 일대, 성동교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고장차 처리되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녹천교 일대는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재영 리포터 어제 보이는 라디오 했는데 네. 급하게 또 모자 쓰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랬더니 구은아님께서 재영님 닥터 슬럼프 알이 닮았어요. 후후후라고. 닥터 슬럼프 보셨어요, 맞나요?
1: 아, 봤죠, 봤죠.
0: 이 아리랑 진짜 이미지 똑같네요.
1: 아, 그래요? 너무 귀여운데?
0: 좀 귀여워요. 귀여우시지.
1: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1: 안경 써서 그런가 봐요.
0: 다른 뭐 별명이 혹시 또 있었어요?
1: 저는 캐릭터는 사실 닮은 건 없었고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그렇게 저를 햄버거 닮았다고 햄자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0: 먹는 햄버거요?
1: 네. 아직까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 햄버거 닮았나요?
0: 그 선배들 좀 못 듣나? 어떻게 음식을 별명으로 그랬죠?
1: 잊을 수가 없습니다.
0: 햄버거 잘 드셔서 그런 건 아니죠?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0: 자, 우리 햄자형님도 아니죠. 네, 민재형님부터와 계속 깨알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기후 동행 카드의 고유가 환급 혜택 이달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예. 이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혜택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 많을 텐데 방법 알려주시죠.
1: 네, 바로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 카드, 즉 K패스로 전환을 하는 건데요. 기후 동행 카드의 환급 혜택은 6월 말까지지만 모두의 카드는 9월 말 까지 환급 혜택이 이어지거든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월 이용액 6만 2천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월까지는 이 기준 금액을 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출퇴근 혼잡 시간 1시간 전후로 피해서 이동을 하면 이 환급률이 최대 30%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해요.
0: 이거 완전 설기탄 혜택입니다. 그럼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걸까요?
1: 네, 이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가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으려면요, 카드를 발급 받은 뒤에 KPS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기후동행 카드와 KPS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 카드 플러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산과 시스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0: 요즘 교통비 부담이 좀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혜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7월부터 12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단 1%만 줄여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오호, 1%만 줄여도 할인해준다고요?
1: 네, 이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이 지난 2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 최소 3% 이상 줄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절감량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도 늘어나면서 이 혜택이 더욱더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0: 예, 저는 집에서 에어컨 잘 안 트는 편이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요.
1: 도전해 볼 만한 게 이 문턱이

0: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확대된 캐시백은 7월 검침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전력 사용량이 반영되는 기간은 아파트나 주택마다 검침 일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캐시백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한국전력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예,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장마 시작이 예년보다 크게 늦어지면서 6월 장마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예, 보통 이맘때 장마 소식 들렸던 것 같고 작년에는 뭐 6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라는 그쵸? 루머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0: 네, 이 기상청도요. 아직 장마 시작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일본 남쪽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반도 상공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자리하면서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장마가 시작될 기본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은 거죠.
1: 예, 그래서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 않은 거군요.
0: 네, 물론 다음 주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이 비를 장맛비로 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제주 장마가 7월에 시작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로 제주 장마가 7월에 시작된 경우는 단 두 차례뿐이라고 해요. 한편 아직 장마는 아니지만 오늘 대기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예, 외출하시는 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 기상 정보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김명아님이 우와 저도 전기요금 할인 도전할래요. 테디 같이 해요.
1: 네, 꼭 신청해서 우리 할인 받아보자고요.
0: 네.
1: 박세리님이 저도 에너지 캐시백 신청했어요. 꼭 작년보다 적게 써보겠습니다. 크크크. 어우 좋아요, 좋아요.
0: 네. 아 이수키님은 곱슬 머리카락이라 장마 싫어요.
1: 아 스타일링 때문에.
0: 아 저 완전 공감해요.
1: 아 그래 곱슬이시니까.
0: 네. 네.
1: 저는 약간 반곱슬인데. 별로 영향 안 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밤만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그러고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아, 참 노래 좋습니다. 우리 이제 반반한 퀴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예, 반반한 퀴즈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잠깐 놓쳤네요. 자, 로고를 듣고 반반한 퀴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예. 아,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예. 저희 모두가 다 놀라가지고 갑자기 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지? 라고 했는데, 예, 반반한 퀴즈 시간 맞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여기에 10개 문제 중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여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좀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미니로 6시 58분 자동 설정을 해두고 굿모닝 FM과 아침을 함께한 지 10년 넘은 청취자입니다. 오와. 처음으로 야구 보러 연차 내고 좋은 사람들과 부산에 갑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꼭 승료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반려견을 강아지 호텔에 맡길 수가 없어서 고민했거든요. 근데 군인 아들이 엄마 잘 다녀오라면서 기꺼이 그 아까운 휴가를 내줬네요. 아들에게 치킨 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제발 뽑아주세요. 하셨어요. 어머. 효자다 효자. 자,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반.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에 살고 있는 쌍둥이 팬 마루 엄마입니다.
0: 네,

0: 그러니까 마루의 엄마 성함은
1: 네.
0: 말씀하시기 좀 그러신가요?
1: 아, 치킨 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10년 넘게 굿모닝 FM을 진짜 청취하신 거예요?
1: 네, 저 무디 때 뭐 홍디 뭐 또 석훈디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0: 야, 최애 DJ는 누구입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1: 최애 아니겠습니까?
0: 아이,
1: 이런 질문을 아 참.
0: 아이, 그 제가
1: 서운하네요. 이런 걸 물어보시고.
0: 제가 귀전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 저 솔직히 좀 누가 그립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1: 없는데요.
0: 야, 뽀뽀뽀뽀. 감사합니다. 아, 부산까지 가시는데 어떤 팀 응원하세요?
1: 저는 서울 쌍둥이 팀 응원합니다.
0: 아, 트윈스.
1: 네.
0: 예, 트윈스 응원하시는데 그래 오늘 어때요? 좀 느낌이 승리 될 것 같아요?
1: 아, 오늘 어제 좀 크게 졌기 때문에 저는 예. 똑바로 차려서 오늘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드님 진짜 그럼 엄마 응원하러 가라고 휴가 나온 거예요?
1: 네, 맞아요. 지금 와. 원래 주말은 부대에서 요새는 많이 쉬잖아요.
0: 예, 예.
1: 이제 그런데 이제 굳이 금토일 이렇게 휴가 나와주는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0: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 이걸 또 어머님도 알고 계신데 진짜 효자야. 와. 자, 이 기세 좋은 이때 딱 반발한 퀴즈 성공까지 하면 최고인데, 그죠?
1: 맞습니다.
0: 10년 동안 해봤는데 반발한 퀴즈 역대 최고로 어려운 시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자신 있으세요?
1: 치킨에 일단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반 이상만 맞히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만 할 기회는 한번 뿌립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30 빼기 6은?
1: 24.
0: 정답. 공주를 영어로 하면?
1: 공주요?
0: 공주, 공주.
1: 하나. 프린세스.
0: 정답. 중국의 수도는?
1: 북경.
0: 정답.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각인?
1: 각색.
0: 정답.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외쳐 네 이름만 부른다. 이 노래죠. 이 노래 원곡을 부른 프로젝트 그룹은 하나, 둘,
1: 원투맨이었는데,
0: 셋, 아오, MSG 워너비였어요.
1: 아, 네.
0: 똥똥 어리 이 유행어가 나온 김명민 이지아 주연의 드라마 제목 베토벤
1: 바이러스.
0: 정답. 시덥잖다와 시답잖다 중 옳은 표현은
1: 시답지 않다.
0: 정답. 소설 개미 나무 문명 등을 쓴 프랑스 소설가의 이름 베르나르
1: 베르베르.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한치 걸러
1: 두치.
0: 정답. 빚이나 대출 등 외부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지렛대 효과를 뜻하는 경제 용어는 하나.
1: 스윙스 화이팅.
0: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 오, 잘 푸셨어요. 만점 나올 뻔했어. 열 문제 중에 무려 여덟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이번 선물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니 진짜 만점 나올 뻔했어. 너무 잘 푸시네요.
1: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 나올 것 같아요.
0: 다시 삼키세요. 다시 삼켜요.
1: 김,
0: 예, 김나희님이 롯데 팬입니다. 부산 원정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또 아, 상대팀이 또 환영해 주시고 네. 이하철님이 아들이 대견하네요. 치킨 아들이랑 만나게 드세요 하시면서 아들 칭찬이 많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6623번님이 저는 상대 롯데 팬입니다. 성공하시고 승리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신경전 대박입니다. 지금. 세 분 포함해서 여덟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자 이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1: 네. 저 최혜진입니다.
0: 아, 혜진님 너무너무 네. 잘 푸셨고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진짜 맨날 야구장 다닌다고 정신 나갔다고 뭐라고 하는 엄마 제가 그냥 제 취미생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진짜 이렇게 주말에 너무 귀한 휴가 내준 우리 아들 너무 고맙고 끝으로 수원 10비행단 화이팅입니다.
0: 혜진님 네. 잘 다녀오시고요.
1: 네.
0: 승리 되십시오.
1: 네. 다녀와서 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3: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공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고구려의 이 공주는요, 어릴 적 울음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로부터 자꾸 울면 너 커서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보낸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훗날 실제로 온달과 결혼을 해서 그를 고구려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 이 공주 누구일까요? 힌트를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평강공주, 2번 한강공주, 3번 미시시피 공주. 거기까지 간다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미시시피까지 가야 되나? 쉽게 나고 한강 그럴싸하고 평강 익숙하고.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듣고 나서 우리 3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엄마가 그 학교에 가길 바라셔서 나도 그 학교에 가길 바랐고, 형이 팝송을 좋아해서 나도 팝송을 좋아하게 됐고, 친구가 축구를 한다기에 나도 축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를 본받고 영향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문득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어보면 아 그냥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바보 원단을 고구려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 공주, 정답은 바로 1번 평강공주였습니다. 1401번님이 평강공주, 저는 한강공주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 한강 옆에서 살게 해줄게. 오늘도 열심히 돈 벌러 출근해요.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한강공주도 그렇네. 5678번님이 항상 출근길에 8시부터 테디와 함께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해서 덤덤한 퀴즈도 풀어봅니다. 1번 평강공주 하셨는데 조금 일찍 하셔서 이런 행운도 덤으로 가져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함께합니다. 굿모닝 FM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반반한 퀴즈도 연결을 해볼 건데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찾아가서 예, 여러분들에게 큰 이벤트 예, 참여 함께합니다. 거리에서 굿모닝 FM 깃발든 제작진 보이면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문전박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PD예요. 민영 PD가 아마 갈 것 같은데 파이팅 많이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요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분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메타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인버스라고 했는데
1: 네.
0: 정확하죠?
1: 네.
0: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다 했는데
1: 네.
0: 예, 그렇게 졌네요.
1: 멕시코 때도 그랬어요.
0: 예.
1: 네.
0: MBC 이휘준 인버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 인버스입니다.
0: 거의 뭐 네. 전설의 축구 영웅
2: 네.
0: 펠레.
2: 맞아요.
0: 펠레와 맞먹는
2: 네, 이 펠레 수준이죠.
0: 예, 예측이네요. 네. 진짜.
2: 스코어까지 딱
0: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반대로 맞출 수가 없는데.
2: 그러니까요. 제 탓입니다, 여러분.
0: 예.
2: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탓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2: 경우의 수 있으니까요.
0: 예, 예.
2: 예, 아유, 그럼요. 그럼요.
0: 그래도 예. 예. 아직 기대를 좀 할 수 있어서.
2: 네.
0: 아, 그게 더 가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새벽 사이에 좀 줄었더라고요, 경우의 수가. 네, 에콰도르가 이기면서 독일을. 예, 예. 기다려 보시죠. 예.
0: 그 뭐 기대고 있는 것 자체가
2: 네.
0: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2: 기다리는 거에 대한 내기도 한번
0: 하지 마.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2: 아, 미안합니다. 미안.
0: 예, 휘준 아나운서.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언어유의. 네.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이건 확실합니다.
2: 확실합니다.
0: 예, 예. 시작해 볼까요?
2: 자, 이건 경우에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관용구입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3: 무상 실망했지.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4: 아, 충석. 아, 중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 아, 휘장벼. 내 말 잘 들어봐. 아내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4: 아.
3: 근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4: 야. 아, 종로에서 뺨 맞고 그 한강에서 눈을 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3: 아니, 난 맞지는 않았는데.
4: 아니, 아이, 또 그게 아니라 또 제가 또 연애 고수 아니겠습니까?
3: 뭐야?
4: 아, 아내분이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화도 나고 좀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잘 위로도 좀 해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면 됩니다.
3: 아, 이종성병 연애의 고수인지 몰랐는데 대단하고.

0: 야,
1: 연애 몇 번 해봤냐?
2: 저 한 번 해봤습니다.
1: 어? 뭐야, 며칠 만났는데?
2: 그 23일 정도. 투투는 챙겼습니다.
1: 뭐야? 그거 갖고 지금 이러네.
2: 투투, 투투 200원 주십시오.
1: 엎드려. 주민장 실망했지?
2: 아이, 종래에서 뼈 안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시네.
1: 엎드려. 그럴 줄 알았다. 연애 고수는 무슨 연애 고수?
2: 투투했네, 투투. 네, 오늘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입니다. 욕을 먹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1: 예.
2: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1: 그러게, 이게 뭐가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예, 속담이 생겼을 건데.
2: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있어요?
2: 예. 어허. 자, 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자, 조선 초기에 종로에는요.
1: 종로.
2: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인 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1: 그렇죠, 시전.
2: 네. 근데 또 마포 같은 그 당시에 이제 한강 나루토 부근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점인 난전이라고 있었어요.
1: 아, 이게 비허가구나.
2: 네, 예. 시전, 난전.
1: 어?
2: 근데 이제 종로에 있던 시전은 궁궐의 물건을 판매할 정도로 상인들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흥정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1: 예.
2: 근데 한강 나루토에 있던 난전 상인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흥정을 하면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화도 내고, 여기서 이제 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1: 어허.
2: 막 손님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자, 참고로 아까 한강 공주 계셨죠? 한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1: 네,
2: 한강은 큰 물줄기를 의미하는 한가람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한은 크다, 넓다, 길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고요. 가람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으로 강의 옛말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한강은 크고 넓으며 가득한 물이 흘러가는 강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한강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기는 해요. 백제시대 때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를 사용한 후부터 한수, 한강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고정이 된 거라고 하네요.
1: 그렇군요. 네. 이것도 재밌네. 이게 약간 시전에서 이제 너무 비싸게 못 산 걸 가지고 이제 난전으로 와가지고 왜 아까 가져?
2: 아, 막 불평을 했던 거예요.
1: 이러면은, 네, 아, 한강에서 뺨 맞고
2: 눈을 흘긴 거죠.
1: 네. 종로에서 눈을 흘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 거꾸로구나. 헷갈리네요.
2: 네.
1: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네.
1: 5527번님께서 휘상병, 네, 대체 언제 진급해요?
2: 진급하면은 이거 그만둬야 돼요.
1: 아니, 제가 볼 때 계속 누락돼요.
2: 아, 누락돼요.
1: 네, 네. 체력이 안 되고, 네, 테토를 지향하지만.
2: 23일 만났는데 언제 진급하겠어요, 그죠?
1: 자꾸 이렇게 하는데 누락되지.
2: 네.
1: 언젠가는 병장 되기를 응원하면서.
2: 네.
1: 제대는 안 됩니다.
2: 어?
1: 퀴즈나. 네. 왜요?
2: 아니요. 열심히
1: 물론,
2: 해야죠.
1: 물론 안 되면 되잖아요.
2: 아, 그럼요, 그럼.
1: 예.
2: 예.
1: 퀴즈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1: 후디의 한강 흐르고 있는데 듣고 올게요.

0: 후디 한강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4부 어제 많이들 찾으셨어요. 굿모닝 베이스볼 오늘 함께합니다. MBC 김나진 캐스터와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3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번 주는 눈 흘기러 말고 나들이나 운동으로 한강 찾으신 분들 많았고 괜찮은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슬슬 다시 더워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선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은 기온인데요.

주말에도 날은 맑지만 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져서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서쪽 지방을 위주로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강원과 경북 일부에는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북부, 경상도를 위주로 5에서 20mm 사이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작은 우산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1: 네네네.
0: 예, 이번에 좀 쉬나요?
1: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기가 좀 걸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나았는데 네. 이게 이제 축농증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0: 아,
1: 기침이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아서. 근데 다행히 아까 언어유희 할 때 계속 기침하고 있었어요.
0: 아 진짜?
1: 화장실에서.
0: 오, 네. 그 들어오자마자 좀 괜찮네 그래서.
1: 아 이제 지금 괜찮은데 또 언제 시작할지 몰라서.
0: 그래.
1: 갑자기 첫 방송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0: 아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1: 네네.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가면은, 예.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0: 얼른 쉬시고 얼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자 오늘 마지막 업무 가시죠. 오늘의 키워드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또 경우의 수. 두 번째 키워드는 보안수사권.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와 호르무즈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또 경우의 수입니다.
0: 아 우리 축구 대표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0-1로 패하면서 조별리그를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마쳤습니다. 한국은 사실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남아공전에 패하면서 결국 A조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력으로는 이제 32강 진출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뭐 이제는 이제 다른...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0: 예, 경기 내용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공전에서 뭐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좀 라인업에 변화를 줬는데 이게 좀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외신들은 선발 명단에 오류가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아직 뭐 최종 탈락을 한 건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시간 열린 경기에서 멕시코가 체코를 3-0으로 꺾으면서 한국은 조 3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체코가 이겼다면 한국은 4위로 떨어져서 그대로 탈락을 할 뻔했습니다. 이제 지난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에 16강 진출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멕시코가 한국을 살린 셈이 됐습니다.
0: 예, 이제 32강 진출 가능성 어제 좀 더 낮아졌던데 어느 정도일까요?
1: 희망은 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한 이후에 치러지는 첫 대회인데요. 각 조 3위 중에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오릅니다. 이제 각 조 3위 팀을 기준으로 4팀을 제치면 되는 구조인데요. 축구 통계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87%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부에선 예측치를 94%로 보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0: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되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축구 일정별로 이제 응원해야 되는 국가와 응원 멘트를 또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경기를 다 지켜봐야 되기 때문이죠.
0: 예.
1: 예를 들면 독일과 에콰도르 경기에서는 독일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프게츠, 뭐 디만샤프트 이렇게 하거나
0: 호호.
1: 일본 스웨덴 경기에서는 일본을 응원해야 한다면서 니혼 간발에 이렇게 좀 적어놓은 건데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2조 최종전에서 독일이 에콰도르에게 1-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0: 예.
1: 경우의 수 하나가 줄었습니다.
0: 줄었습니다. 네. 32강 진출 여부가 남아야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뭐 다른 조 결과 끝까지 지켜볼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안수사권입니다.
0: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김민석 총리가 어제죠.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0: 예.
1: 진보층 내 논란이 있었던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결국 이제 폐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정부는 별도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 5월에 처리를 제안을 했지만 여당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0: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요.
1: 예.
0: 정부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에 따라서 이 권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을 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0: 이게 대표적으로는 부실 수사가 벌어지거나.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좀 뭉갰을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청, 이제 검찰청에 넘겼는데 뭐 핵심 CCTV가 빠져 있거나 혹은 뭐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구를 하거나 일부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보완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1: 예,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오늘 8월에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문제가 또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쟁자로 평가되는 김민석 총리도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1: 예, 그럼 정부 입장이 정리된 만큼 논란도 이제 일단락이 될까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1: 예.
0: 이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는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신경전을 좀 보여주는 건데 결국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쟁도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베네수엘라와 호르무즈입니다.
1: 금요일이니까 이제 국제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가 엄청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인데요. 이제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연쇄지진이 40초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번 지진은 이제 1900년 10월 29일 이후에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강진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가 188명, 부상자가 1520명, 그리고 200명이 또 메몰이 됐고 실종자가 15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무너진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1: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에도 지원에 나섰네요.
0: 맞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좀 선포한 상태인데요. 현재 이제 구조대가 붕괴된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멕시코와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이 구조팀과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이번에는 호르무즈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는데도 유조선들이 바로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 유조선이 뭐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1: 예.
0: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그 일부 다른 유조선들은 장기간 이제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유조선 선체에 뭐 따개비, 홍합 등 이제 해조류 같은 해양 생물이 대거 달라붙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근데 이걸 제거하지를 않으면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 이제 프로펠러가 고장이 날 수 있어서 바로 운항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뭐 선체 청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선체를 청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규모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했던 유조선이 한 600척에 달한다고 지금 보이는데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청소하는 데만 전문 잠수팀이 4시간에서 5시간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예.
0: 특히 이제 관련 수요가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소 비용도 크게 오른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더라도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예, 후유증이 좀 있겠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과 관련해서 경우의 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력 진출에는 실패하면서 이제 다른 조의 어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그 젖잘싸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0: 근데 보니까 그냥 젖잘싸가 아니고 그냥 젖잘싸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1: 안 하지.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0: 사실 과정에 예전에는 결과만 보다가 지금은 요 과정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치는데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32강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많이 좀 마음이 아파요.

0: 최기찬 기자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청곡 띄워드릴까 합니다.
1: 저는 이제 최창민의 영웅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0: 오야 또 이 시대로 갑니다. 네. 이유가 있겠죠? 신청한 이유?
1: 이 어쨌든 32강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누구 제 주변에서는 월드컵의 수준을 위해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32강에 진출을 해서 꼭 그 축구 선수 중에 영웅.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사실 어제가 광화문 광장에 제일 많이 모이셨었거든요. 그간 경기 중에서 통제도 제일 많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한 번 더 모일 수 있을지 여러 나라로 응원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체 정도가 평소보다 심한 곳은 거의 없는데요. 제2경인 고속도로에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성남 쪽으로 문학 부근 사고로 1, 2차로 막혀 있는데 문학 이전부터 남동까지 정체고

또 서창 부근도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하면서 혼잡합니다. 이후로도 안현에서 일찍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대교 부근 다시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또 반포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지금 막 장안교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고추를 사랑하는 제게 오늘의 시작은 이 말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명대사죠.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예,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 뭐 말씀하신 건 월드컵 이야기겠죠? 예, 야구 이야기를 잘 안 들리네.
0: 예, 어제 끝났어요. 예.
1: 어제는 끝났어.
0: 예,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야구 얘기하려고.
1: 예. 아, 그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0: 아, 그렇죠.
1: 예, 또 우리 스포츠 예. 코너는 또 유일하니까. 아, 김나진 아나운서 오셨으니까.
0: 예.
1: 보셨죠?
0: 아이 그럼요. 예. 저도 열심히 예.
1: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모로
0: 화도 나고 아, 열도 받고 아쉽기도 하고 예. 중계도 못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1: 예.
0: 이거 경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1: 하하.
0: 아, 더더욱 좀 치밀었던 예, 그런 경기였던
1: 뭐
0: 것 같습니다.
1: 좋은 얘기를 좀 해보죠. 좋은 얘기.
0: 아 좋은 얘기.
1: 그래도 움직임이 좀 좋았다, 눈에 띄었다 하는 선수 있을까? 선수.
0: 아 선수 중에요.
1: 예.
0: 아. 그냥 우리 선수들보다는 우리 팬. 그리고 사실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1: 아, 이강인 선수는 진짜
0: 뭘 하려고 계속 그 잡으면 움직였잖아요.
1: 고맙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0: 맞아. 테디의 표현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고맙다. 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하는 모습이 아,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
1: 예. 뭐 여러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32강에 진출하기를 또 바라보면서 야구 이야기 그러면 가겠습니다. 굿모닝 베이스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0: 네.
1: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간 MVP를 뽑아볼 거예요.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모두 다 MVP로 뽑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야구 볼 때 먹으면 더 맛있쥬 홈런 과자 선물로 바로 쏩니다.
0: 예.
1: 이번 주 KBO 이슈 하나씩 달려가 볼까요?
0: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진격의 거인입니다.
1: 아, 안 그래도 예. 지금 뭐 염현주님께서 우리 롯데 7연승 할 때 왜 방송 안 했어요?
0: 아, 그래서 제가
1: 나빴어.
0: 아,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빨리 말씀드리려고.
1: 어제는 점점점으로 갔는데
0: 어제는 점점점. 예.
1: 자, 알려 주시죠.
0: 아, 어제는 끝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끝났어. 예. 예. 아, 드디어 때가 왔어요. 롯데 자이언츠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 그렇죠. 예.
0: 아, 너무 롯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초중반에 팀이 너무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빠졌던 그 애니메이션 제목 그대로 그야말로 진격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지난주 일요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14일만 해도 롯데가 최하위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약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을 하면서 막 땅을 울리고 순위판을 막 이제 요동치게끔 만들고 있는데 아까 점점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0: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8연승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1: 아, 아쉽다.
0: 그러니까. 근데 그 직전 8경기에서 7승 1무, 7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연승 언제 마지막에 했나 봤더니 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4월, 5월에 걸쳐서 9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경기를 보는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숫자로 표시돼요. 오.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도 이제 해당 경기의 승리 확률이 막 바뀌거든요. 예. 안타 하나 치면 뭐 한 몇 프로 올라갔다가 또 이제 삼진 당하면 몇 프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예.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재밌는 게 하나의 타구가 이게 안타가 될 확률이 뭐 90몇 프로 했는데 이정우가 잡아냈다 뭐 이런 수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야구 즐기면 좀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득점 실점 바탕으로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을 매일 계산해서 공개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14일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하위 때 1.7%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7연승을 달리고 24일 열흘 뒤였죠.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10%까지 치솟았습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5위가 이제 조금씩 보여요.
1: 이야.
0: 그래서 아직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어제 점점점 그것 때문에 어제 지는 바람에 이제 4경기까지 추격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경기차를 올스타 브레이크 쉬어가는 그 전까지 좀 좁히면 그 오랜 숙원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진운이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1: 그래요?
0: 예, 전반기 그 올스타전 전에 네 번의 시리즈가 있는데 LG, 두산, KT, 기아이거든요. 이게 다 상위권 팀들이에요.
1: 그렇네.
0: 예,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요 시리즈들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롯데의 진격, 이 진격의 거인의 운명이 좀 달려 있습니다. 9년 만에 이제 가을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열흘 정도의 판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흘 또 이 거인이 어떤 일을 벌일지 더 기대도 되고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자이언츠 팬이 우리 작가들 중에 또 네. 있어요. 막내 작가가 자이언츠 팬인데 그간 잠시 야구를 좀 떠났었어.
0: 눈을 못 마주쳤어요.
1: 네. 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0: 그리고 고개를 안 들고
1: 근데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대.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
0: 네네네.
1: 다행입니다.
0: 예,
1: 다행이에요.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려고 누웠는데 1위? 예, 요겁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뭐 테디도 자주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 야구를 이제 유행어나 밈 같이 이렇게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의 아웃송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이준 치어리더의 삐끼삐끼 송도 있었고 뭐 이준 씨의 근육질 캐치캐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가 온라인 공간에서 뭐 밈이나 쇼츠 같은 걸로 엄청나게 즐기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가나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
1: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요.
0: 계속 그럴 것 같네요.
1: 계속 그럴 것 같아요.
0: 계속해서 뭔가가 생겨요. 사실 아이오아이와 이제 두산 최고 베테랑 스타 포수 양의지 선수의 합작품 그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와 양의지 선수의 응원과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요거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요 맞아요. 밈이 탄생을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만나서 갑자기 쇼츠랑 찍더니 양의지랑 아이오아이랑 찍더니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가 잠실에서 시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제 여기서 종결 짓자 그만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2위를 냈습니다. 이제 두산의 포수 양의지 선수가 올스타전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1: 야, 이 노래 때문에 홍보도 엄청 돼버렸어.
0: 네, 그러니까 홍보가 진짜 엄청나게 돼버린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60만 5,510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복 투표도 하고 이렇긴 합니다만.
1: 야, 대박이다.
0: 2위와의 득표 차수가 한 20만 표가 더 넘게 났고 작년 한화의 김서현 선수가 얻은 180만여 표. 요거를 80만여 표 이상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다 득표를 얻은 거죠. 그리고 뭐 선수단 투표에서도 많이 점수를 얻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면서 드림 올스타 중 가장 높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15번째 올스타에 선발이 됐습니다.
1: 아우, 축하드립니다.
0: 뭐 양의지 선수야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1: 그렇죠.
0: 레전드 포수입니다. 초반에 좀 고전하긴 했지만 본인의 폼을 되찾았고 근데 다만 이제

0: 그 어제 경기에서 빠른 볼에 헤드샷을 맞았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이제 왼쪽 강대 쪽에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한번 소식을 기다려봐야
1: 아이고, 아이고.
0: 돼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상을 좀 털고 올스타전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상이 있어서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같은 팀의 정수빈 선수도 그 그룹 리센느의 그 파라파라 댄스.
2: 아, 미나미가
0: 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요런 걸로 이제 유세를 했어요. 예, 여기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들 보실 수가 있는데.
2: 왜 선수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죠. 저도 굿모닝 FM 할 때 이렇게 챌린지 할 줄 몰랐거든요.
0: 아, 그런가요?
2: 야구만 예. 하면 될 줄 알았죠?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세상이 테디 말씀대로 이제 야구만 잘하면 안 되나 봐요.
2: 그렇죠, 그렇죠. 다 해야지.
0: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예. 팬들이 무얼 좋아할까 고민했다고 말했어요. 정수빈 선수가 이러면서 이제 올스타에 또 뽑혔어요. 정수빈 선수. 네, 탈락한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유세하듯이 뭐 댄스뿐만 아니고 영화 패러디, 노래 패러디 등등등 정말 KBO 리그의 야구 선수들이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이제 참 많이 바뀌었구나. 테디 좀 전에 말씀대로 팬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프로야구에 이제 젊은 2030 팬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재밌는 이벤트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0: 예.
2: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숫자입니다. 161.7km.
2: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0: 예, 그러니까요.
2: 뭐예요?
0: 예. 이게 시속, 예, 테디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1: 오.
0: LG 트윈스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약살 리오스 선수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첫 세이브를 올렸거든요.
2: 네?
0: 근데 리오스가 9회에 지난 24일에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2대0 앞선 9회에 등판을 했어요. 이때 이제 승리를 지켜내면서 세이브 투수가 됐는데 김영웅 선수 상대로 처음에 직구를 던졌거든요.
2: 예?
0: 이때 전광판에 162km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161.7km를 이제 반올림한 수치가 이제 중계 방송 화면에 잡혔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저 너무 놀라면서 봤는데 이제 트랙맨으로 구속을 측정한 이후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1: 와.
0: 네, 그래서 그 결국 그 리오스는 그 김영웅 선수를 허스윙 삼진으로 잡고 경기를 끝냈는데요. 너무 이제 구속이 빨라지니까 야 162km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번 예전에 너튜브 채널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이 던진 가장 빠른 공은 몇 킬로미터일까? 이게 궁금하지
2: 궁금하다.
0: 않을까?
2: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0: 네, 대충 뭐 아마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인간이 던진 최고 구속은 105.8마일이었습니다.
2: 105.8마일.
0: 그러니까 이제 막
2: 170km 넘나?
0: 그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 100마일이 161km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170.3km인 거예요. 예.
1: 와.
0: 이게 이제 각종 측정에 따라서 약간 그 보정이 되면서 170.3km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쿠바 미사일로 불렸던. RLD 채프먼의 기록입니다. 이게 2010년도 기록이에요. 네. 당시 토니그넨 주니어를 상대로 던졌는데 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이 지나간 뒤에야 보였다.
2: 와, 그럴만해.
0: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170km가 넘는 공이 홈플레이트까지 도착하려면 0.39초예요. 161.7km면 0.41초. 150km 기준에 0.44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기준이니까 투수는 이제 팔을 더 앞으로 뻗어서 던지잖아요.
2: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을 과연 어떻게 칠 수 있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제가 전에 한번 다뤘던 얘기 하나만 좀만 더 드리면 그 시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데 0.05에서 1초입니다.
2: 예.
0: 구종을 판단하는 시간이 0.15초. 야 뇌가 야 너 쳐. 신호를 내리는 시간이 0.25초에서 0.03초. 배트가 돌아가는데 0.15초. 그러니까 이걸 다 평균치로 합산을 하면 이미 다 끝난 상황
2: 끝났지. 진짜.
0: 와. 상황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모든 던지는 공이 불가능하다. 프로 선수들이 던지는 공을 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 근데 천해잖아.
0: 그러니까요.
2: 타자들 대단해.
0: 그러니까 타자들이 뭐 이게 경험적인 것도 있고
2: 그쵸, 우리가 감각이, 말하는 감각,
0: 네, 뭐 촉 감각 이런 것들이 총 동원됩니다. 우리나라는 한화 문동주 선수의 161.6km 우리나라 선수가 기록한 거 작년 포스트 시즌에 나왔어요.
2: 예.
0: 한화 팬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작년 10월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162km가 역시 찍혔는데 사실은 161.6km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인간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려고 도전하는 그런 멋진 스포츠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 이야,
0: 예.
1: 그래도 160 이상 던지는 괴물 선수들은 와, 이 손가락이랑 손목 괜찮나?
0: 그래서 좀 많이 부상이 요즘 많죠. 네,
1: 팔꿈치 이런 거.
0: 네, 수술도 많고 그래서.
1: 진짜 팔을 던지는 느낌이겠다. 와.
0: 그러니까요. 예.
2: 대단합니다. 와. 한 주 동안 프로야구 소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쯤에서 수지의 전속력으로라는 노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신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수지 전속력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뽑으신 주간 MVP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208님이 지난주 토요일 창원 원정 때 개인통산 최초 3연타석 홈런 때린 SSG 랜더스 김재환 선수요. 그것도 투런, 말루포, 솔로포까지 혼자 7타점 기록하고 네 번째 타석에 또 안타까지 타격이 살아나면서 마킹지까지 품절된 김재환 선수 응원합니다라고.
0: 아, 멋지네요.
1: 예,
0: 네. 아, 7타점.
1: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록 딱 봤는데 이게 뭔 일이지?
0: 그러니까
1: 무슨 요리야 하고 랜더스 경기를 찾아봤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0: MVP 받을 만합니다.
1: 그러니까요. 예
0: 장정윤님.

0: 롯데 윤동희 선수요.
1: 아.
0: 지난 화요일에 끝내기 안타로 롯데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국대 외야수 다치지 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꼭 목에 걸 수 있기를. 오늘 정훈 선수 은퇴 경기 보러 가는데 꼭 이겨주세요.
1: 아 그렇구나. 롯데 팬들 기록할 일들이 많네요.
0: 그렇네요.
1: 예.
0: 수민 작가 다시 이제 옷 입어야겠네요.
1: 예. 전에 은퇴 경기 또 비와 가지고 살짝 미뤄지기도 했었는데 롯데 팬들 이번 주 정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4727님 LG 트윈스의 새로운 마무리 손주영 선수 추천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여러 이유로 마무리 투수로 보직으로 옮겼는데 총 17경기 출전 16세이브 올렸습니다. 100%의 성공률을 거의 기록 중이어서 뒷문이 든든하니 야구 볼 맛이 납니다.
0: 문 잘 잠그기 쉽지 않은데
1: 이거 문단속이 이게 어렵잖아요.
0: 예, 네. 손주영 선수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1: LG 팬도 신날 것 같아.
0: 예. 예. 3288번님은 KBO 데뷔 후 처음으로 1루 수비를 본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포수를 MVP로 추천합니다. 원래 1루수였던 디아즈 김영훈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1루를 볼 사람이 없어서 포수인 강민호 선수가 서게 된 건데요.
1: 예.
0: 덕분인지는 몰라도 삼성이 연패를 끊고 승리했답니다.
1: 그러니까 늘 낮은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공을 받으시다가
0: 예.
1: 높은 자세로 받으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0: 편하실 것 같아 그리고.
1: 그렇죠. 무릎하고 예. 이제 베테랑이니까.
0: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빈볼 이런 거 와도 예. 쉽게 잡을 것 같아. 일루로 던지는 건 다 잡을 것 같아. 진짜.
1: 그러니까요. 예. 6846번님 타격폼 제대로 올라온 하나 노시환이요. 예. 시즌 초반에 부진으로 2군 내려가기도 했는데 슬슬 살아나더니 3경기 연속 홈런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2연패에 빠졌지만 그래도 강백호 노시환 홈런 먹방에 나는 행복합니다.
0: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모두 선정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맛있는 홈런 과자 선물로 쏩니다.
1: 예.
0: 잘 받으셨죠?
1: 예.
0: 자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김만진 캐스터와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는데요.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4: 오늘 그 물타기에 좀 성공한 것 같아서 축구에서 야구로 약간 뿌듯합니다.
2: 야구도 또 신나는 소식들, 기록들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4: 그런가요? 예. 다행이다.
2: 2795번님이 어제 처음으로 비 오는 날 직관을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4: 예.
2: 잠실구장은 비와 팅커벨 벌레가 같이 내리는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4: 맞아요.
2: 팅커벨 벌레. 곧 장마고 비도 많이 올 텐데 모두 건강한 야구 즐겨요.
4: 잠실에 이제 요맘때쯤 되면 계속 벌레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넓은 아량으로 올해 그 마지막이에요 잠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풍경도 좀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 벌레는 그대로 올 수도 있겠지만 신식 시설에도 마지막 낭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지금 끝곡으로 아웃시티의 파이어플라이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김나진 캐스터와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